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세상에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주아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졌다며 주아에게 옷을 더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배채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 주아는 여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버는 긴장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권했다. 주아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동화와 같다고 말했다. 아버는 두 사람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아는 그날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배채의 몸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고 보충했다. 배채는 주아에게 자신은 할머니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경계하며 묻자 배채는 지금 고양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밤에 고양이 세 마리가 올 것이며 그중 한 마리는 자신을 데리고 갈 것이고 얼룩 고양이 한 마리는 할머니를 먼저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다. 주아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생각했다. 배채는 야생 고양이 세 마리가 계속 이리황과 항포강 옆까지 달려가고 고양이가 울면 자신과 할머니는 강에서 수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는 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배채는 안 믿으면 보라고 하며 할머니 목 뒤에 이빨 자국이 있다고 했다. 주아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오직 머리카락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만 느껴졌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빨리 머리를 감으라고 전하고

자신은 가겠다고 말했다. 배치는 자신은 더 이상 피아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아는 등골이 오싹해 났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얼굴색은 칙칙했다. 할머니는 배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배치의 이름을 불렀다. 주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냥 떠났다. 주아는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 있었던 일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속으로 두 마리의 물고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고양이가 물고기로 변한 배채와 할머니를 물고 상해의 어두운 밤에 계속 남쪽으로 가며 여러 개의 길을 지나 황포강변에 도착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보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 모든 일이 분명 동화 이야기고 신화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비록 주아가 전한 이야기가 신화거나 꿈에서 본 것일지라도 현실은 그 이후로 아보가 할머니와 배치를 다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은 흘러 배치가 실종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해 초여름의 어느 날 기온이 무덥고 야시장 근처에 간장 가게가 하나 있었다. 점원은 소모의 철제 주전자를 받아 맥주를 담으면서 옆에 있는 다른 여성 점원에게 격투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정말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무술을 배우고 주먹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다. 밤 근무를 했는데도 낮에 정신이 넘쳐 술까지 마신다고 감탄했다. 소모는 고개를 돌리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술이 가득 차자 점원은 대나무 껍질로 만든 보온병을 서양주 항아리 옆에 놓고 깔때기를 입구에 꽂았다. 보온병에도 술을 가득 채우고 소모는 돈을 지불했다. 한 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보온병 두 개를 들고 힘있게 걸어갔다. 여성 점원은 소모가 힘이 세다고 칭찬했다. 소모는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허리를 펴고 큰 걸음으로 간장 가게를 나와 선생님의 방으로 향했다. 안에는 격투기 선생님, 건국, 영근, 이도, 소용 그리고 공장의 소룡흥 등이 조리된 음식을 사와서 기름지로 싼 포장을 뜯고 식탁 가운데 놓았다. 부엌에서는 김매가 채소용

모두가 자리에 앉은 후 건국이 선생님께서 먼저 드시라고 권했다. 선생님은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이번에 지휘부에서 양폭으로 3개월 동안 파견받아 몇몇 노동자들에게 기본 동작 훈련을 배워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모는 시간이 나면 뵈러 가겠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그냥 평범한 격투술과 붙잡기 기술일 뿐이고 거리도 멀고 상황도 복잡하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소모는 만약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이 기회를 빌려 제자들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잠자리가 자신의 꼬리를 먹듯 각자 자신밖에 돌볼 수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각자 본인의 가정만 잘 지키면 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마음은 차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람 사는 것은 오직 의 한 글자뿐이고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쳤다. 술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다. 이때 근국과 영근이 자리를 떠나려 일어섰다. 소모가 식탁에서 움직이지 않고 졸고 있자 소룡흥이 그의 모습을 보고 깨우려 애를 썼다. 소모가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영근이 일행을 이끌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으며 김매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때 집 밖에서 쿵쿵거리는 강한 타격음이 들려오며 실내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밖에서 나는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귀를 기울였다. 이 소리를 들은 소모는 졸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지러움도 완전히 가셔버렸다. 모두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펴보니 운동복 차림에 구두를 신은 젊은 남녀 무리가 모여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커피색 가죽통에 담긴 사각 렌즈 카메라를 메고 풍경을 담으려 하고 집 앞 빈터에서는 두 명의 젊은이가 돌로 만든 운동기구를 들고 있었다. 한 사람은 근육이 발달한 큰 체격을 지녔지만 운동기구를 다루는 솜씨는 초보 수준에 불과했다.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라고 경계했다. 군중 속에서 수염을 기른 비교적 젊은 청년이 나와 선생님에게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다. 그는 선생님이 실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며 선생님과 진정한 실력을 겨루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자신의 구역에 와서 물건을 마구 던지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다. 수염난 청년은 사과하며 보상을 약속하고 주변의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 기동정으로 향했다. 그는 선생님을 기동정으로 초대하려 하지만 선생님은 방금 술을 마셨으므로 힘을 쓸 수 없다고 거절하고 건국에게 나서서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했다. 건국은 손바닥에 침을 뱉은 뒤 가볍게 력기를 들어 어깨뼈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한 바퀴 돌리며 석담을 목 주위에서 점차 빠르게 회전시켰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그 실력에 감탄했다. 근국은 몸을 낮추고 구부정하게 숙이며 력기를 어깨뼈에서 허리 옆으로 부드럽게 미끄러뜨리고 다시 목에서 회전시킨 뒤 어깨로 한 번 돌려 두 손으로 가볍게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 수염난 청년은 이 모습을 보고 선생님에게 앞으로 좋게 지내자고 제안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7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시 90년대의 시간선으로 돌아가자. 아보와 리리 왕아씨 일행이 서총재의 화려한 연회에 참석했고 왕아씨가 술을 과도하게 마셔 서총재를 따라 우측으로 가 휴식을 취했던 상황이었다. 그 뒤 이야기는 당총재가 점심위원회를 마치고 세 명의 총재를 모시고 이동해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졌다. 강총재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강 부인은 세 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승합차를 타고 쇼핑을 떠났다. 그것은 90년대 상해의 외자 고급 백화점으로 이들은 각자 수많은 물건을 구매했고 큰 가방과 작은 가방을 가득 메웠다. 모든 물건의 비용은 강 부인이 전부 지불했다. 쇼핑을 마친 뒤 이들은 힐튼 호텔로 이동해 오후차를 마셨다. 그 부인은 강 부인이 하루 종일 동행해주어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저녁 일정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강 부인은 겸손하게 인사한 뒤 비밀스러운 봉투를 꺼내놓고 작은 성의이니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전했다. 강 부인이 떠난 뒤 고 부인은 즉시 왕 아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30분 뒤 왕 아씨는 우아한 모습으로 호텔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인사를 드렸다. 고 부인은 왕 아씨를 보고 오랜만에 뵙는데 더욱 예뻐졌다고 칭찬했다. 고 부인은 왕 아씨에게 림 부인을 소개하고 왕아씨는 림 부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림 부인은 학식이 깊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책에서 고전 문구를 인용하며 물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고 부인은 전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림 부인은 이 이야기가 유연함에 대한 의미라고 설명하며 물은 소리 없이 돌을 뚫는 거대한 힘을 지녔고 이것이 바로 여자의 본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남녀가 모두 단단한 돌이라면 서로 부딪혀 불꽃이 튀겠지만 물처럼 유연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육 부인은 웃으며 동의하고 왕아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고 부인은 한참 생각한 뒤 림 부인의 이야기가 맞다고 인정하며 배웠다고 말했다. 이때 왕아 씨는 림 부인이 아보를 알고 있는지 조용히 물었고 림 부인은 홍교에서 5년간 생활한 뒤 북방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며 아보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왕아 씨는 세상이 정말 좁다고 감탄했다. 그 부인은 식탁 위에 봉투를 두드리며 저녁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림 부인은 기쁘게 응하고 즉시 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보는 직접 지진원으로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림 부인이 전화를 끊자 그 부인은 그녀의 말투가 매력적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때 왕아 씨는 잊은 것이 있다며 자리를 잠시 떠나겠다고 일어섰다. 고 부인은 왜 자꾸 일이 생기냐고 묻고 만류하지만 왕아 씨는 잠시 다녀오겠다고 반복했다. 고 부인은 왕아 씨가 아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왕아 씨는 아버가 예전의 고객이자 오랜 친구이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아보는 약속대로 지진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도착한 아보는 점장으로부터 리디가 잠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실로 들어갔다. 아보는 소총제도 림 부인을 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소총제는 왕아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예지의 부인 세 분이 상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예약자 중에서 성씨가 서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보는 자리에 앉고 소총제는 아보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보는 바빴을 뿐이며 차례로 초대할 계획이었고 지난번 상숙에서의 대접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간을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조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합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구체적으로 보면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강, 북사삼 이런 8가지 아주 그 희귀한 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동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숙통되게 합니다. 모든 제품의 공동 주치가 본 제품이 여러 가지 효과성 가운데 어느 방면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는가 하는 걸 말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심장과 폐경락을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숙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 본 제품 자체가 바로 초온 청심환의 공능 주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그럼 도대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이 점에서 말한다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 이론 체계와 림상을 결합해 놓은 이런 학설에 속하게 되는데요. 림상 표현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이 마릅니다. 당뇨병과 오해합니다. 입이 씁니다. 단순 담낭에 다른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면 거칠하죠. 이런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한 구체 임상 증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무릇 신약대학방이란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입니다.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대 정책이 실행되는데요. 세 곽을 싸면 한 곽, 아홉 곽을 싸면 세 곽, 그리고 18각을 사면 6각을 물어 드리게 되었는데요. 3각에 1각이게 되면 한 달 반 자후 복용할 수 있고 9각의 3각은 넉 달이라는 한계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18각의 6각이게 되면 모두 2개 료종 8달을 견지할 수 있는 양으로 되었는데요. 이때 1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자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은 료종을 따라서 견제하시면 기본으로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특점을 충분하게 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어떤 분들이 복용하는가 하면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의 증상뿐이 아니고 심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우수한 심장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그러면 어떤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하품을 잘합니다.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고혈압약을 끊었던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혈이 정상으로 수축이완 수축이완 한다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혈이 정상으로 가지 못하는 데는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거나 판막에 이상이 있거나 이래서 심혈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면서 때때로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심장병이 구체 증상으로 놓고 말하면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노작이 힘들어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통화통신원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심장이 두더러 두 개 넣었는데 몇 년이 되니까 또다시 가슴이 키우고 숨이 탑니다.
1: 예.
2: 지금 가슴도 키우고 잡고 숨도 타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혈압이 높던 게 지금 혈압이 정상을 했고, 예. 다음을 잘 자지 못하더니 지금 다음을 잘 잡니다.
1: 예.
2: 지침을 다소 하더니 지금 지침을 하지 않습니다.
1: 아, 예.
2: 그리고 입안에서 냄새 나더니 지금 냄새 나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죠.
2: 완성적 효과도 없고, 예. 배달받아도 쓰다 그럽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증심환의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숨이 많이 차고 반드시 노작이 힘들고 반드시 누워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심혈이 고르지 않습니다. 정상 심혈은 1분에 60차부터 100차 범위인데요. 너무 빨리 떼서 120-30차 1분에 너무 늦게 떼서 1분에 40차 초반 모두 위험 심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나이가 40-50대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는 기본 60차를 벗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심률은 1분의 7-80차 잡으면 됩니다. 이래서 심률이 기본상 고르지 않던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심률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가슴이 많이 두근거립니다. 아무렇게 자기 뭐 자극받은 일도 없는데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심장병으로 머리끝이 아플 수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가운데 충분하게 나오셨지만 해도 마치 내가 큰 뭐 악몽에 시달리는데 어디에서 뭐 큰 일을 겪고 난 그 뒤에 오는 악몽처럼 누구에게 쫓기거나 혹은 또 높은 데서 갑자기 나 있으니까 키 클 때면 높은 데서 떨어진다 하는데 나 있어서 갑자기 뭐 변을 당하거나 이런 꿈도 낀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악몽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고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 겨드랑이 밑으로까지 아파나거나 왼쪽 팔이 아프다가 오른쪽 팔까지 아파나는 분들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태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강태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결국 치아가 아프거나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치아가 만약 흔든다 하게 되면 심장병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치아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전에도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또 심장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분은 갑자기 밤에 요울령에 불려가서 지자를 했습니다. 한동안 지나가 한 반년 지나가니까 흔들던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심장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 수도 있다 이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목, 발 등 심장으로 인해서 하신이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콩팥으로서 이상이 생긴다면 시초에는 얼굴이 붓기거나 눈이 붓기거나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하선이 부종이 생기는 이런 경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심장하고 콩팥이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콩팥의 1분에 들어가는 혈액이랑은 두근능량이 들어갑니다. 1200리터를 들어간다면 1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콩팥이 들어가는 혈액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호상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콩팥의 피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콩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심장의 혈을 충족하게 녹아내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심장의 이상, 콩팥의 이상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어서 소변이 작거나 담백약 혈뇨 이런 것도 없지 못해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놀랍니다. 오징어는 소리에 놀랍니다. 정상인들은 거기에 아무 반응 없는데 나만은 거기에 대해서 특수한 반응이 있으면서 볏짚 뭐 문소리에도 놀란다는, 자기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 놀랐다 마음을 진정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다리에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들인 같은 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예.
3: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좋은 정신만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럼요.
3: 예. 문소리도 놀라고, 예.
1: 예.
3: 여러 가지 면에서도 많이
1: 심장병 증상이 많이 나타나셨다. 그러던 게 좋아지셨다. 그렇죠. 예.
3: 예. 예. 그래, 문소리도 놀라고 하던 게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숨이 차서 답답해서 저녁에 몇 번씩 깨어나 뺐습니다.
1: 아, 전형적인 증상이 심장병 숨이 찬 것 아니겠습니까?
3: 예. 이 약 쓴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심률도 빠진 게 심률도 정상이 되고, 예. 본래 100이 넘던 게인데 이 약을 쓴다는 지금 80으로 정상이 되었습니다.
1: 예.
3: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청계로 내릴 적에도 아예 숨 차서 몇 번씩 쉬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는데 이걸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예.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내 이거 이번에 또 더 싸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쓰자고 자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료정을 예. 따라서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저는 좋은 정신만 쓰기 전에는 그저 중간기를 걸면서 그저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저 못 하고 이러는가 했습니다. 그런 게 땡기도 많이 하고 청약도 많이 썼는데 아이 됩니다.
1: 예.
4: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는 이 좋은 정신만 써야 되겠다. 아이 돼. 그래서 제가 먼저 싸서 얘 한각도 줍니다. 그래 그거 싸서 한 달 먹은 게 아이 요새 먼저 이발 쓰고 없던 게 얘. 이발 거서 지내 냄새 나는 게 그게 이렇고요. 그래서 그런 저기 이빨이 아프던 게 이렇고요. 그 모재비를 못 눕던 게 그저 반대사기 못 눕던 게 그것도 앉아서 잤대.
1: 아, 예.
4: 그것도 이렇고 얼마 좋습니다.
1: 그렇죠. 전형적인 심장병 증상입니다.
4: 자주 못하면 삼지라던 게 새 생명 찾은 것 같더랍니다. 그래 장기적으로 쓸래다니.
1: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저도 이 좋은 정신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5: 이용 효과 좋습니다.
1: 그래요?
5: 예. 먹기 전에는 어찌 자다 뭐 숨이 차고 예. 반드시 못 넣고 있었습니다.
1: 예.
5: 그리고 예. 가슴이 뚝 맞추면서 숨이 올라오자 그 숨 쉬다 뭐 뒤 쉬다 숨 맞추고 앞에서 못 쉬고 그저 푹푹 내마 이렇게 쉬고 앉아서 베개를 받치고 이렇게 있었어요.
1: 예.
5: 예. 그래서 이 몸에부터 이 밤 용편하게 잘 잡니다.
1: 아, 그럼요.
5: 예. 예. 예. 반드시 모두 예. 숨 차나 뭐 아픈 데도 없고.
1: 아, 예.
5: 예. 그리고 예. 혈압도 또 용 잘 됩니다.
1: 그렇죠. 예.
5: 예. 혈압이 확 오르고 내리고 하고.
1: 혈압이 기반상 언정되고 조절이 예. 잘 되고 있다, 그렇죠?
5: 예, 예. 머리 띵하고 예, 정신 하나 떴던 게 지금 그래도 예, 정신도 온천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5: 예, 예. 이게 입에서 냄새 나던 것도 이렇고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바로 그렇습니다.
5: 예. 어둔 예. 해내 이거 어느 세계도 세계라도 먹었습니다.
1: 아, 그런 예.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5: 예, 예. 그런데 황도는 효과 많습니다. 이전에 아프던 조사에 하나 더 없고 예. 이 약만 먹고 지금 있는데 영 아픈 조사 없습니다.
1: 심장이
5: 예.
1: 좋아지니까 기타 기관이 따라서 좋아지게 되어 있더라 그럴
5: 예.
1: 겁니다.
5: 예,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돼서 아무래도 이렇게
1: 네. 콩팥도 좋아지고 밥도 잘 먹고 그렇죠.
5: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더 먹다고 합니다.
1: 예, 이 제품 예. 자체는 복용하심에 있어서 알수는 한봉들이 안에 수말이 있는데 수말 밑으로 떨어지지 말고 예. 차수는 하루에 이미 세계료정 121 예. 견제해서 복용하셨다면 뭐 세계료정 견제하셨다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운데 차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에는 네. 알수는 아. 숨 안에서 내려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효과 없습니다. 예.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5: 네. 네.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초원 정심하는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총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불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에서는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강다짐으로 아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기계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른 데서는 모병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장병이 있다는 건 자기 졸라 알고 있는데 하루 전에 너무 심장으로 인해서 뭐 힘들어지니까 요일링에 불리아 가서 지자를 했습니다. 지자한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기본으로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래서 기본 복강동맥의 피가 심장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배가 아픈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올라오고 하는 데는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심장에서 고동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따투이라죠. 제일 그 다리하고 그 상체를 연결하는 그 부위에 고동맥이 있는데 고동맥을 통해서 주자를 하는 스텐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데 이래서 여기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뭐 하신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근육경련을 일으키는 이런 증상도 동반하게 돼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병은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이 생깁니다. 산소 부족이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산소 부족이 70% 생기게 되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뇌에 피가 5초 내지 10초 전달되지 못하면 5개 내지 10개를 해는 사이에 피가 머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혼주해 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60초간에 그러니 1분 동안 대뇌에 피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대소변이 막 샙니다. 그리고 동공이 딱 고정돼서 눈을 잃어버리고 보면 보통 남이 내 눈을 다치게 되면 눈동자가 돌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은 1분 동안 내 피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내 눈을 잃어버려도 동공이 딱 고정되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4분 내지 6분 동안 뇌 피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부분적인 뇌세포가 불가역적인 그 사망을 얻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부분에 제대로 피가 뇌세포에 전달되지 못하면 4분 내지 6분 동안 이게 되면 그 부분이 뇌세포는 죽습니다. 그리고 10분 그 이상 그 뇌세포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뇌조직은 기본적으로서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내지 5시간 동안 그 피가 제대로 산소를 실은 피가 전달되지 못하면 완전히 뇌사망 상태

0: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0: 말씀하세요.
2: 네, 그 지금으로 조심한 접순 게 지금 심장 아예 아프고 그 다음에 전화기 다음이랑 잘 잡니다.
0: 아, 예.
2: 열통 더 달랐대다.
0: 그 아, 그래요? 예. 네. 여기에다 전화하셔. 335-5번.
2: 네네네,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우리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돌출하게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심장병은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져서 10분 안에 좋은 병원 가느라고 씻고 가고 뭐 이러는 사이에 가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1보조는 집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열링을 부르면서 부근 병원에 가서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구급한 기초상에서 큰 병원에 전이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병으로서 고통을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조혈공급이 많이 떨어지는 차원에서 내 몸의 전반 피량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피를 부단히 보충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을 써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 나이가 드시면서 나이가 병을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여러 개 공능 가운데서 조혈공능이 아주 중요한 공능에 속하는데 지금 이 조혈공능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뭐 심장 공능이 떨어지고 내 혈액공급 부족이 따라가고 이럴 수 있는데요. 많기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조혈공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기 제가 제기하는 청담백 더타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우대증착으로 나간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뭐 세각 싸게 되면 한 거의 1,000원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걸 세각 싸면 뭐 720원에 준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담백 도타이라는 거 신약닭방에 가서 문의해 보세요. 이거 드시게 되면 조혈공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수전증이 있습니다. 수전증이란 손수전이라는 건 뜬다는 말이겠습니다. 손을 떠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심장병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백자양심환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수전증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장병 치료와 더불어서 백자양심환 결합해서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1번에 60부터 100차가 정상에 속하게 돼 기본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그 위로 올라와서 7, 80차, 60차 이상 돼야 됩니다. 60차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40몇 차는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결국 너무 빨리 때도 안 되는데요. 1분의 100, 20, 30자 위험 심률에 속한다고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래서 평균 심률은 1분의 60자 벗어져서 60몇 차, 70몇 차, 80몇 차 다 됩니다. 보통 90차 벗어질 때게 되면 100차에 가까울 때게 되면 가슴 많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입니다. 신저통입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보통 중도로 막힌다, 중막에 막힌다.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를 예, 말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요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더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생각과 행동의 올바름에 대한 논쟁을 죽을 때까지 멈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할까요?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오유를 범하기 쉬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합니다.
0: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항상 옳아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맞는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에 새 옷을 샀지만 막상 옷장은 이미 가득 차 있어서 어쩔 줄 모르셨던 적. 정말 필요해서 산 물건인데 어느새 정말 집에서 먼지가 쌓이고 또 언젠가 쓰겠지 하며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뭐 또 할인 판매에서 홀려서 산 생필품들이 우리 창고나 베란다를 반쯤 차지하고 있는 모습 아마 집집마다 가끔 네. 있을 겁니다. 예.
1: 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소리는 이전 세대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양한 상품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만 켜게 되면 수많은 광고와 유명 상품 또 한정판 신상품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필요보다는 가지고 싶음에 더 쉽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래.

0: 그렇죠. 그렇게 모은 물건들은 어느새 집안 곳곳을 채우고 베란다는 계절 가전제품들로 넘쳐나고 서랍은 사용하지 않는 액세서리나 잡동사니로 가득하죠. 특히 소비가 곧 행복이고 새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회 분위기는 우리를 더 빠르게 더 많이 물건들을 구입하게 만들죠.
1: 네,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네,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돈은 모래알처럼 새어나갑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 값은 점점 더 늘어나고 로이문 통장이 오래 머물질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만족감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네, 새 물건에 대한 설렘은 길어야 몇 주, 많아야 몇 달이면 사그라들더라고요.
0: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공간과 마음의 여유입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집안은 점점 좁아지고 정리할 시간도 늘어나죠. 청소하기 어렵고 필요한 물건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며 어느 순간 집이 편안한 쉼터가 아닌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물리적 공간의 혼란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직접 연결된다고 말하는데요.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해지기 마련입니다.
1: 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요. 필요한 만큼 소중하게 살아가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단살이. 한우라면 또한셜이라고 하더라고요.
0: 예.
1: 어떤 개념이냐면 그 일본의 야마시다 히데코가 지하는 개념인데 일단 단, 끈을 단입니다. 네, 들어오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은요, 집에 있는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는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정리 기술이 아니고요. 나와 물건의 관계를 재정리하는 삶의 철학에 가깝더라고요.
0: 이 단살이, 다시 말해서 간소화 살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봅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이 물건은 정말 내 삶이 필요한가? 이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가? 지난 1년 동안 이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는가? 그리고 답이 아니요라면 과감히 정리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버리거나 기부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죠.
1: 네, 간소화 생활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히 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네, 버리고 나면 생기는 빈 공간과 그 공간이 주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옷장에서 입지 않은 옷들을 정리하면 정말 좋아하고 또 자주 입는 옷들이 눈에 자주 띕니다. 그 옷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주방에서 중복되거나 또 오래된 그릇들을 정리하게 되면 요리하는 공간이 좀 쾌적해지고 식사하는 시간이 더 여유로워지더라고요.
0: 이렇게 만들어진 여유 공간과 시간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더 나아가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마을 기부함 혹은 이웃과의 직접 나눔은 더욱 가까운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줍니다.
1: 자, 그럼 저희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집안 살림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물건이 점점 쌓여가고 또 좁아진 공간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간소화 살림을 실천하면서 간소하지만 알찬 살림살이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 혹시 본인만의 특별한 정리 노하우, 또 버리지 못하고 고민되는 물건 혹은 기부나 나눔을 실천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바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뭐 예를 들어서 아 저는 이렇게 물건을 정리합니다. 예, 나는 이런 물건은 절대 못 버리겠더라고요. 뭐 기부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 집은 아직도 산더미 같은 살림 때문에 정말 고민입니다.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생활하고 있는
1: 네.
0: 그런 경험담들 좀 듣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살림살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꿀팁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들을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0: 네, 간소한 생활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공감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공감하는 편인데 저는 좀 근데 저도 실천해 본 적 있습니다. 단살이. 네, 간소한 생활을 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1: 네, 그렇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모두는 당연히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원하죠. 그렇다면 먼저 무엇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인지부터

0: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뭐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죠. 어떤 분께는 이런 삶이 가장 좋은 삶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분들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통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가장 좋은 삶의 방식보다는 어쩌면 간소한 생활이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삶의 즐거움을 더 쉽게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되거든요.
1: 네, 끊어내고 버리고 벗어나기. 그것은요, 살림살이에서도 그렇겠지만 정신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성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 자기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또 안 될 것들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0: 무의미한 관계, 또 쓸모없는 물건, 사실 풀 수 없는 집착, 끝없는 비교, 이런 것들이 삶의 구석구석에 먼지처럼 쌓이고 또 정신의 틈새에도 쌓여갑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모든 거 정상적이겠지만 속은 이미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진 지 오래죠. 우리는 항상 더 많이 가져야 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물건이 많을수록 선택은 더 어려워지고 관계가 복잡할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지며 생각이 빽빽할수록 행동은 더 늦어지죠. 진정한 자유는 얻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간소한 생활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냉철한 삶의 철학입니다.
1: 그래서 그것들은요, 능동적으로 나를 소모한 것들과의 관계를 끊고 또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소모의 소미로 멀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도피가 아니고요, 자신의 경계에 대한 확고한 수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직 이렇게야만 비로소 공간을 마련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소모를 좀 끊기가 쉽지
0: 네,
1: 않죠.
0: 그렇죠.
1: 네, 소모를 끊고 자신의 본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들과 또 일에 지속적으로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0: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장소,
1: 네.
0: 뭐 특히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 이런
1: 가고 싶지 않죠.
0: 예, 근데 쉽지 않은 회식 자리지만.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또 가고, 예.
1: 네.
0: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관계임에도 조금 이제 오래 친분을 유지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또 억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유지는 겉보기에는 신경 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준 낮은 사회적 관계는 자원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다만 불안감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 마음에 내키지 않은 접대 한 번 한 번이 우리 삶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약화시키죠.
1: 네, 그래서 진정한 성숙함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 근데 끊는다고 냉정한 것이 아니라 냉철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그렇죠.
1: 네, 더 이상 아첨으로 가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또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관계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끊어내기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물건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끊어내라고 합니다.
0: 참 사람과의 그런 인연을 끊기가
1: 네.
0: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1: 안 되죠.
0: 예. 그래서 이제 억지로 끌려가고 억지로 그래 뭐 그냥 뭐 이대로 유지하자라는
1: 네.
0: 마음으로 그냥 그 관계 유지를 해오면서 근데 정작 본인은 가끔은 반대로 힘들 때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예, 정리해보려도 네. 좋은 내 인생의 하나의 좋은 것인데도 그걸 끊지 못하고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가 많죠.
1: 그래서 그런 걸 과감하게 끊을 용기와 마음의 여유 여러분 생기셨나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저도 그 단살이란 책을 보고 집의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옷방부터 시작해서 뭐 주방 그리고 뭐 안방 별의별 걸 다 한꺼풀에 다 훑어가지고 옷을 한 3분의 1 정도 다 버렸어요. 버린 것이 아니라 옷 수거함 있잖아요.
1: 근데 보니까 집집마다 여성분들의 물건들이
0: 많아요.
1: 더 많더라고요. 예.
0: 남성분들은 뭐 이제 1년 사시절 한 칸이면 돼요.
1: 예.
0: 옷, 옷장 한 칸.
1: 그렇죠. 옷장도 남성분들은 거의 이제 한 옷 같은 경우도 몇 년씩 입고.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그 미모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신경 쓰고
0: 네.
1: 또 스타일에 대해서 또 유행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집안에는 여성분들이 그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 근데 또 버리려고 하니까 이걸 내가 그때 당시에 살 때는 조금 꽤 비싸게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버리기가 아깝고
0: 전 다 내다 버린 게 다 소감이 넣었어요. 누군가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근데 네. 한 2, 3개월 정도는 아주 집이 빈 공간 느낌 들어 좋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또 사들이기 시작하고 또 옷장이 메워졌어요. 그 생각했죠. 이거 단살이라고 하는 것이 막 버리고 다시 사라는 뜻이 아닌데 끊어낼 건 옷처럼 과감히 끊어내고 그 빈 공간에 다른 걸로 꼭꼭 채워야 될 텐데도 새 옷으로 또 채우려고 하니까 이건 단살이가 아닌 겁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옷 정리 제대로 못하고 또 버릴 물건들 제대로 버리지 못한 것처럼
0: 네.
1: 우리가 가끔은 인간도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또 관계 유지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로 끊어내죠. 근데 또 누군가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관계를 예. 또 맺게 되고 그런 인생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좀 과감하게
0: 네.
1: 뭔가를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이유는
0: 네.
1: 아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사람이기 때문에 끊어낼 수 없는 부분이
1: 감정이란
0: 없잖아, 있죠.
1: 예. 옷에 대한 그런 네. 어떤 집착이라기보다 옷에 대한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그때 아 그래도 이제 그 따뜻했던 그런 감정들.
0: 네.
1: 예.
0: 그리고 옷 예전 없던 세월에는요 어느 집에 가서 막 물건이 많으면 야 너네 집 잘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1: 네.
0: 요즘은 다들 일정한 정도는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건이 많으면 잘 산다는 말 듣기보다 물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씩은 비워진 공간이 사람들한테 무한한 그 편안함을 주고 좀 여유를 더 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과감하게 끊어내는지 궁금하고요. 자 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2: 예, 뉴스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2: 뉴스님 오래간만입니다.
1: 예, 오랜만입니다.
2: 예, 반갑습니다. 예,
1: 예.
2: 그리고 오늘 그 이따 정리에 대한 거 얘기하는데
0: 네.
2: 좀 집에 물건이 많아서 지금 고려 받으셨습니다.
0: 어떤 물건 많은데요?
2: 가전제품도 많고 책도 많고 무슨 본 거 있으면 그것도 다 사드립니다.
0: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2: 아, 뭐 다 욕심난단 말입니다.
0: 제가 잠깐 실례되는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2: 네.
0: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막 물건을 너무 안 사주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2: 아, 그래 좀 사주려 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때 사지 못했습니다.
0: 돈이 없어서 못 사.
2: 책이 많이 쌓였습니다.
1: 예, 그때 뭐 원했던 걸 이제 예,
0: 네.
1: 원했던 것들을 못 이뤄서 그게 좀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날에는 정말 우리가 집집마다 다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걸 가져도 괜찮은데
0: 네.
1: 근데 또 너무나 그걸 또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사드리면은 그것도 또 문제거든요.
0: 그러니까
2: 네. 네. 다 등기 못해서 고려 부담을 근데 이전에 우리 집에서 그 진료소를 할 때 그 중약자이 있었는데 그 중약자이 그 가구 큰 전체에 여러 가지 서랍들이 있고 다 그 무슨 중약자 이름 다 써놨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가구로 하나 짜놓는 거 아니다 가서 정리하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0: 또 물건 늘이려고요?
2: 예, 그렇게 하면
0: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물건들을 어디에 정리해 놓는 것보다 가지수를 좀 줄여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오래된 뭐 책 같은 거 괜찮은데 물건들은 또 지금 쓰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예.
2: 예, 잘 좀 그래 봐야겠습니다.
1: 네, 그래요. 얘기 잘
0: 알겠습니다.
1: 들어봤습니다.
2: 예, 수고하십시오. 네.
0: 사람이 참 습관이 무섭다는 게 뭔지 아냐면 이제 허봉천 씨가 집에 물건이 많아 머리 아프다 했는데 또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뭐 책장 같은 걸 사가지고 거기다 넣을까? 또 물건 들을 생각부터 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 어떤 뭐 직장 같은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물건이
1: 예.
0: 많이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1: 지난번에 저희 좀 이제 저희 아나운서 분들이
0: 네.
1: 이제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빈곤
0: 어려운 이웃의
1: 예, 가정이거든요.
0: 네.
1: 아이가 4명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큰 나이 뭐 자식이 4명인데 이제 나이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나운서 분들이 조금 이제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의상을 좀 의상이나 물품들을
0: 네.
1: 준비해서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저도 집에 정리하다 보니까 아, 이 옷은 내가 아직도 입을 것 같은데.
0: 같죠, 입을 것 같죠.
1: 그래서 아내한테 그럼 이참에 안 버리는 걸 또 이제 그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한테 주면 좋지 않냐. 그래서 아내가 다 정리해놨더라고요.
0: 네.
1: 대개 제가 안 입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옷들을. 근데 정리해놓은 걸 제가 다시 확인했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서 또 한 장은
0: 부서 살랑살랑 또 집어내죠. 예. 그런 마음이라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사람 참 예, 이상하더라고요.
0: 네.
1: 이제 결과적으로는
0: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게 사람의 게, 마음이고.
1: 예.
0: 근데 물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아, 인맥은 내가 쥐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불편해도 쥐고 있고 또 거기에도 응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물건이 쌓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먼지가 쌓이고 너무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쌓여서 스스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1: 그래서 과감하게 그 사람과 인연을 끊어도 괜찮은 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한 사람의 인연을 끊었다 해서 내 삶에 그렇게 큰 어떤 지장이 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의 오랜 관계를 통해서 또 나도 얻은 것이 있기
0: 네,
1: 때문에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정말 그래도 배울 게 많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유지해가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 간소한 생활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내면의 질서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뭐 그런 어떤 부정도 아니고 막 정보가 폭발하고 욕망이 넘치는 이 시대 능동적으로 덜어내기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잡동사니에 갇히지 않고 관계 휘둘리지 않으며 과거에 묶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1: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해야 하며 또 무엇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0: 네.
1: 이런 우리의 냉철한 선택의 능력은 아무리 열심히 쫓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또 귀중한 것이죠.
0: 그래서 뭐 간소한 생활을 배운다는 거, 곧 자신한테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요. 무의미한 얽매임을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1: 사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사소한 것들로 가득 차지 않을 때 비로소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0: 네.
1: 늘 채워지다 보면
0: 꼭 채워놓고 예, 힘들어요. 솔직히
1: 본인도 숨 찰 때가 많고 그러면 삶도 또한 명확해지고 힘이 생기며 또 여유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간소한 생활이란 결국 지난 사람과 지난 일과 아주 간단합니다. 작별하는 것이죠.
0: 근데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또 간소화된다 하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우리가 점점 멀어질 사람 멀어지고 그리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내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1: 그래서 이제 붙잡지 말고 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쾌적한 그런 환경 쾌적한 또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0: 사람이 그 돌아갈 때 입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1: 없죠. 아무것도.
0: 왜 없냐면 네, 갖고 가지 말라. 빈몸으로 가라.
1: 빈몸.
0: 어차피 빈몸으로 갈 건데 마음속으로 빈 것으로 가든 또 일상생활에서 빈 것으로 가든 덜어내는 법을 배우는 것도 우리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것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오늘도 함께 해주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지금 이 자리에서 특수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은 오늘부터 또 공장층하고 협상해서 새롭게 더 추가하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사지원에 124원씩 하는데 원래는 60각을 싸면 70각을 무료로 드리면서 거기에 1,500원을 무료로 또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객분들이 홍광치료익에 대한 이 수요가 너무 넘쳐나게 되어 있으면서 홍광치료익이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 제품은 자기네 써봤는데 너무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고 안전하고 쓰기도 편리하고 이런 제품이더라고 좀 더 우대해주면 안 되겠는가 이런 요구에 응해서 지금 이번에는 사지원에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리고 1,500원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으면서 홍광치료의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광치료의기는 이건 특수한 우리 지금 현대의 가정용 병원 이런 치료의기에 속하는데 가정용 치료의기 가운데서는 콤파질 위주로 하면서 어느 부분이든지 골격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무균성 염증 혹은 또 유균성 염증을 포함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 뭐 보통 지금 지광 치료의기를 그것 기본상 덮어줄 수 있는 큰 새로운 치료의기에 속하는 홍광치료의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병치료약품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은 아, 눈병에 있어서는 명서방이구나 이 정도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15각에 또 1,500원을 주고 홍광치료기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네. 501-7766.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예, 우리 동세가에 그 위 좋지 않습니다. 위축성 위염 있고, 미란도 있고, 예, 용복잡하게 그 위가 상당히 아이던데, 이전 진단, 위축성 위염 진단만 지도 이전 한 40년 됐습니다.
0: 어, 그러면, 예, 그, 예 중시해야 됩니다.
2: 예, 예, 그래서, 예, 그, 그냥 원래 아픕니다, 위가. 예, 아프고, 밥만 떴고, 사람이 영 말랐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그런데, 근간에 들어가지고, 예, 그, 위가 그렇게 막 따갑단다. 막 따갑고, 예, 이렇게 누우면 잔더리 거지 따갑고, 예, 입안이 마르고, 예, 술이 그냥 덥고, 예. 예. 그래서, 집안에 그저 약이 내 위약입니다. 중약도 저기 한약으로 된 것도 먹고 초약도 며느리가 먹고 좋다는데가 다 찾아가며 먹었는데 별로 효과 없어서 예. 그 영 힘들어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사지원에게 별로 좋을 것 같게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래 건의랄까 예. 바쁘니까 이래까 광고약이 좀 그렇게 그렇다고
0: 아, 그렇죠. 예, 예. 사람들 예. 가운데 젊은이들 예. 가운데 특히 저 사상이 많죠.
2: 예. 예 그렇지. 그래서 바쁘니까 그래 좀 쌌습니다. 쌌어 예. 먹었는데 위가 조금 이렇게 그 따가운 게 좀 낫답니다.
0: 점점 나아집니다. 완치도 예. 될 수 있을 겁니다. 심장열이 위열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위에서 위만 치료해서는 안 되는데 심장열과 위열을 동치하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위가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고 열이 나던 게 뜨거워 나던 게 조금 식은 것 같답니다. 잔더리도 다 덜 따갑고 예. 그다음에 입안에 그냥 이렇게 쓰리 덮고 그랬던 거는 이전이 없답니다.
0: 어, 그렇죠.
2: 그런 건 예. 예, 예. 그래서 예. 좀 오늘 몇 동안 안 썼는데 효과 봤다면서 그러네. 그거 좀 더 싸서 이번에는 좀 장기적으로 써보겠다 그러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 배달받 이번에 또 활동도 얼마 썼으니까 예.
0: 그렇죠. 특수한 활동.
2: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배달받을 거 아니에요 그랍니다.
0: 그렇게 하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이번에 우대할 때 60각 이거는 마이 쓰면 마이 효과를 보게 돼 있으니까 안전한 제품이니까 실험 넣고 쓸 수 있는 이런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 시장 예, 국제적으로 예. 인정을 받는 이런 제품이 아니가 뭐입니까?
2: 예.
0: 7766.
2: 7766
0: 얼지에. 예,
2: 예. 수고하시죠.
0: 예, 건강기원합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동생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지원약을 저는 오랫동안 먹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소변이 잦아서 영 고생 많이 했는데 저기 지금은 소변 잦수가 줄어드니까 다음 편에 잘 수 있어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예.

0: 아침에는 안 막 정신이 납니다.
1: 예.
0: 겨우 저기 소화 안 돼가지고 밥 못 먹어서 예. 자꾸 빼져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화 잘 되니 밥 잘 먹으면 매진하고 예. 혈압이 엄청 안 돼서 영고성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오지럼증이 그러나더니 해결되고 예.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 허리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낫고 예. 기침가래가 심해서 난 이걸 내 영고성 많이 했습니다.
1: 예.
0: 그러던게 지금 그게 어느 까지 떨어졌는지 모르다 지금 먹다니 없습니다.
1: 그렇죠. 사지원액은 이제 다각도로서 좋아지게 되는 게 사지원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대회에서 이 제품은 대사인의 인육에 선물한 최선이 보통 선물이 최선이 선물이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0: 예, 그래 정말 좋습니다. 겨우 손발이 차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요 저기 서울 재범이 좀 따사다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예,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0: 예, 예. 이 약 먹어보니까 예, 구복약이라든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1: 부작용이 없고 예.
0: 예,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로 치료할까 얼마 좋습니다.
1: 그럼요.
0: 예, 먹기도 헐고 돈도 줘야 가고 예.
1: 그렇죠.
0: 예, 그래 약이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명수학은 우리 언니가 예, 저 눈이 자꾸 가렵기도 하고 바람 나서 눈물도 나고 예. 물치가 자꾸 쌍꺼풀도 보이고 이래서 이거 썼는데 이만해서 좀 많이 좋다 많이 나사졌단다.
1: 예.
0: 겨우 백내장도 있는데 백내장 이선 보고 영부영이 잘 보이지 않던 게 지금 많이 막아진 감이 난다 약간.
1: 예.
0: 그래서 약이 하도 좋아서 지금 계속 쓰려고 예. 그러고 있다 이번 우대 할 때 영도수 때다 예.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좀 이번 우대 할 때 참가해서 좀 배달까 따로 전화드렸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대 할 때 특수합니다. 홍강 치료이기를 또 보충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치료이기는 가정적으로서 병원에서 리허설에서 쓰는 거 지금 가정에 보급되게 되어 있는데 지광치료이기를 그 초간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입니다. 어디에 불편하면 어디로 콩팥이 위에 간에 심장에 어디에든지 다 그거 그 파장수를 조절하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지금 사지원액 어선 여러 달 채 먹고 있습니다.
1: 예.
3: 나 공세 부어서 있으면서 그냥 늘상 머리 힝하고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지금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특히는 다리가 내리돌려서 감각이 드디어 감각이 좀 무뎌졌습니다. 근데 어서는 예 혈액 잘 통하니까는 어서는
1: 그렇죠.
3: 감각이 돌아왔더라.
1: 신경 말초까지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말하죠.
3: 예. 여서 예. 드디어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랬거나 그래도 그다 동네 경화였으면서 난 뒷머리 얼리수리 뻗치고 머리까지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동네 경화도 많이 해결됐대다.
1: 주약의 심장과 네. 뇌혈관 관리에 있어서는 네. 이 제품이 뛰어난 제품에 속합니다.
3: 네. 예, 넣어서 머리 그 동기도 뻣뻣하고 예, 이 목뒤가 영 뻣뻣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서 뻣뻣하지 않고 이게 머리 돌리기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예. 그러면 전번에 사지원에 활동할 때 그 홍광치료기 배달 받았댔습니다. 근데 그거 받아서 이제까지 그냥 그거 좀 잘 쓰고 있습니다.
1: 잘 쓰죠.
3: 아, 예. 예.
1: 그렇게 좋은 제품이 가정에 예. 들어선다는 게 큰 해결입니다.
3: 예. 어디다 비치면 그 저녁에 잠은 너무 잘 자나 좋습니다. 그거 비치니까.
1: 그렇죠. 예.
3: 예 잔등이 아픈 데도 비치고 그 시원 시원했을 때다.
1: 그렇죠. 인체가 접수하기 좋은 그런 예. 그 주파수로서 조절해놨기 때문에 예. 실험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예.
3: 그래서 나 그거 썼는데 우리 오빠가 우리 집에 놀라면 혹시 내 써보라 했지. 우리 오빠는 어떤 손상이 있는가 하면 소변 방광 구멍 가면 전혀 선명수에서 소변 자꾸 잤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배영 많이 차고 예. 그렇다면 그런데 뭐 놀라와서 자꾸 써보라 했지. 그거 써도 너무 좋아서 그렇다면 어찌 빌려서 자꾸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주면 어쩌고.
1: 그렇죠.
3: 그래 몇 번은 게 빌려서 어땠어. 그래서 나도 시끄럽습니다. 그 가져왔다.
1: 예, 그렇죠.
3: 이번에는 아이 되겠다. 그래 우리 오빠 앞으로서 한번 오늘 쏠려고 나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싸서 우리 오빠 쏠려고 오늘 60가 싸서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예. 기회입니다.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3: 예, 60가게. 그렇죠.
1: 60강에 70강에서 돈을 빼주고 오늘부터 예. 건강치료이기가 또 따라갑니다.
3: 예, 그러나 건강치료이기를 배달 바꾸려서 내지.
1: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건강치료이기를 어째 저 수여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예. 이거 5,900, 4,980원에 해당하는 아주 예. 고가품인데 선물로 갑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서버 너무 좋아서 그냥 우리 오빠 선물로 주겠습니다. 싸산나.
1: 그렇게 하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예. 나도 이 지금까지 연애로 이건 오래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이 약 먹은 게 영 확실히 좋습니다. 이 천연적인 약이고, 이제 해도 없고, 이.
1: 그렇죠.
4: 제가 소설이 잘 돼가지고 나는 녹음이 있습니다.
1: 예.
4: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거리 수행함이 정신병에 됐습니다.
1: 예.
4: 이 약을 먹은 게 그런 증상이 지금 많이 해결되고 있고, 머리가 이렇게 띵하고 그러던 거는 없어졌습니다.
1: 그게 큰 해결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예.
4: 예. 머리 아픈 거는 아직 그 완전하게 해결해야 됐지만, 이제 계속 쓰느라 해결되겠지요. 출연을
1: 예.
4: 가드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답답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도 있어서는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속이 황당하던 것도 해결되고 하니까, 잠을 잘 잡니다. 잠을
1: 예.
4: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정신하겠습니까?
1: 그렇죠.
4: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먹지 못하고 이래 됐습니다.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래던 게, 지금은, 저기 밥 먹고 싶은 것도 알고, 밥은 먹으면, 민체 끝이 딱, 저기 맥힌 것 같으면 이러던 게, 이런 증상이 해결되었거든요. 속이 쑥 내려간 게, 편안한 게,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4: 예. 이렇게 이 약을 먹은 게 여러 면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 그래. 내 하나 담문할 거는 우리 언니 있는데, 우리 언니도 눈이 부엌에 이래 잘 아이 보이면서 이렇습니다. 결국 백내장도 있다가 하는데, 백내장 수술하라는 거는 연세가 있으니까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민서방 쏴줬는데도 안 쏴주고, 눈에다 떨구는 약만 없습니다.
1: 예.
4: 이 눈에다 떨구는 약만 여가지고 그래도 효과 볼 수 있습니까?
1: 제가 준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눈에 예. 떨고 있는 약은 눈 건조증 있거나 염증 있을 때 잠시적으로 하는 거지, 계속 한 달, 두 달 이렇게 절대 그렇게 사용하면 눈에 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속으로부터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명서방을 견지하시면서 적은 혈액 때문에 사지원액은 식전에 명서방 식후에 이렇게 복용하면 되고, 눈에 떨고 있는 약은 길게 쓰는 것 아닙니다. 임시 해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이건 특별하게 상처열을, 심장열, 폐혈을 쳐주는 차원에서 눈을 밝게 해주는 제품 자체의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명서방을 견지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언니가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4: 개진할 겁니다. 예.
1: 예, 이 제품 자체는
4: 가지고 예. 여러 가지 병 치료라니까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1: 예.
4: 그리고 활동도 좋고
1: 예.
4: 이러니까 이 약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이 좋을 때 오늘이 살려고 전화 드리는 겁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5: 이 사지원액을 우리 집에 아바이가 쓴 지 오란다. 어제는 여러 해 되고 있습니다.
1: 아, 이건 여러 해. 5년, 10년도 문제 없습니다.
5: 예. 오래 썼습니다. 이 어제 썼는가 하면 원래 느낌 색도 한번 오고, 이도 여섯 비대심해가지고.
1: 예.
5: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런, 아이, 눈도 앉으면 안 좋고, 그리고 버스에서라면 사이 앉았다 내리게 되면은 집어오는 방향 모르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지원액 같은 게 지금은 경력도 다 돌아지고, 옛날에 오드름증도 세게 하고 혈압도 운동한데 이런 게 다 정상이 되고요. 여러모로 이 사지원액이가, 그리고 이 식사도 잘하고 옛날에는 소화도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위가 더부룩하네, 트림 잡고 하고 식사를 잘못하더라 말입니다. 예. 밥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제는 이 식사도 잘해놓으니까 맥도 나고 용 옛날만 머리 맑아졌습니다.
1: 예.
5: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 활동이가 건강 치료 얘기를 쓴다 하니까.
1: 아, 그렇습니다. 예.
5: 예, 그 돈을 쓴 비례에 우리 그는 뭔가 언니하고 형부가 이거 쓰고 있는데 우리 형부가 이 건강 치료 얘기를 쓰니까 요 돈을 쓰니 더 편한 소리.
1: 더 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2: 네, 시간 장기로 예.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선사합니다. 낯선 지역의 문화, 음식,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데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특산품을 보고 현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 알게 됩니다. 이는 책에서 읽는 지식과는 다른 직접적인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곤 합니다.

0: 여행의 모든 걸 퀴즈로 풀다. 여행 퀴즈.
1: 네, 여행의 모든 걸 퀴즈로 풀어보는 여행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행 퀴즈에 도전하실 보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열선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일전에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막을 올렸는데요. 당일 화려한 민속의상을 갖춰 입은 50명의 연주자가 선사한 통속가락은 때로는 맑고 드높게, 때로는 낮고 묵직하게 광장에 울려 퍼지며 조선족 전통 음악 특유의 운치를 자랑하면서 현장 관객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은 어디에서 막을 올렸을까요? 네, 일전에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막을 올렸는데요. 이 공연은 어디에서 막을 올렸을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전화 참여 기다립니다.

네, 문제 다시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막을 올렸는데요. 당일 화려한 민속의상을 갖춰 입은 50명의 연주자가 선사한 풍소가락은 때로는 맑고 드높게, 때로는 낮고 묵직하게 광장에 울려 퍼지며 조선족 전통 음악 특유의 운치를 자랑하면서 현장 관객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럼 이 공연은 어디에서 막을 올렸을까요?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어디에서 막을 올렸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0: 네,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예, 중국 조선족 민속원으로 합시다.
0: 네, 중국 조선족 민속원.
1: 예.
0: 확신하십니까?
1: 예, 확신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정답 잠시 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0: 네,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막을 올렸는데요. 이 공연 현장이 어디에서 막을 올렸을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방금 전화 주신 분은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네, 계속해 다음 분 연결합니다.
1: 예,
0: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저기 조선족 민속원.
0: 네, 조선족 민속원이죠?
1: 예.
0: 아, 조선족 민속원으로 하시겠습니까?
1: 예.
0: 네, 알겠습니다. 정답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1: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디나 선생님 또 만나 반가운데 저는 지금 농촌에 왔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예, 예, 농촌에 와서 지금 강한 하늘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높이 띄워놓고 막 달아들어왔습니다.
0: 그러셨군요. 예, 애청자이신가 보네요.
1: 예, 정답은 중국 조선족 민속원.
0: 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참여 고맙습니다.
1: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2: 예, 조선족 민속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조선족 민속원으로 하시겠습니까?
2: 예.
0: 네, 전화 참여 고맙습니다.

네, 일전의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모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막을 올렸는데요. 당일 화려한 민속 의상을 갖춰 입은 50명의 연주자가 선사한 통소가락은 맑고 드높게 때로는 낮고 묵직하게 광장에 울려 퍼지며 조선족 전통 음악 특유의 운치를 자랑하면서 현장 관객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공연은 어디에서 막을 올렸을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앞에서 세 분은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분은 조선족 민속원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네, 정답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공연은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네. 모든 분들 앞에서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번은 조선족 민속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답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중국 조선족 민속원 광장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특히 공연의 첫 무대를 장식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통소음악은 15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채 19세기 말 연변에 전해져 명절과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정겨운 고향의 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화려한 민속 의상을 갖춰 입은 50명의 연주자가 선사한 통소가락은 때로는 맑고 드높게, 때로는 낮고 묵직하게 광장에 울려 퍼지며 조선족 전통 음악 특유의 운치를 유감없이 드러내면서 현장 관객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는데요.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뱃노래, 한강수 타령 등 정겨운 민속가요가 잇따라 울려 퍼지며 소박하면서도 서정적인 가락 속에 삶의 애환과 고향의 정취를 담아냈습니다.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조선족 안진북 연주에서는 55명의 출연자가 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오직 북소리만으로 마음을 전했고, 일제히 내리치는 북채의 강렬한 장단과 웅장한 울림은 조선족 민간예술 특유의 거침없고 호방한 기계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명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행사는 2026년 용정시 상업문화관광홍보행사 막을 올리며 민속 풍정과 역사 기억 그리고 풍성한 소비 혜택이 어우러진 관광 성찬을 선보였는데요. 용정시의 어느 풍경구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행사 2026 용정시 상업문화관광홍보행사가 막을 올리며 민속 풍정과 역사 기억 그리고 풍성한 소비 혜택이 어우러진 관광 성찬을 선보였는데요. 이 행사는 용정시의 어느 풍경구에서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전화 참여 기다립니다.

0: 네, 문제 다시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 용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2026 용정시 상업문화관광 홍보 행사가 막을 올리며 민속 풍정과 역사 기억 그리고 풍성한 소비 혜택이 어우러진 관광 성찬을 선보였는데요. 이 행사는 용정시의 어느 풍경구에서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용정시의 풍경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네, 힌트 나갔습니다. 네, 전화 참여. 전화 연결해 볼게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아, 저는 그 용서의 고향에서 용서에 와서 잘 갑니다.
0: 네네. 그럼 잘 하시겠네요.
1: 글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네. 맞추시다. 이번에 끈은 용정시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입니다.
0: 네, 용정시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
1: 예.
0: 네, 정답이길 기대해 보세요.
1: 예.
0: 네.
1: 수고하십시오.
0: 네. 네, 용정시 비암산 문화관광 풍경구라고 정답이라고 맞추셨는데요.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네, 계속해 다음 분 연결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참여 기다립니다.

네, 용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행사죠. 네, 이 행사는 용정시의 어느 풍경구에서 진행이 되었을까요?

0: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어쨌든 영등시 비암산, 영등시 비암산은 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0: 네.
1: 예, 어쨌든 비암산, 영등시 비암산 풍경구로 합시다.
0: 네, 영등시 비암산 풍경구.
1: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0: 네, 전화 고맙습니다.
1: 예.

0: 네, 힌트 드리자면 용종시 하면 떠오르는 풍경구가 있죠.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용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행사. 네, 용정시의 어느 풍경구일까요? 네, 다음 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예,
0: 네,
1: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 역시도 용정시 그 비암산 문화 풍경구로 가봅니다.
0: 네, 용정시 비암산 문화 풍경구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영동시 상업무역 선사자 하자했습니까? 거기, 그게입니다.
0: 네? 용정시?
2: 상업무역.
0: 상업무역.
2: 아직 그 이야기 하던 중입니다. 그 용정시 무슨 상업무역.
0: 아, 잠시만요. 제가 문제 다시 내어드릴게요. 용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2026 용정시 상업문화관광홍보행사가 막을 올리며 민속풍정과 역사기억 그리고 풍성한 소비 혜택이 어우러진 관광성찬을 선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정답이 용정시 상업 문화 관광 쇼핑 센터라고요?
2: 네.
0: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시 상업 문화 관광 쇼핑 센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두 가지의 답이 나왔습니다. 과연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계속해 참여 기다립니다.

네, 부동한 답이 나왔는데요. 정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행사는 용정시의 룡정시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였습니다. 네,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해석해드리자면 용정시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는 상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풍경구에서는 용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2026 용정시 상업문화관광 홍보 행사가 막을 올리며 민속 풍정과 역사 기억 그리고 풍성한 소비 혜택이 어우러진 관광 성찬을 선보였는데요. 개막식에서는 용정의 사계절 매력을 담은 홍보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량전 백제운동 휴일 풍경구의 전원 풍경부터 비암산의 고요한 정취, 해란 대조선족, 민속 리조트의 이색적인 풍경이 차례로 펼쳐졌고 이어지는 주의 331 국경선 로병 이야기 듣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특산물 전시 부스에서는 인삼주, 냉면, 유기농 채소 등 용정의 대표 먹거리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비암산 풍경구의 이색적인 시도도 돋보였는데요. 유리 구름다리 산책로를 따라서 15분마다 홍색 역사 테마 공연이 펼쳐져 산림 사이에 울려 퍼지는 항일투쟁의 노래와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가 관광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네, 계속해 세 번째 퀴즈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황해와 린접해 있으며 최대의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이며 만두가 유명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우리나라 황해와 린접해 있고 최대의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두가 유명한 도시, 네, 과연 어디일까요? 네, 전화 참여 기다립니다.

0: 네. 이 문제의 핵심은 황해와 린접해 있고 중요한 도시이자 또 만두가 유명한 도시. 네. 이것이 중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두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없으신가요? 네. 전화 연결해 봅니다.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1: 예, 우리 딸이 천진 대학을 필요하고 천진에 있는데 우리 가문 텐진법이라고
0: 아, 네. 천진에서 예. 공부하셨군요.
1: 예, 네. 1등에서 600공 4점 맞고
0: 와, 네.
1: 갔습니다.
0: 아주 높은 점수로 가셨네요.
1: 네. 예. 예,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저기 보니까 가서 많이 맛을 봤습니다.
0: 확신하십니까?
1: 예.
0: 네, 그럼 천진. 네, 천진 정답이시길 만두. 바랄게요. 네,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1: 예, 리나 선생님, 퀴즈 맞추면서 저는 예, 용런에는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아유, 행복하시겠어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천진으로 합시다.
0: 역시 천진이군요.
2: 예.
0: 네, 혹시 천진에 가보셨어요?
2: 아, 못 가봤습니다.
0: 아, 예, 그러셨군요.
2: 예, 하루에 천진, 그 만두점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서 때는 잘 먹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천진이길 꼭 바랄게요.
2: 예,
0: 네.
2: 예.
0: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만두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천진이라고 전화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계속해 전화 참여 기다립니다.

네, 우리나라 황해와 인접해 있으며 최대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고 특히 만두가 유명한 이 도시. 네, 과연 정답은 뭘까요? 앞에 분들 모두 천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좋은 도시죠. 한 번쯤 누구나 가봤으면 좋을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과연 천진이 맞을까요? 네, 정답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동망이 높은 이 도시, 황해와 인접해 있고 최대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 특별히 만두가 유명한 이 도시.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천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천진은 우리나라 북부에 위치한 대도시입니다. 황해와 인접해 있고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중에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요. 또한 천진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청조부터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곳으로 서양과의 접점이 많았던 덕분에 다양한 건축 양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가을과 봄이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천진의 공원이 화사한 꽃들로 가득 차고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한적한 도심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또한 겨울철에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여름철에는 강변을 따라 산책하거나 유람선을 타고 도심 경관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 여행하거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면 우리는 평소 숨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겪는 과정,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고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요. 여행은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여행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로부터 얻는 경험과 감동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잊었던 꿈과 열정을 되찾고 내면을 충전하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시간 프로기획의 최덕휘, 편집의 류현아,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맑은 물, 푸른 숲, 정신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빗물에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서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는 소중한 친구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친구의 따뜻한 정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용군 가수가 부른 김치 타령. 매콤새콤한 김치처럼 얼큰하고 정감 넘치는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정성, 한 포기 김치에 담긴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신명나는 타령으로 풀어냈습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김치 타령의 얼큰한 재미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여보 여보 고마워 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노래하는데요. 매일 보기에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가끔은 이렇게 고맙다는 말 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따뜻한 멜로디에 실어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멀리 있어도 가슴속에 살아는 그리운 고향으로 떠나볼까요? 리훈국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고향이 그립습니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향의 산, 고향의 들, 고향의 물,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말만 들어도 가슴 뭉클해지는 그리움을 이 노래 고스란히 담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물임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국약 결백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혈배강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약혈배강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 하게 되면 약과글로 두 곽이 온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어째서 두 가지 약 조합인가? 처방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는 전문 우리 관심병이나 신저통이나 특히 여러 가지 이런 심내 혈관 방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혈전을 전문 녹이 내보내고, 예, 이런 짝으로 나온 펩티드 성분 나와서 한 이런 약이죠. 처방. 결국 다른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땅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돈이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예, 약물 분자가 작아서 흡수가 빠르고, 예, 그리고 특히 우리 700여 명의 이학 박사들이 4년간 제일 좋은 이런 처방 갖다가서리 연구를 해내서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유효 성분을 추출해냈죠. 예, 그리고 천연약재라는 건 우리 따오디 여차를 말하는 겁니다. 따오디 여차라는 게 뭔가, 약재마다 우리 어느 곳에서 자라난 약재가 제일 좋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7분 하게 되면 운남 문산 37분이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안에 37분 들어있고, 울금이란 약재는 광시 허츠의 울금이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맥동이란 약재는 스촨 청두, 거기 맥동이 좋고, 오미자가 려닝 후순, 거기 맥게 제일 좋고, 단삼이가 산동 웨이팡이 꽤 제일 좋고, 칠설한 약재는 내몽골 퉁려의 약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몽땅 뽑아서 500돌든 이런 걸 나왔기 때문에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은 우리가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6세트를 사는 분들은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우리 친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맞은다면 또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침을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원래 그렇습니다. 오장육부 경락을 다 같이 열어주는 이런 기초상에서 약이 들어간다 때, 그저 맨 약을 쓰기보다 효과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세트 사는 분들부터, 우리 응담, 약간, 혈배강,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10곽이라는 게 계신 5세트 도달하시오. 결국 장내통하고 청임미로방, 이거 다 드립니다. 결국 어떤 분들은 한 선물 싫다 하는 분들은 또, 혈배강 10곽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특히 다른 데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잘 효과를 못 봤다, 개체하면 어떤 질병들은 또 병이 점점 더 심해졌다, 특히 제풍이라면 왔거나 뇌실금이라면 또 생기거나, 원래 뇌실금이라 없었는데 치료를 받는 다음부터 뇌실금이 생겼다, 그 다음 요추간판 탈출 치료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바쁘고 위생실도 기회된게 되고 무릎 관절을 치료한다는 게 마지막에 도아이 돼가지고 소리 막 집행률 집게 됐다, 이런 분들 우리인데 지금 수두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인데 지금 환자들이 지금 팡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다른 데 가서 잘못돼가지고 오는 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저한테 직접 문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병기가 점점 더 심해졌는가? 그럼 이 질병 치료할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 치료해야 되겠는가? 이거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헛돈 팔지 말고, 어쨌든 이 전업적인 지식은 장악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질병에 대해서 톡톡히 알고 그래고 선택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오장의 기가 허한 데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가 허하다, 치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도대체 어떤 게 치휴인가? 이거는 음양학 각도에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의 내경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고명한 의사는 겉수보고설이 내상의 질병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이 고명한 의사입니다. 제일 이렇게 뻔한 의사는, 그러니까 뭐 지식도 안 되고 이 뻔한 의사는 안에 들어가도 명백하게 눈으로 보고도 이 사람이 무슨 병인가 모르는 사람, 이런 의사들은 정말 좀 이렇게 아주 아닌 이사죠. 그렇기 때문에 겉을 보고 어떻게 안을 알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가 우리 중리의 음양학입니다. 음양학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음이 허하고 양이 허하고 이런 것만 보는데, 사실은 우리 보일 수 있는 것은 몽땅 음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팔을 쑥 내밀게 되면 팔 거기에 피부가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러 가지 뭐 사람 생김새도 보이고, 예, 이거 가지고서 병 진단해서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보인다는 것은 뭔가, 또 병원에 가 사진 찍어보죠. 그러면 내장을 들여다 볼 수 있죠.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 이거 병 진단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복을 어떻게 안을 볼 수 있는가, 양을 찾아봐야 됩니다. 양이란 게 뭔가? 기입니다. 그럼 기란 게 도대체 뭔가? 사람마다 다 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만 보고서 이 사람이 병이 어떻다, 이걸 진단 못합니다. 이 손이가 남과 악수를 할 때 맥이 좋은가 나쁜가, 이건 우리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땅 보이지 않는 거 놓고 말하면 이거는 양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쉬, 그러면 이 사람의 치쉬,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오장육부가 기가 몽땅 쇠퇴해 왔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모자라죠. 에너지 모자라게 되면 우리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눈도 잘 감지 못하고.

0: 그 다음에 따오 한 부지 무슨 뜻인가? 밤에 잘 때 계속 도둑땀 흘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 엄마는 다 젖어 있고 이? 속불이 몽땅 젖어 있죠. 그 다음에 투어깡. 투어깡이란 게 뭡니까? 그 직장. 예, 이것이 한번 바깥으로 막 나오죠. 예? 대변료 때문.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집에서는 예, 혈배강 쓰고 쓰리 나와 우리 남편하고 우리 언니에 다 쓰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2: 특히 우리 남편은 예, 심장 질환이 심해서 다년간 많이 고생했고 예, 혈압 조절도 아예 되고 특히 상하 그 혈압 그 수치가 예, 차이가 세게 많았습니다.
0: 네.
2: 그래서 자줄 잡사도 아예 되고 이래고 그저 혈압 올라가면요 골이 아파하고 그저 골을 막 두드리며 그저 막 그랬습니다. 그러던 게 정말 선생님이 자상하게 에, 설명하는 이것 구슬이 이야기 좀 딱 맞게 됐었는데 혈압 조절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혈압을, 약은 유일하게 예. 혈압이 당날부터 끊을 수 있는 약입니다.
2: 예, 예 혈압 조절하는 중약제가 들어간 약은 또 난 또 처음 봤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혈배강 또 구급약으로도 쓰는 약이라고 소리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환자들이 보고 소리 듣고 이래 쓰고 소리 다 결론 내린 게 그겁니까?
0: 맞습니다. 예.
2: 써서 예, 우리 남편은 2, 3일도 해야 돼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예.
0: 네.
2: 특히 나는 어젠가에 예, 현우증이 있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던 것이 없어졌고 예. 심혈이 낮아서 항상 맥이 없었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네. 저는 이 심혈이 정상으로 됐지
0: 네.
2: 그리고 특히 우리 남편 선생님께 대전하고서 또 가서 얘는 맥도 보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주제를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을 아예 한 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지금 까딱이 예. 없습니다.
0: 우리 약을 쓰게 되면 이거는 우리 장기적인 임상 실험을 거쳐서 마지막 결과가 나온 건데 주자를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자를 한 분들도 서약을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약 쓰면서 선생님께서 증정하는 장기통관 진단도 매우 좋습니다. 나는 제가 아이서 기침이 좀 났는데 조금 가래갖고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0: 네.
2: 특히 우리 언니의 86세 고령인데 우리가 이 혈배강을 쓰고 좋으니까 선생님도 알지만 많이 쌌자고 뭡니까 선생님이 네. 많이 또 증정해주고 그러니까 혈배강 쓰고 예, 상하고 차이가 줄어들고 예. 어제는 예, 더나 어렸었습니다. 조금 어떤 때는 또 이제 반복하고 이랬던 게 여지간에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0: 그렇지.
2: 예, 예 정상됐습니다. 상하고 상하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0: 네.
2: 기력설이 심장에 아이져서 매일매일 면역력이 약해서 늘 감기 했는데 이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우리 언니도 사람만 만나면 어째 이렇게 좋아졌는가 그 어려워서 검사 못하고 심장이 아파서 그런 협회 활동도 얼마 못 참가한 게 이래까 혈배강을 쓰고서 많이 좋아한 다음에 많이 해결이 됐다며 늘 자랑하면서 삽니다. 선생님 나는 예, 정말 혈배강을 잘 선택하고 선생님이 진단이 딱 올 후에 정말 어제는 런앤에 잘 살게 됐습니다. 건강을 네. 찾게 됐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건강에 주의하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막고서 이렇게 말해도 놀라고 예. 그래서 식은땀 흘리고 혈압 조절을 받아야 되니까 머리가 흐리두근해서 여기서 항상 그저 어리두근해 얻어맞은 것처럼 어리버리하고 이랬습니다. 거기다가
0: 네.
3: 혈압 조절을 받아야 돼. 반잠 자지 못하고 소화에 대해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딩딩 붓겠어 예.
0: 네.
3: 그랬습니다. 그래던 차에 선생님이 혈배강 쓰고 저리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3: 그래 좋아질 때 그런 저 언니가 거기다가 또 건신고를 한 대 쓰니까나 얘 몸도 더 좋아지고 얘 몸도 헷갈까봐지고 무겁던 몸이가 얘 영 헷갈까봐지고 얘
0: 네.
3: 몸이 납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리 약하던 게 몸이 나고 얘 정신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얘 정상은 되고 밤잠 잘 자고 하가 그래 맥이 나지. 그래 이번에 16 시트를 싸면 24 시트 준다는가.
0: 예예 예, 맞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3: 예, 그 활동에 참석하려고 그랬다.
0: 그럼 짐도 12번 더 놔드리고
3: 예, 예, 그래,
0: 그리고 오늘이 결성하는 분들 또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고 이 선물이 또 싫다 하는 분들 또 10곽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3: 예, 감사합니다. 좋은 약 알선해줘서.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담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말씀 주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저는 이 혈배강을 쓰고 있는 일의 환자입니다.
0: 네.
4: 예, 10년 전 일에 통숙성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0: 네.
4: 예. 각막이 잘 당겨지지도 않는다 했더니
0: 예.
4: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래 막 숨이 차고 이 병이 발작한 나머지 피를 토하고 이 입술이 이렇게 막 펄해지면서 뚱하고 까무러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0: 아, 심장 질환 심합니다. 예.
4: 예, 그래서 여일링에 실내 가서 장수를 이렇게 바꾼 했는데
0: 예.
4: 또한 이렇게 병이 있다 보니까니 저는 예 좋다는 약은이 이번 상에서 다 써봤습니다.
0: 네, 대부분 다 그렇죠.
4: 예, 그래도 예 잘 말아듣지 않고 예
0: 네.
4: 병은 점점 이렇게 심해지고 그다음에 다시 검사하니까니 간도 나빠지고 예 비장도 다 나빠지고 커지고 이래 복수까지 막 왔댔습니다.
0: 네.
4: 예. 그리고 거기다가서리 관절이 심하니까니 두 다리도 계속 붓기고 아프면서 예 정말 어떤 때는 견디기가 바빠가지고 정말 살기 싶은 생각까지 없었습니다.
0: 아, 예.
4: 예, 듣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0: 예.
4: 그러던 3일 정말 안개라 이래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비록 야구는 저는 내일에 많이 실망했지만은 그래도 예, 지금 바쁜데, 계속 진단을 해보고서, 또 선생님이 친구하고 이래 결합한다 하니까니,
0: 네.
4: 내 마음에 조금 더 들어가지고, 예, 혈배강하고 이래 통수방을 같이 써댔습니다.
0: 아, 예.
4: 예. 그래, 인지는 예, 한 10달 자오셨는데,
0: 네.
4: 지금까지 보면은 예, 많이 효과 받기 때문에, 정말 인게라 열린 진료 댕기던 게,
0: 네.
4: 그런 거 해보지 못했습니다.
0: 예.
4: 많이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을 보면은 이래 5층입니다.
0: 예.
4: 옛날에는 5층까지 올라가도 아주 힘들었고.
0: 힘들었죠. 예.
4: 예. 그러다 보니까 숨도 차고 예.
0: 숨이 찹니다. 예.
4: 예. 가끔씩은 계속 그래 앉아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딘가 보면은 예. 그저 이렇게 정말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예.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0: 예.
4: 예. 그래 병원에 가서 검사해본 결과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간하고 이 비상도 다 이렇게 잘 돌아서고 제 모양대로 돌아서고
0: 예.
4: 아니, 관절도 복귀된 게 회복이 아주 좋았습니다.
0: 네. 예.
4: 아프지 않단 말입니다.
0: 네.
4: 그러니까 정말 사람 다할 것 같고 예. 아프지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선생님께 정말 예, 감사를 드리고 싶고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은 그래도 이 혈배강하고 풍습방에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납니다.
0: 네.
4: 그래서 이번에도 또 무슨 큰 활동이 있다니까니
0: 네.
4: 아무튼 약은 얘기해도 쏴두고 먹어야 되니까
0: 네.
4: 그래서 이번 활동 가운데서 조금 좀 싸려고 합니다.
0: 예. 예. 지금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곽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치시. 예.
4: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4: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5: 네, 제가 쓰고 있습니다.
0: 예.
5: 그런데 아이 저기 숨이 차네,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나 떨리며 그런지 영 저 견딜 수가 없었겠습니다.
0: 예.
5: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제 해외강을 저기 섭취하는 시대가 했는데 얼마 쓰지 않으니까에 이 숨을 차던 게 낫고에
0: 네.
5: 내 그냥 90만 원 이어가도 그만 이어가도 되겠는데 이거 지금 90만 원 먹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5: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5: 그 자라 하라고 그런 그거는 손에
0: 심상주자를 그럽니까?
5: 네, 주자를 하라고 그랬대다. 그런데
0: 예.
5: 주자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많이 낫습니다.
0: 예.
5: 그러니까 아이 얼마나 좋은지 숨이 차들 것도 낫고 허리도 또 너무 아파서 꼼짝 못했는데 지금 일어설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숨 차는 것도 낫고 여러 가지 예. 낯선 점이 너무 많습니다.
0: 예.
5: 자꾸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 혈배당을 하고 있던 그런 투수방 같이 수했습니다.
0: 같이 쓰시죠. 예.
5: 다시 써 있던 게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그런 막 다니는입니다.
0: 예.
5: 나중에 어디는 숨 차도 숨이 덜 차니까
0: 예.
5: 어디나 다닐 수도 있습니다.
0: 예.
5: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 잠도 잘 자지, 밥도 잘 먹지.
0: 네.
5: 얘기도 납니다.
0: 예.
5: 예,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0: 예.
5: 그래, 이 해제가 이 약을 둘이 먹길래서
0: 예.
5: 두 가지를 다 선택을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서 시작했습니다.
0: 예.
5: 그런데 이 약을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문의 합시다.
0: 예.
5: 코 이만한 거는 무슨 원인인가?
0: 왜란까?
1: 코가 많다. 네.
0: 코 많다고요?
5: 코, 예. 코 이만한 거.
0: 감기 왔지 않을까?
5: 감기 아닌데, 그냥 코에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라도 몇십 번씩 풀어야 된다.
0: 아. 우리 코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
5: 그래서,
0: 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5: 색깔은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0: 아, 그럼 한기 맞아 그렇습니다.
5: 감기 아예 걸렸습니다. 그래서
0: 아니, 감기인 것이 아니라 한기가 들어가게 되면 코 색깔이 하얀 색깔, 코 자꾸 색이 나옵니다. 예.
5: 아.
0: 예, 예. 그건 풍습방 써야지. 풍습방 쓰면 그 한기를 없애버리면 이렇습니다. 예.
5: 아, 풍습방 쓰면 이렇습니까?
0: 예, 이렇습니다. 예.
5: 그래, 언니, 그건 모르.
0: 아, 언니.
5: 그래서 부끄럽다고 소리.
0: 예.
5: 말하라.
0: 감기 왔잔지, 그래, 감기 치료하면 또 됩니다. 예.
5: 아, 한기 들어가서.
0: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건강하세요.
1: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6: 선생님, 내입니다. 난 선생님한테 치료한 지 이제 한 달 가량 되는데도 그 혈액약 먹고 너무너무 좋아요.
0: 예, 예.
6: 혈압약 듣고 있고,
0: 아.
6: 저기, 예, 로나 혈압약 먹던 게 딱 끊고,
0: 네.
6: 지금 혈압이 이렇고, 밤에, 나는 밤에 혈압이 오른 사람인데,
0: 예.
6: 밤에 혈압 오르면은, 잘 쏘고 날 새고
0: 그렇죠. 날 새야 되죠. 예.
6: 지금은 오래 치료했는데도 혈배강 예. 먹고 영 좋아.
0: 어머님은 침 맞으면서 혈배강하고 건신골 같이 쓰죠. 지금.
6: 건신골 예. 같이 쓰지.
0: 예.
6: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져서 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선생님.
0: 아, 예, 그렇죠.
6: 예. 예, 그래. 내 지금 처음에 이 약 먹기 전에는 숨이 차고
0: 예.
6: 반드시 누구 기침이 나고
0: 예.
6: 언장으로 누구도 불편하고 이래서 지금
0: 예.
6: 반드시 누구나 언장 누구나 숨이 다 차고 너무너무 좋아요.
0: 침 맞을 때도 반드시 누구 오래 있지 않습니까? 예.
6: 그래 예 그래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가
0: 예.
6: 말도 길게 안 해요. 내 성질이
0: 예. 어머님 효과 많이 봤습니다.
6: 예. 예. 선생님 예. 약 먹고 선생님 치료받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오늘이 전화를 말하는 게
0: 예.
6: 선생님
0: 예, 예.
6: 너무너무 고마워요.
0: 예.
6: 선생님 치료해서 선생님 전국에 없어요.
0: 아, 예.
6: 한 달 못 해가고, 못 해오고.
0: 예.
6: 그렇게 필요하는 선생 없어요.
0: 그렇죠, 예.
6: 그래.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해서 오늘 말도 간단하게 하겠어.
0: 예. 예.
6: 전화 드렸어요.
0: 예. 말씀 네. 고맙습니다.
6: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6: 그래,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7: 예, 저도 혈배관 쓰면 한답니다.
0: 예, 예.
7: 예, 저는 이 약속 이전에 밤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 어떨 때는 밤에 심장이 빨리 깼다 늦게 깼다 하면서 혈압이 온전히 안 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기도 했습니다.
0: 예.
7: 근데 지금 이 약속 다음부터는 혈압도 온전되고 혈압약은 이 약속 이틀 넘어도 혈압약을 내 끊었습니다.
0: 네.
7: 혈압약을 그래서 맨날 먹다가 예, 머리에 대한 약을 많이 써도 수업보다 이 약처럼 혈압을 빨리 조절하는 약은 없습니다.
0: 혈압약을 10년 이상 달고 있는 분들도 혈압 조절해야 돼가지고 서리 혈배관 가지고 예. 당날부터 혈압약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너무 좋답니다. 예.
7: 간염이 심한데 간염도 많이 좋아졌어요.
0: 예예. 예.
7: 이 약수 전에는 그냥 간이 나빠가는데 눈이 계속 아프고 눈곱이 나고 눈물이 나고 했는데 예, 눈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0: 네.
7: 예. 예, 아프지 않습니다. 어제는.
0: 예.
7: 이 약처럼 제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7: 저희 친구도 이게 선생님도 받지 말라고 가 친구 선생님들가 그래도 시라란 마침 고모님과 남자분인데.
0: 아 예.
7: 친구가 하는 게 예, 어디 시라한데 내 막 창피하다고 나오면서는 가가 말했습니다.
0: 예.
7: 한국에서 예, 예, 심장도 나쁘고 관절 심해 집에 왔댔습니다.
0: 아.
7: 예. 그래다 예, 심장도 아주 구해서 예. 그래 혈배관 한국 풍수방 약을 같이 주고 예, 선생님 친구 같이 기다려서 썼는데 심장도 좋아지고 숨이 찬 것도 없어지고
0: 예.
7: 몸이 몹시 예, 실했는데 몸이 열다서 거의 죽었답니다.
0: 그렇지.
7: 예, 몸이 많이 가벼워져서 한국 가서 지금 일하는데 예. 원한 줄 모른답니다.
0: 아.
7: 정신이 나서 일이 너무 많이 해서 예, 월급도 더 많이 받는답니다.
0: 아, 예. 그럼 대단하십니다.
7: 월급도 와서 예, 기분도 좋고 정신 난다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랍니다.
0: 아, 예. 예.
7: 예.
1: 네.
0: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소변도 쉴 새 없이 봅니다. 이 우장, 오상에 이런 기가 허해가지고 나타난 증상. 그 다음에 쇼창 산치란 게 뭐니까 소장이가 다른 데로 북 빼서 나오면서, 예? 우리 서해부 거기에 불뚝 튀어 나와서, 이 산치죠. 예, 이런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면이 이게 다 오장의 기가 허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심장의 기가 허하다 할 때는 신주시 사람이 이런 자꾸 좋아한다, 기뻐한다,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상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숨이 차는 것이가 조금만 움직이면 헐떡헐떡대고 땀속이 흘리고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땀 흘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 흘리고 이런 현상 항상 맥이 없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몽땅 심장이 기가 허한 게입니다. 시간상 관계로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정확한 이런 료해를 하자면 제한테 직접 전화 오셔. 제가 그래서 약은 뭐 사과의 사고 먼저 떠나서 일단 먼저 물어보셔.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288-0018번 전화 치면 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 이야기에 잠시 빠져들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노래, 학창시절의 추억과 우정을 담은 노래로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흑원 가수가 부른 룡들의 하구가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박경만 작사, 오영란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애달러 옛풍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우리의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던 그 길, 지금은 그리운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만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아 전해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통보와 성당위석이 황강의 회시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의 시정실시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3: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식이 용정 해란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2: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20일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통보와 성당위석이 황강의 회시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 시정실시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문제에 대조해 책임을 다지고 엄격히 시정하면서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체계적으로 다스려 착실하고 확실한 시정성과로 대중관심에 대답하고 독찰시험지에 답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환경보호독찰을 전개하는 것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보호를 강구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우리주는 장백산 중부지역과 동북본 표범 국가공원 핵심구역에 위치해서 지역 생태안전과 국가 생태안전, 나아가 동북아 생태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점과 약점을 지적했는 바 우리주 일부 지방과 부문의 생태환경보호사업에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0: 생태 환경 보호 독철 시정 사업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절실히 증강하면서 정치적 입장에서 보고 처리하며 시정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 환경 보호 독철 시정을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수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고 습금형 생태 무명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로 삼으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을 만족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삼아 환경 보호 독철 시정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하게 잘 작성함으로써 실질 사업 성과로 연변의 록수 청산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의 시정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층층이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가장 견결한 태도와 가장 유력한 조치로 시정 실시와 문책 추궁을 잘해야 합니다. 조항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에 대해 한 개 사건 한 개 전담반, 한 개 문제 한 개 방안을 견제하면서 관건 부분을 들어주고 원인을 분석 연구해야 합니다. 기술 규범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시정 책임, 조치, 시한을 명확히해 조속히 시정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기준에 도달하는 대로 검수하고 종결해야 합니다. 문제 책임을 신속히 철저히 규명하고 규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숙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며 규율과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절대 묵인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첩된 신소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조건이나 리유를 불문하고 일일이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연계 기재를 건립하고 처리 시한을 단축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그치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 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에 종결시켜 모든 일에 대답이 있고 매 사건마다 락착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반응 문제는 단점과 약점을 검시하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책임을 가지고 사업 허점을 보완하며 질의 효능을 제고하는 계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표본 동치를 견제하며 문제 근원을 깊이 파헤치고 제도 나사를 꽉 조여야 합니다.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개별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통된 문제도 해결해 류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리머 및 초원 부문, 삼림공업 집단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벌채지 갱신 조림, 자연보호지 법률 규정 위반 문제 정돈 등 전문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함부로 수렵하고 규정을 어기고 개간하며 불법 점용하고 관리보호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를 집중 정돈해 림업초원 생태보호 붉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수리 부문에서는 전주 하천호수 범인의 규정 위반 모래 채취, 네 가지 혼란 현상 반등, 수자원 관리 통제가 엄격하지 못한 등 문제 정돈을 통괄적으로 잘하고 하호장제 직체 리행 심사, 모래 자갈 자원 감독 관리, 수생태 보호 회복 등 제도의 강성 집행을 강화해 하천호수 관리 질서를 1층 규범화해야 합니다.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광산자원 불법 채굴 단속 및 광산자원 회복 전문 행동을 집중 전개하고 무허가 채굴, 구역 초과 채굴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광산자원 개발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리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촌 생태환경 질의 박약, 농업면 원천 오염 관리 통제 미흡, 가금 가축 사양 오염 방지 미흡 등 잠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업 오염 방지와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깊이 전개, 농촌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에서는 건축 쓰레기 발생, 운송, 수납 처리 전사슬 감독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규정 위반 투기, 운송, 처리 행위를 엄하게 타격해 도시농촌 주거 환경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부주장, 주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0일 우리준은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1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6건, 중점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훈촌시 1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1건, 도문시 1건, 왕청현 3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0: 6건입니다. 구중 토양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1: 2026년 염변 축구의 고향 문화 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염변 대표팀 출정식이 20일 오후 룡정 해랑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맹과 함께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체육국과 룡정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변축구협회,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체육국에서 주관했으며 전주의 축구 역량을 응집해 축구 문화관광 융합의 세상을 함께 열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희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서 특색 민족 가무와 축구 활력이 어우러져 연변 가무의 고향과 축구의 고향 두 가지 매력을 전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 연변주 축구 경기 일정을 대독하고 2026년 연변 축구문화 추천 소개관 명단을 공포하고 이름패를 발급했습니다. 또 축구 따라 연변 관광 지안사를 대독하고 경기 특별 소비 혜택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선수 대표, 축구팬 대표들이 각기 공정 경기를 치르고 문명하게 경기를 관람할 때 대해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주체육국 관련 책임자가 동북축구연맹전 참가 연변대표팀의 집결 깃발을 수여했습니다. 윤조희가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출정을 선포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선수 두지박입니다. 연변주를 대표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을 위해 목적성 있게 훈련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우리의 평소 훈련 내용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연변의 용감한 품격을 보여주렵니다. 단연내 연변축구팬들은 시종 축구팀과 함께 해왔는데 그들은 연변축구 발전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출정식에서 축구팬들의 뜨거운 열정은 고향 축구팀에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의회 회장 고원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100명의 축구팬들을 모아 후코트에 갑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겨 좋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4개 성의 문화교류, 경제교류, 체육교류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 축구훈련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체육, 사회축구를 발전시켜 모두가 축구를 좋아하게 함으로써 축구의 저력을 더욱 두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정한 연변팀은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주축으로 현지 우수축구 인재들을 받아들였으며 체계적인 훈련을 거쳤습니다. 5월 23일 연변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0: 1년 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시된 이래 시장화 운영, 현지화 자원 발굴, 브랜드화 전파를 빌어 사회 효익, 경제 효익, 인재 양성, 농업 조력의 여러 가지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전통 매체 혁신 전환에서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주류 매체 역량으로 연변 특색 산업 인기 상승, 지역 문화 전파, 향촌 진흥에 조력해 매체 융합과 지방 발전 봉사 쌍방향 상생이라는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생방송실 방송인들이 네티즌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문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현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우세에 이탁해 내용 전파와 전자상거래 판매를 심층 융합했는 바 생방송 내용은 미식을 매개로 문화를 내포로 하면서 고객들이 좋은 물품을 구매하는 한편 연변의 지역 풍정과 민족 문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연변 우선은 실내 일상 생방송을 완수한 토대에서 한 해 동안 32차례 실외 생방송을 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전 플랫폼 계정 팬이 루계로 129만 명이 늘어났고 생방송 단말과 영상 단말의 루계 루출량이 각기 연 8억 차와 6억 차에 달했습니다. 18명의 종업원들은 전통 방송인에서 능숙한 생방송 판매 달인으로 거듭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다원 발전의 인재 역량을 비축했습니다. 1년간 전반 플랫폼에서 루계로 180만 건의 판매를 완수한 가운데

0: 판매액은 초기 월 평균 45만 원에서 한 달 한 개 플랫폼에서 최고 55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호선 방송주간 공혜은입니다. 최초의 단일 틱톡 플랫폼 생방송에서 점차 틱톡, 영상 개성, 콰이소우, 소홍서 및 핀도더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생방송 기반 전자상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인 선반 기반 전자상 거래로 한창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연변 경제 발전에 봉사하는 면에서 연변 우선은 주류 매체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연변 우선은 30여 개 현지 기업의 증산, 일자리 확대에 조력했는 바 공급 사슬, 물류, 클라우드 창고 등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130여 개 새로 증가하고 왕청 귀버섯, 룡정 사과배, 연변 입살 등 특색 농산품이 외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그중 룡정 사과배는 닷새 만에 30만 근을 판매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연변 금강산, 한식부, 도매궁 등 기업의 판매액 증가폭이 756만 원에 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시장부부장 로몽영입니다. 연변 우선은 공식 생방송 주진지입니다. 판매량이 집중적으로 늘고 고객 흐름 전화가 강해 현지 플러스 전국 두 가지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연변 우선은 기업을 도와 온라인 판매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브랜드 지명도를 신속히 확대하고 지역 브랜드에서 전국 시장내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을 통해서 115만 봉지의 제품이 판매됐는데 판매액이 430만 원에 이릅니다. 방송 매체의 공신력에 힘입어 연변 우선은 업계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는 바 선으로 틱톡 공식 선두 상품 판매 생방송실, 길림성 청년 전자상무협회 브랜드 추천관 및 흥변부민 전문 생방송 인도자 등 영예를 따내면서 전성 매체 융합 발전의 우수 사례로 됐습니다.
1: 5월 20일은 한해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발음이 비슷해 연인들이 결혼 등기를 하는 길로 떠올랐습니다. 당일 연결 룡정 등지의 민정 부문에서는 혼인 등기 특색 활동을 펼쳐 다양한 형식으로 혼례의 새 풍습을 선도하고 문명 가풍을 전파했습니다. 20일 룡정 비암산 건강양생 휴가군의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 찬 가운데 우리 주 첫 결혼연애 문화개혁 등기 방문 지점이 이곳에 락착했습니다. 룡정시에서는 혼인 등기처를 풍경군의 백년 고택에 옮겨오고 혼인 등기 새 봉사 모식을 내왔으며 특별히 여러 쌍의 연인들을 현장에 요청해 몰입식으로 규범적이고 온정이 넘치며 간소화된 신식 혼인 등기 전 과정을 체험하겠습니다. 삼일군의 안내하에 이들은 자료로 정보 확인, 결혼증 발급 등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장 체험 참가 신혼부부 대표 조희갑니다. 비암산에서 결혼 등기증을 받게 되어 아주 즐겁고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풍경이 아름답고 전경도 낭만적으로 배치했으며 또 조선족 특색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가렵니다. 룡정시 민정 및 퇴역군인사무국 국장 우리입니다. 향후 봉사를 지속적으로 지속하고 상시적으로 특색 등기 봉사를 전개하며 합동 결혼, 혼송 문화절, 결혼 기념일 서약 되새기기 등 활동을 내와 이곳을 사랑을 증견하고 행복을 전달하며 새해 기풍을 인솔하는 연변주의 아름다운 대표적 방문지로 만들어 문명한 혼속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달콤 경제가 룡정의 문화관광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도록 하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 대청에도 기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에서는 따뜻하고 장엄한 의식을 마련해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서 연결시 민정구 관련 책임자가 매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증을 발급하고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결혼증을 받은 신혼부부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신혼부부 장근 맹흔입니다. 우리는 5월 20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의미가 매우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활동도 매우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신혼부부들은 문명혼속 지연서를 읽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행복 탁본 기념 액자 제작 순서가 마련되는데 신혼 부부들은 손을 맞잡고

0: 돈을 만들어 5월 20일에 달콤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근래 우리 조에서는 신시대 결혼연애 문화개혁 건설에 초점을 두고 결혼 루습을 타파하고 문명건강 결혼연애 새 기풍을 육성해 광범한 청년들이 문명 절약 건강 향상의 결혼연애관 가정관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조에서는 결혼연애 문화 개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문명 새 기풍 전파 경로를 계속 넓혀 문명한 결혼연애 새 기풍이 부단히 전파되고 조화롭고 문명한 사회 새 기풍을 전력 조성해 전주 정신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변 고급 쥐사도구 농기구 그림글 전시가 18일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신석기 시기에서 근현대까지 연변의 쥐사 경작 문명 발전 역정을 전시하고 여러 민족 선민들의 생산 생활 지혜를 보여줘 여러 민족 융합 공생의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1: 훈춘시 마천자향 남산촌의 훈춘 모란원이 개화기를 맞이한 가운데 활짝 피어난 모란꽃들이 절경을 이뤘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후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중의는 좋지만 좋은 중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중의관에서는 좋은 중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중의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중의 및 중의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중의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옛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동충하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드리고 추가로 안과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남경동인당의 블루베리 루테인 3곽과 네,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3곽을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과 네, 코엔자임 Q10 5곽을 증정해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드리고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 그리고 가치가 599원에 달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단백질분 두통을 증정합니다. 이외에도 활동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신 선착순위 10명 청취자에게는 네, 산품으로 198원에 상당하는 국화 선물세트 2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해드리고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예약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제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에 대한 새로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우리 지금 약을 더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더 드리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여방소는 눈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간을 치료함에 따라서 간공농 저하로 인해서 눈에 문제가 나타나는 분들 해결 받을 수가 있는데, 여방소하고 함께 복용한다게 되면 우리 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약 효과를 더 가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메큐십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좋고, 단백분은 우리 심혈관병이라든가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게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국화는 우리 찬약인데 청열에 좋은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여름에 와서 더울 때 우리들은 그 찬 음료수로 되면서 열이 많은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은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들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세일대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제의학계에 권위 끼고 있어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그리고 4,500m 이상의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는 유익한 약재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도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본청 항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뭐 온몸이 차다거나 또 아래가 열이 나게 되고 아래가 차고 위에 열이 나는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혈압이 높다 낮다거나 이런 병형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병형이 되게 치료해 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한 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는 거는 그냥 얘기라 되지만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충하초가 좋대서 생 것이거나 말린 것이거나 불고 먹게 되면 배추를 먹는 것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충하초 모두가 우리 그 지금 동충하초 발효기면에서 축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물질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다.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태류라든가 알파분해매, 피모포사균, 셀린 등을 축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우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활동을 새롭게 또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예, 그냥 하지만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면은 한 가지 약으로 오상육부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인데 그 가운데 우리 간, 우리 그 간이란 거는 인체를 보는 장군으로 불리고 있고 인체가 외래 침습이 상해를 받지 않게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간이라는 것이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간이라는 것이 공작합니다. 제가 그냥 했는데 우리 장기라는 건 내가 누웠을 때 공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간이라는 건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이런 장기인데 내가 새벽에 누웠을 때 나쁜 노폐물을 해결해주게 되는데 잠이 오지 않은 데서 이때 자지 않고 내리게 되면 우리 간이 공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 심장병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또 우리 3시부터 다시 4시에 그 심장의 피가 제일 많이 모자랄 때입니다. 이때게 되면 피가 공작하면서 피를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잠이랑 잘 오지 않는다는 분들은 중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할 때 우리 불면증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 내에 내가 누워있지 않고 뭐 일어나서 내가 잠이 오지 않은 데서 다시 전이 일어나서 활동한다면 폐가 심장에다 피를 나눠주는 이런 시간에 피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더욱 잠을 잘 잘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는 이 동성한처의 발효분에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이제 뭐냐면, 그 머리가 삥하고, 경계가 없고, 예. 그리고 심장도 좋고, 그리고 섬차고, 예. 방청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위 소화도 살아야 되지. 전립신 비대에 해가지고, 예. 소화도 살아야 되고, 물론 관절도 아예 아프고. 그리고 저, 우리 집에서는 이 약하고, 우린 둘이 같이 썼는데.
1: 아, 예.
2: 예, 그래서, 소화도 알고 되고, 예, 변비도 있고, 그리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이래야 되는데, 이 동충하초가 이 발효분을 쓰네. 지금, 증상이 많이 좋았습니다.
1: 맞죠, 예.
2: 예, 근데, 우리 이 약을 둘이서 쓰길래, 또, 열과하게, 싸가지고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어쨌든 예, 많이 드리는 이런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경제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번에 활동에 드리는 거는 동충하초 발효기면을 쓰면서 함께 나한테 이런 병에 있던 약 그런 약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사초를 쓰고 있습니다. 중풍이 예. 와서 머리 항상 휑하던 게 좀 휑하지 않고 한쪽 팔이 구부러들었던 게 좀 펴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를 자주 하는 게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맞지요.
3: 예, 당뇨 합병증이 있어요. 눈이 보이게 보이는 게, 아, 지금 무슨 맑은 감이 나고, 혈당 조절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전에 혈당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맥이고 피곤하던 게 지금 피곤해지고 맥이 납니다. 이거 쓰니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오늘 열나도 가고 데려가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손님은 이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보다도 예, 합병증이란 게 더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뭐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맥이 없다는 자체가 예, 우리 당뇨병으로 인해서도 예,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맥이 없게 되고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어도 맥이 없게 되는데 이런 것이 다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는데 283-0666 번이라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전합니까?
1: 예.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나는 예, 동송하소수 영소수입니다. 저점에 예, 혈압이 정차됐습니다. 신달 두근두근두근 하던 게 그게 또 일없어졌습니다. 예. 어쨌든 각종 방면이 다 좋아질 때, 내 뼈에 이 동통 하도에

0: 하나 야금야금 요렇게 없애는 것 같더란다.
1: 맞아.
0: 무릎이 아파서 저기 무시니까 루피를 우리 집이 육진다. 올라가기 용 바빴습니다. 씻고 먹는 것도 아무래나 막 올라가도 됩니다. 그게 쉬지도 않고. 예.
1: 도와주지.
0: 그래. 예. 예. 그래. 나는 선생님이.

0: 머리도 부드럽지. 그래, 계속 먹을 수 있어.
1: 네.
2: 지금은 예, 또 우리 그, 지금 동충하초 발효군분하고 함께 쓰면 좋은 예, 약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사는 게 좋습니다. 예. 2832-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2: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3: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이축성 위염이 있고 위궤양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룰골까지 막 아프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있더니 가슴이 침침하지 않고 룰골이 아프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2: 맞지요.
3: 혈압이 높던 게 정상으로 됐고 계속 소리 나던 게 소리 나지 않고 귀 잘 들리지 않던 게 또 귀 용 잘 들립니다.
2: 맞습니다.
3: 우리 다리 쇠가 아픈 것도 지금 많이 나타졌습니다.
2: 맞지요.
3: 선생님 동충하초는 4,500m 고산 지역에서 자란 약이고 예용 순수한 약입니다.
2: 맞습니다.
3: 다른 약은 이렇게 4,500m에서 자란 약이고 음수 몇 미터에서 자란 약이라고 말하되 이 동충하초는 겨울에는 벌레도 되고 여름에는 불로 되는 약이니까 믿음이 가서 썼는지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2: 맞지요.
3: 이 약은 쓰면 쓸수록 옛딴 약에 섞었던 오랜 거슬점이 다 나사듣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선생님 약이 이렇게 효과가 좋았고 나 약 있는 것도 예, 우대할 때 특별히 지금 좋습니다. 예.
2: 맞습니다.
3: 예, 몇 년 동안 이렇게 한중에서 우대할 때 연주가 오늘 연락을 받아 저는 계속 쓰겠습니다.
2: 그러십시오. 약을 계속 쓰시려 하는 분들이 많이 드리는 이런 활동에 참여한다면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간공능이 실조가하게 된다면 쉽게 기타 장기의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도 말했지만은 우리 간이란 거는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이런 장기인데 근데 자기 장기에 문제가 생긴다게 되면 일반적으로 해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조직에 많은 합병증이란 것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제일 강한 장기가 그 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간혈이 허하게 된다면 효능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시력감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문제가 있다게 되면 그 원인 추적을 중에서 한다게 되면 간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력 하강, 우리 관절이 시클고 통통, 굽혔다 폈다 하기 곤란하거나 우리 이런 증상, 그러니까 우리 일어날 때 오고 소리 난다. 이 모두가 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도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간공능을 제대로 치료해주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 그 골가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열이 허하게 된다면 다른 하나는 폐경이 빨리 나타날 수가 있고 간의 기가 유직된다면 이지가 나약해질 수가 있고 우울증이 나타나거나 흉부, 옆구리에 통통이 있게 되고 작은 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화계통이란 것이 단지 비장 위뿐만 아니라 간 담낭 소장 대장인데 그러니까 우리 간에 문제가 있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면 우리 작은 배 아랫배가 장만하거나 통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여성분들은 유방이 장만해지고 통통 있고 월경불순 통경 등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간에 문제가 생긴다게 되면 풍간습 더위라든가 간조, 각종 외래의 침습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보산이 작용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간공능, 이런 상술한 증상을 치료해주는 이런 작용을 모두가 치료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조직이 외래의 침습으로 인해서 대사가 실조될 수가 있고 산화된 쓰레기가 유집돼가지고 배출되지 않으면서 인체 쇠약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백병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중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춘하초 발효계 문어 먹는 환자인데, 예. 아, 이거 은근 1년은 많이 넘어 먹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내 수선 추위 쐐기 탔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나가고 오고 하는 감기는 다 걸리고, 예. 그리고 발이랑 계속 실에서 예, 잘 때 뭐, 이불 써박에서도 두꺼운 양 마르시고 잤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계속 후둥두거리며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힘듭니다. 잠은 여러 혈압, 잠을 못 잤습니다.
2: 그러겠죠.
3: 계속 이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잘 때면 식은땀도 자꾸 나고 아 이래 몇 년 고생했는데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광고약도 먹어보고 청약도 이사대로 배워가지고 중기들이 배워서 청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별로 효과를 볼 것처럼 하다도 또 반복이 오고 자꾸 이렇더라 말입니다.
2: 그랬겠죠, 예.
3: 예, 예, 진짜, 야, 힘들다 못해. 아, 진짜, 어디다 뭐 말할 뼈 없이도 막, 예, 막, 울증 정도, 막, 이 정도, 거기 완전 힘들었습니다. 길 나가면 집도 어떤 데 바로 못 찾고, 이 약을 주는 게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걔가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 나가 그렇다 말입니다.
2: 그랬겠죠.
3: 또 먹고 또 먹고 이래가 이 머리 상태가 아니네. 진짜 말이 아니 됐습니다, 완전. 그래서 이렇게 고상하다가 내 우연하게 방송 들었는데, 이 동춘하초 발효 견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영 들을수록 이 별로 이게 영 특이하더라 말입니다. 이.
2: 맞죠, 예.
3: 예,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무슨.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한데, 근데 이 고산 지역에서 자란 약들이 좀 있긴 있지않까, 이래 방송으로 이래 들어보면. 근데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하는 이거는 없더라 말입니다, 진짜. 예?
2: 맞습니다. 예.
3: 그 들을수록 이게 별로 신기하더라 말입니다. 거기다 또 발효까지 했다지.
2: 맞습니다.
3: 다시 이거나 좀 먹어보자고 소리. 그래, 처음에는 얼마 안 쌌댔습니다. 너무 약을 이래 올려놔놓고, 예? 조금 사서 먹어봤는데, 이 반복이란 게 없더라 말입니다.
2: 맞습니다.
3: 예. 이렇게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먹다나요. 전 1년 좀 넘게 먹었는데 진짜 확실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2: 맞습니다.
3: 잠도 잘 오지, 혈압 조절도 잘 오지. 지금 무슨 이 양말이란 거 무슨 크게 집에서 아이시너도 바리시긴 줄도 모르고 예. 면역도 높아지지. 진짜 그 전에는 감기 자꾸 오니까 이 면역이 낫다 해서 면역이 된 것도 얼마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 알듣더라 말입니다. 한 것도 두 달 잃어볼 것처럼 하다도 또 그렇고 하는데 근데 이 동춘하초 발효 견분 가지고 지난 겨울에도 영 무사히 지냈습니다.
2: 맞죠. 예.
3: 예, 완전 진짜 이 내 몸에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조금 있긴 있는데 조금 더 살려고 그래서 나했습니다.
2: 그러시죠.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283-0666번에.
2: 예.
3: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3: 밥 먹어봤습니다. 어른 나이 지금 많은데.
2: 그랬겠죠.
3: 그래, 예, 먹었는데, 그리, 특별하게 이렇게, 그 효과가 그리 뭐, 선명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 주약이 아픈 게 이 손발이 시리고,
4: 대차가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관절

0: 아프고 골도 띵하고 그랬댔습니다. 그래 그러다가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학을 시작해 먹은 게 지금 예, 손발을 차던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발에서 땀이 다 납니다. 얼마졌습니까?
1: 너무 좋아졌죠. 예.
0: 예, 발에 뜨끈뜨끈해지고 땀이 나지. 발이 싫은 거 지금 모른다. 그래 마음대로 또 할도 할 수 있고 정말 제 하기 싶은 일 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0: 그리고 위가 나빠서 한미 고소했습니다. 무시나 소화해 되고 그래서 입이 뼈를 내서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한약 그래서 소약 이렇게 그래서 엇가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것만 날 위에 아파서 위를 붙들고 댕겨요. 식사지 된 못하고 맥이 없어서 그래서 그래 잘한데 예, 동초하죠. 뭐 굳은 다음에 소화용 잘 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예.
0: 그래 놓고 예,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 소화 잘 되니까 정말 예, 맥이 없는 줄 모르지. 예. 자기가 하기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맞죠.
0: 그리고 예, 심장이 또 나빠서 예, 심장 주작거리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게 예, 주작을 해요. 그 병원을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그죠. 조금 잘못하면 또 예, 그래가지고 영 고생하고 병원 그저 계속 그저 장기 출입을 했는데 지금 이하고 먹으면서부터 예, 병원 아예 갑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래 심장이 마늘 많이 좋아졌죠. 그래 얼마나 좋았습니까. 심장이 만나 후드도 하고 얼마 못 갈았으면 그거 후들후들하면서 그랬던데 지금은 예, 잘 걸어다니지 가기 싶은 데를 잘 가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맞습니다. 내세부 있는 분들한테는 예. 잘 맞는 약입니다. 예.
0: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1: 맞죠. 예.
0: 그래 이게 와질이 또 나빠. 한 일이 그 기침 지수미 가래 딱 붙어요. 고생 오래 했는데 그거 아무래 그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모른다.
1: 제대로
0: 무슨 일 없이 이게 저 가래라 어떤 없다 이래고 생각할까. 그 약을 먹었길래 그렇게 된 거다.
1: 폐가 좋아졌죠. 예, 폐가 좋아지려면 자연이 좋아집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알도 있을 때 또 싸서 두구서리 계속 죽을 때까지 먹자고 했죠.
1: 그러십시오. 예.
0: 예, 예.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예, 283-0666번 한번 더 전화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맞아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분도 우리 내세 계신 분인데 우리 어떤 분들 지금 내세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약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또 나이도 많지 않으니까 요즘은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우리 지금 그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제 금방 약이라신 분도 내시에 계신 분들이지만은 또 내 이전에 여러 가지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병 우리 저자까지 했지 우리 위도 좋지 않아서 소화가 그냥 되지 않았는데 지금 좋은 효과를 본 것은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이 이런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혼자여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운데서 괴로워하느니 혼자 잘 살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고독에는 타인과 어울리느라 자신을 희생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행복의 이유를 잃지만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환경 변화에도 끄덕없이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구름이 많던 대로부터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7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

0: 기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동북 슈퍼리그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2026년 연변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및 동북 슈퍼리그 연변 대표팀 출정식이 룡정시 해란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올해 연변 지역 축구 경기 배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주는 중국 축구 갑급 리그 경기 외에 사회 축구 경기와 청소년 축구 경기도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사회 축구는 동북 삼성 도시가 참가하는 제1회 동북 슈퍼리그가 5월부터 10월까지 열립니다. 특히 연변팀 홈장 경기 일정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경기 날짜는 6월 20일은 연변팀 대 장춘팀, 6월 27일은 연변팀 대 할빈팀, 7월 18일은 연변팀 대 대련팀입니다. 모든 경기 장소는 연길시 전민건강중심 경기장입니다. 이외에도 7월부터 9월까지 제2회 연변현시축구리그가, 그리고 청소년 대회로는 4월부터 6월 사이 연변주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8월에는 제37회 청소년 축구 경기, 같은 달 25일부터 31일까지는 연변주 동부가 국제 청소년 초청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행사에서는 연변 축구 문화 선전관을 발표하고 축구 따라 연변 관광 발기문과 연변에서 경기 관람, 도시 소비 혜택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체육국이 연변 대표팀의 팀기를 수여했고 대표팀 주장과 연변축구팬협회 회장이 각기 공평 경쟁과 문명 관전 대표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목표에 조금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행동하기를 미루고 어렵게 여길까요? 오늘 시간에는 연약한 의지력도 강력한 실행력으로 만드는 결단의 힘, 피터 홀린스가 지은 자기 결단력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과 활동을 정확히 통제하는 자기 결단.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자기 결단력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자기 결단력이란 무작정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것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항복하기, 증오와 원한, 무관심과 게으름, 불안과 후회, 망설임과 의심 등을 통해서 자기 결단을 방해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하기 싫어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빠지게 되는 순환 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름 순환입니다. 쓸모없는 전제 혹은 억지 규칙을 세우며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불안에 빠지기 싫으니 괴로움이 늘어납니다. 또 그것을 회피한 정신적 고통을 느리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고 회피 행동을 하며 핑계를 만듭니다. 이렇게 피하다 보니 부정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미룬 순간의 쾌감이 긍정적 심리처럼 여겨질 수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한 단계만이라도 확실하게 끊어낸다면 뒤따라 오는 나머지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한 지속 가능한 힘은 자기 결단력이 결핍된 상황에서 게으름의 순환 고리를 발견하고 무너뜨리는 데서 나옵니다. 책에서는 변명하는 습관을 버리고 목표에 끝까지 도달하도록 게으름의 순환을 깨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보통 힘든 기미가 보일 때부터 포기할 준비를 했다면 그 즈음이 바로

내 능력의 40%에 겨우 도달했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기 결단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내가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포기의 편안함 대신 계속해 나가는 불안정을 선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대치를 바꾸고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을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심리에 대해서도 짚어줍니다. 우리는 본성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특정 사고 방식을 따르기에 어떤 부분이 변명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 환경 탓하기를 일삼고 패배주의자의 사고 방식을 살펴보면서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에 발목 잡히는 사례를 생생히 접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것도 자기 결단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규율을 믿는 대신 환경을 바꿔보는 겁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예를 들면 문손잡이나 지갑처럼 손이 자주 닿는 곳에 해야 할 일을 적은 메모를 붙여놓는 식입니다. 바로 행동이 자동으로 자기 결단의 방향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결단은 결국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향하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으름, 나태함, 의식의 흐름에 따르는 사고에 빠지고 싶은 불길한 기운이 돌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한 물음을 던지고 현실에 대한 판단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기 결단의 힘을 유지해 목표에 도달하는 전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기 결단력, 명쾌하고 쉽게 풀어내는 단계별 분석과 해결 방법에서 읽는 재미와 함께 내 삶을 향상시키는 결단의 힘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냉장고는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필요한 보관소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을 번 식재료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대로 냉장고에 둡니다. 하지만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맛이 변하거나 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식재료와 또 알맞는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도마도입니다. 냉장고에 찬 공기는 도마도의 맛을 내는 성분을 변형시키고 맛과 수분을 빼앗아 숙성을 멈추게 합니다. 5섭씨도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도마도는 저온 장애가 나타나는데요. 물렁해지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때문에 도마도는 될 수 있으면 짧은 시일 내에 먹을 수 있는 만큼 구입하고 적정 온도인 15도에서 25도 사이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신선하고 맛있는 도마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오래 두고 자주 먹는 음식인 감자입니다. 감자를 보관하는 적정 온도는 10도인데요. 이 이하의 저온을 유지하는 냉장고에 감자를 보관하게 되면 감자의 전분 성분이 당으로 변하고 맛이나 색도 변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온 상태에 냉장 보관했던 감자를 고온에 조리하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독성 물질은 우리가 적게 드시기를 권장하는 감자 튀김에 발생되는 걸로 유명한데요.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아주 유해한 성분이 됩니다.

계속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식재료와 알맞은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자를 보관하는 환경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으로 안이나 음지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자는 햇빛을 받으면 껍질색이 변하고 싹이 나는데요. 싹이 난 감자 또한 솔리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 절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습기에 굉장히 취약한 채소로 냉장고에 양파를 보관하게 되면 곰팡이가 생기고 끈적끈적한 액체도 흘러나와 오래 두면 악취까지 생깁니다. 이때 껍질을 깐 양파와 껍질째 둔 양파의 보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껍질째 둔 양파는 그대로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실온에 걸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이미 껍질을 깐 양파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밀폐용기 아래에 주방용 종이를 깔아두면 습기를 흡수해 더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음 우리가 자주 먹는 마늘도 양파처럼 수분에 취약한 채소입니다. 마늘도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보관법이 달라지는데요. 껍질을 까지 않는 마늘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껍질을 이미 까놓은 마늘은 다진 다음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을 이미 까놓은 통마늘을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습기가 차지 않게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때 밀폐용기 바닥면에 설탕을 조금 깔아주면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쉬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식재료에 알맞은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게으름의 순환을 끊어내고 자기 결단력의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진보를 도와주는 자기 결단의 힘, 피터 홀린스가 지은 자기 결단력,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는 식재료에 알맞은 보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 변화에도 끄덕없이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괴로운 여러 사람보다는 즐거운 혼자가 얄팍한 행복 대신 야무진 외로움이 더 눈부시기도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련아,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주아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졌다며 주아에게 옷을 더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배채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 주아는 여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버는 긴장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권했다. 주아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동화와 같다고 말했다. 아버는 두 사람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아는 그날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배채의 몸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고 보충했다. 배채는 주아에게 자신은 할머니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경계하며 묻자 배채는 지금 고양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밤에 고양이 세 마리가 올 것이며 그중 한 마리는 자신을 데리고 갈 것이고 얼룩 고양이 한 마리는 할머니를 먼저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다. 주아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생각했다. 배채는 야생 고양이 세 마리가 계속 이리황과 항포강 옆까지 달려가고 고양이가 울면 자신과 할머니는 강에서 수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는 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배채는 안 믿으면 보라고 하며 할머니 목 뒤에 이빨 자국이 있다고 했다. 주아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오직 머리카락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만 느껴졌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빨리 머리를 감으라고 전하고 자신은 가겠다고 말했다. 배치는 자신은 더 이상 피아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아는 등골이 오싹해 났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얼굴색은 칙칙했다. 할머니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배채의 이름을 불렀다. 주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냥 떠났다. 주아는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 있었던 일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비록 주아가 전한 이야기가 신화거나 꿈에서 본 것일지라도 현실은 그 이후로 아보가 할머니와 배치를 다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은 흘러 배치가 실종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해 초여름의 어느 날, 기온이 무덥고 야시장 근처에 간장 가게가 하나 있었다. 점원은 소모의 철제 주전자를 받아 맥주를 담으면서 옆에 있는 다른 여성 점원에게 격투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정말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무술을 배우고 주먹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다. 밤 근무를 했는데도 낮에 정신이 넘쳐 술까지 마신다고 감탄했다. 소모는 고개를 돌리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술이 가득 차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보온병을 서양주 항아리 옆에 놓고 깔때기를 입구에 꽂았다. 보온병에도 술을 가득 채우고 소모는 돈을 지불했다. 한 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보온병 두 개를 들고 힘있게 걸어갔다. 여성 점원은 소모가 힘이 세다고 칭찬했다. 소모는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허리를 펴고 큰 걸음으로 간장 가게를 나와 선생님의 방으로 향했다. 안에는 격투기 선생님, 건국, 영근, 이도, 소용, 그리고 공장의 소룡흥 등이 조리된 음식을 사와서 기름지로 싼 포장을 뜯고 식탁 가운데 놓았다. 부엌에서는 김매가 채소요

모두가 자리에 앉은 후 건국이 선생님께서 먼저 드시라고 권했다. 선생님은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이번에 지휘부에서 양폭으로 3개월 동안 파견받아 몇몇 노동자들에게 기본 동작 훈련을 배워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모는 시간이 나면 뒤로 가겠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그냥 평범한 격투술과 붙잡기 기술일 뿐이고 고리도 멀고 상황도 복잡하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소모는 만약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이 기회를 빌려 제자들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잠자리가 자신의 꼬리를 먹듯 각자 자신밖에 돌볼 수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각자 본인의 가정만 잘 지키면 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마음은 차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람 사는 것은 오직 의 한 글자뿐이고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쳤다. 술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다. 이때 근국과 영근이 자리를 떠나려 일어섰다. 소모가 식탁에서 움직이지 않고 졸고 있자 소룡흥이 그의 모습을 보고 깨우려 애를 썼다. 소모가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영근이 일행을 이끌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으며 김매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때 집 밖에서 쿵쿵거리는 강한 타격음이 들려오며 실내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밖에서 나는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귀를 기울였다. 이 소리를 들은 소모는 졸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지러움도 완전히

가셔버렸다. 모두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펴보니 운동복 차림에 구두를 신은 젊은 남녀 무리가 모여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커피색 가죽통에 담긴 사각 렌즈 카메라를 메고 풍경을 담으려 하고, 집 앞 빈터에서는 두 명의 젊은이가 돌로 만든 운동기구를 들고 있었다. 한 사람은 근육이 발달한 큰 체격을 지녔지만 운동기구를 다루는 점씨는 초보 수준에 불과했다.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라고 경계했다. 군중 속에서 수염을 기른 비교적 젊은 청년이 나와 선생님에게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다. 그는 선생님이 실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며 선생님과 진정한 실력을 겨루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자신의 구역에 와서 물건을 마구 던지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다. 수염난 청년은 사과하며 보상을 약속하고 주변의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 기동정으로 향했다. 그는 선생님을 기동정으로 초대하려 하지만 선생님은 방금 술을 마셨으므로 힘을 쓸 수 없다고 거절하고 건국에게 나서서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했다. 건국은 손바닥에 침을 뱉은 뒤 가볍게 력기를 들어 어깨뼈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한 바퀴 돌리며 석담을 목 주위에서 점차 빠르게 회전시켰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그 실력에 감탄했다. 건국은 몸을 낮추고 구부정하게 숙이며 력기를 어깨뼈에서 허리 옆으로 부드럽게 미끄러뜨리고 다시 목에서 회전시킨 뒤 어깨로 한 번 돌려 두 손으로 가볍게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 수염난 청년은 이 모습을 보고 선생님에게 앞으로 좋게 지내자고 제안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7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시 90년대의 시간선으로 돌아가자. 아보와 리리 왕아씨 일행이 서총재의 화려한 연회에 참석했고 왕아씨가 술을 과도하게 마셔 서총재를 따라 우측으로 가 휴식을 취했던 상황이었다. 그 뒤 이야기는 단총재가 점심연회를 마치고 세 명의 총재를 모시고 이동해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졌다. 강총재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강 부인은 세 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승합차를 타고 쇼핑을 떠났다. 그것은 90년대 상해의 외자 고급 백화점으로 이들은 각자 수많은 물건을 구매했고 큰 가방과 작은 가방을 가득 메웠다. 모든 물건의 비용은 강 부인이 전부 지불했다. 쇼핑을 마친 뒤 이들은 힐튼 호텔로 이동해 오후차를 마셨다. 고 부인은 강 부인이 하루 종일 동행해 주어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저녁 일정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강 부인은 겸손하게 인사한 뒤 비밀스러운 봉투를 꺼내놓고 작은 성의이니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전했다. 강 부인이 떠난 뒤 고 부인은 즉시 왕 아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30분 뒤 왕 아씨는 우아한 모습으로 호텔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인사를 드렸다. 고부인은 왕아씨를 보고 오랜만에 뵙는데 더욱 예뻐졌다고 칭찬했다. 고부인은 왕아씨에게 님 부인을 소개하고 왕아씨는 님 부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림 부인은 학식이 깊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책에서 고전 문구를 인용하며 물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고 부인은 전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림 부인은 이 이야기가 유연함에 대한 의미라고 설명하며 물은 소리 없이 돌을 뚫는 거대한 힘을 지녔고 이것이 바로 여자의 본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남녀가 모두 단단한 돌이라면 서로 부딪혀 불꽃이 튀겠지만 물처럼 유연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륙 부인은 웃으며 동의하고 왕아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고 부인은 한참 생각한 뒤 림 부인의 이야기가 맞다고 인정하며 배웠다고 말했다. 이때 왕아 씨는 림 부인이 아보를 알고 있는지 조용히 물었고 림 부인은 홍교에서 5년간 생활한 뒤 북방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며 아보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왕아 씨는 세상이 정말 좁다고 감탄했다. 고 부인은 식탁 위에 봉투를 두드리며 저녁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림 부인은 기쁘게 응하고 즉시 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보는 직접 지진원으로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림 부인이 전화를 끊자 고 부인은 그녀의 말투가 매력적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때 왕아 씨는 잊은 것이 있다며 자리를 잠시 떠나겠다고 일어섰다. 고 부인은 왜 자꾸 일이 생기냐고 묻고 만류하지만 왕아 씨는 잠시 다녀오겠다고 반복했다. 고 부인은 왕아 씨가 아보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왕아 씨는 아보가 예전의 고객이자 오랜 친구이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아보는 약속대로 지진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도착한 아보는 점장으로부터 리디가 잠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실로 들어갔다. 아보는 소총재도 림 부인을 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소총재는 왕아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예지의 부인 세 분이 상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예약자 중에서 성 씨가 서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보는 자리에 앉고 소총재는 아보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보는 바빴을 뿐이며 차례로 초대할 계획이었고 지난번 상숙에서의 대접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판소리가
1: 네.
0: 어떠셨어요? 금방 오신 분들한테는 판소리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네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나요?
2: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다는 말이죠.
0: 많이 어려워요. 예. 많이 어려움 속에도 그 예. 재미가 있잖아요.
2: 예. 예. 재미가 있어요.
0: 예. 그렇죠.
1: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이
0: 많이 어렵죠.
1: 많이 어렵습니다.
0: 네.
3: 판소리는 예. 제가 생각하는 데는 네. 그래서 전문 예술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0: 네.
3: 소민들이 배우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0: 아. 그럼요. 워낙 그렇게 그 예.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문 그렇죠. 예능인들만이 그렇지. 배울 수 있는 소리다. 그래서 예. 제 처음에 그 어떤 분이 예. 따님을 데리고 판소리를 예.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아. 했을 때 저도 그 서면적인 그 예. 내용을 보고 아 이건 예. 우리는 못 배우겠다 이래갖고 아. 우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민요였거든요.
1: 예.
0: 먼저 민요를 배워보고 나서 판소리를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아. 확인해 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예. 처음에 시작한 게 민요였죠.
1: 아.
0: 민요로 시작하다가 아 민요를 배우니까 이제 판소리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 그때 본격적으로 강신자 그렇죠. 교수님께서 네. 예, 나오셔서 네. 또 판소리를 너무 어려워하실까봐 처음에 정말로
1: 네.
0: 그 우리가 갓난 아이들이 금방
1: 그렇죠.
0: 그 우유를 먹다가 걸음마를 막 네. 단번에 뛰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요만큼 네. 쉽게 그렇습니다. 대중들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판소리를 네. 요만큼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네. 아 여기다 더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또 좀 더 그렇죠. 넣고
1: 아.
0: 근데 현재 와서는 이제는 좀 저희 네. 코너가 이제 20년이 됐잖아요. 20년이
1: 그렇죠.
0: 넘었잖아요.
1: 네.
0: 지난해 20년이니까 그래서 20년 넘으니까 이제는 판소리가 그냥 가난하기 표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1: 네. 이제는 씩씩한 청년이 된 것 같습니다.
0: 성모학생을 말하면 성모학생이 네. 된 거죠.
1: 그렇죠.
0: 네. 갓난아기가 이제는 커서 네. 그렇죠. 성모학생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자주 자꾸 배우다 보면은
1: 네.
0: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니 초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뭐 1, 2, 3, 4는 참 굉장히 쉽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중학교 가서도 1, 2, 3, 4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0: 마찬가지예요. 네. 판소리도 이렇게 어려운 걸 많이 배우셔야만이 네. 또 다른 기교를 배우고
1: 그렇습니다. 네. 네.
0: 그냥 간단한 것만 배우면 뭐 재능이 없잖아요. 늘지
1: 그렇죠.
0: 못하죠.
1: 네. 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또 해나갈 때 그런 또 짜릿함이 또
0: 네.
1: 오잖아.
0: 성취감. 네. 성취감.
1: 그렇죠.
0: 네. 오늘도 함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잘하셔요. 지난 시간에도 네. 많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소리라고 하더라도 네. 반드시 저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정확한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그럼요.
1: 아 이거 어렵기만 하다가 아니라 아 이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네. 그런 또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그런 좀 너무 무거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럼 충분하죠.
1: 네. 그렇죠.
0: 네. 네. 네. 자, 춘향모 나오는 대목.
1: 그렇습니다.
0: 네.
1: 안일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요 춘향모 치는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 또 사랑싸움하나 보다 울음밑이 장착 이뤄지니 준양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까지가 아들이죠.
0: 예.
1: 자 먼저 아들이부터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할까 합니다.
0: 예?
1: 자, 그때요 준양 모친은 물색도 모르고
0: 그렇죠
1: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0: 그렇죠
1: 저것들도 사랑싸움하나 보다 울음이 장착 이르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0: 오, 아들이가 너무 완벽한데요?
2: 그렇죠.
0: 예, 예.
2: 맛있죠.
1: 아니, 사소를 너무 잘 그려내셨어요. 이면이라 그러죠?
0: 네.
1: 춘향 모친이 정말 보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춘향 모친이 이제 잠을 금방 깨신 그 모양으로 이제 좀 모양이 없이 나오시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해볼까 합니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3: 네.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그렇죠.
3: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나온다.
3: 나온다.
1: 그렇죠. 나온다로 띄워주는 게 아니라 나온다.
3: 나온다.
1: 그렇죠.
3: 어떤 일을 쳐놓고 상처머리 행주지마 역시 나온다.
1: 그렇죠. 하나 둘.
3: 춘향방 영창 앞에
1: 그렇죠.
3: 가만히 놀라서
1: 하나 둘 셋.
3: 이를 대고 들으니 이 정명한 이별이로구나.
1: 이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좋으세요.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자,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별이의 리에 잠 리을이죠. 이를 너무 강하지 않게 하면 부드럽게 해주시면 이별이가 아니라 이별이로구나 자
1: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겠습니다. 하나 둘
1: 손향꽃이 기가 밝혀
0: 그렇죠.
1: 어갈 말 섭죠
0: 올라

0: 왔어.
1: 잘하십니다. 너무 어렵기는 커녕 너무 잘하시기까지 하세요. 걱정을 정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너무 좋으시거든요. 근데 박을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하면 춘향무 진이 나온다 다가 아웃박이 되죠. 하나 둘 셋 춘향무 진이 나온다 또또 또 그렇죠. 하던 일 밀쳐놓고
2: 하나 둘
1: 상초

0: 응답.
1: 하나, 둘, 셋.
0: 춘희 한방영장 앞에 가만히 올라서 자 귀를 대고 들으니 청명한 이별이로구나. 여기까지 박자 괜찮으신가요?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까지만 춘희 한번 보시자.
2: 춘희 한 모친이 나온다. 춘희 한 모친이 나온다.

0: 다 온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중양방 영창 앞에
1: 그렇죠
0: 가만히 올라서
1: 그러죠
0: 귀를 대고 들으니 청명한 이들 이러구나.
1: 오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저 뒤에 저 분이 지금 네. 막 그 소리 이명까지 그려가시면서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너무 막 재밌게 하시거든요. 네. 한번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하시는데 막
2: 괜찮나?
1: 아 그렇죠. 감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뒷부분을 또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하시고
3: 춘향 모친 기가 막혀자
0: 춘향
1: 그렇죠?
3: 춘향하자.
0: 춘향 모친 기가 막혀.
1: 그렇죠?
0: 어간 바로 속적 올라.

0: 있어.
1: 그렇죠. 하나 둘.
0: 한조상명 어려운 니
1: 제조상이 웬 말이냐. 그렇죠. 그렇죠. 한 초장도 아니고 세 초장이 났다 그래서 춘향이도 죽고 향난이도 죽고
2: 그렇죠.
1: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나도 죽이고 와야지 이렇게 버리고는 못 간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어간하 손쭉 올라 두 손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한 조상도 어려운디 제 조상이 웬 말이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춘향 모친 기가 막혀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하나 둘 춘향 모친 기가 막혀 그렇죠
0: 어간 마음 속적 몰라
1: 두 손.

0: 별일 났어 이거거든요. 지금 별일 났어 이렇게 해서 별일이 아주 좋은 일이 돼요.
1: 재밌는 일을 어떻게 보여요.
0: 정말 우리 집에 별일 났다고 지금 울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빠른 중중몰이지만 여기를 표현할 때는 개며 들어가야 됩니다. 예, 좀 서글프신가 봐요. 이제 도룡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자,
2: 우리 집에 별일 났어.
0: 그렇죠. 하나 둘.
2: 한초상도 어머니 새 초상이 웬 말이야.
0: 그렇죠. 다 이어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으신데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괜찮으니까 좀 진도를 나가볼까요?
1: 네. 상창문. 예, 예. 저기 지난 시간에
0: 안 오신
1: 내가 일상 모르기를 네. 말하기를 아 영정의 학생분이 네. 오늘 좀 특수 사정으로 청가 맡으셨어요.
0: 네.
1: 근데 그분은 열심히 네. 또 복수 많이 하시는 네. 그 노력형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들
0: 너무
1: 오늘
0: 잘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뒷부분을 좀 뭐 그 사설을 좀
1: 예. 네. 아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내가 일상 네.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네.

0: 예, 그렇죠.
1: 했죠.
0: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1: 예.
0: 아유, 그렇죠.
1: 쌍창문 번쩍
0: 예. 쌍창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야요년아

0: 같은 복만 같은 짝을 치어 내 눈앞에 두는 양문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이렇게 아유. 하면 여기까지
1: 뭔가 막 네. 혼난 느낌이 들어야 돼. 네. 어제 갑자기 화를 내시지? 어떡하지? 이런 그런 마음을 좀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쭉 이렇게 제가 그 끝까지 한번 그냥 불러봤습니다. 그렇죠. 자, 쌍창문부터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쌍창문 번쩍. 자.
2: 쌍창문 번쩍.
0: 쌍창문 번쩍. 번쩍이 정말 번쩍 이런 느낌이 들게 하셔야 돼요. 자,
2: 쌍창문 번쩍
0: 열고
2: 열고
0: 그렇죠? 바람 소리를 섞으면 열고
2: 열고
0: 방으로
2: 방으로
0: 방으로
2: 방으로
0: 방에서 응 받침을 너무 꽉 잡아주시면 너무 꽉 잡아주시면 듀엣 소리가 샵이 됩니다. 음정이. 그래서 방으로가 아니라 방으로 듣고만 가실게요. 자,
2: 방으로
0: 그렇죠. 뛰어 으
2: 뛰어 으
0: 뛰어 으가 아니라 뛰어 으
2: 뛰어 으
0: 들어가
2: 들어가
0: 그렇죠. 춤먹지 하나 둘 춤먹지요 딸겨 누며 하나 둘
2: 춤먹지요 딸겨 누며
0: 그렇죠. 주먹 주먹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자
2: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야유년아 자
2: 야유년아
0: 응축하라 네가 있어 이렇게 돌아야 돼. 야유년아 자
2: 야유년아 썩 죽어라.

내가 일승이 아니라 내가 일상말허기를 쌍말허기를 자 내가 일상말허기를 말허기를 일 받침을 들으시고 말허기를 말허기를

0: 다 너무 좋으셔서 무엇이라고 이를 이렇게 지금 하시거든요.
1: 경차범인요.
0: 그렇죠? 너무 예. 통통 뛰어서 지금 슬퍼해야 되는데 자꾸 기뻐하세요. 그러면 소리 이면이 안 받으시거든요. 네. 흥이 또 있으시니까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닫히는 각을 좀 깎아서 내가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자.
2: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0: 후회자.
2: 후회.
0: 첫 후에, 첫 후에 그 후라는 소리를 빨리 돌리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지면 후회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볍고 약하게. 그러면 후회자.
2: 후회.
0: 그렇죠.
2: 되기가.
0: 높지 않게 쉽겄기에.
2: 쉽겄기에
0: 택 똑같은 거예요. 택 아니고 택과 혼맘 택과 혼맘 먹지 말자
2: 먹지 말
0: 말 감아주세요 마지막에
1: 마.

하시고 그런데 고호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고호 이렇게 가셔야 돼요. 고호 그렇죠. 어, 잘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먹지 말고 자.

0: 헤알려서.
1: 헤알려서.
2: 그렇죠. 헤알려서인데 저희들이 소리를 할 때는 새알려서 방언으로
0: 새알려서.
2: 새알려서. 그렇죠. 새알려서. 그렇죠.
0: 새알려서.
2: 자. 그렇죠. 지체도 너와 같고. 자.
0: 지체도 너와 같고.
2: 인물도 가만히 남으세요.
0: 인물도
2: 너와 같은
0: 튼
2: 그렇죠. 봉황 같은 얼씨구. 여기서 너무 좋은 소리가 남아서 오른쪽 귀로 지금 너무 좋은 소리가 들었습니다. 봉황 같은
0: 짝을
2: 지어
0: 내 눈앞에 내 눈앞에
2: 노는 양은 그렇죠.
0: 너도 좋고
2: 나도 좋지야 그렇죠.
3: 아이고야.
2: 그렇죠. 가만히 못 보낸다 나는 이 얘기예요 지금.
4: 네.
2: 아, 뭐 잘만 하시네요.
4: 다 갔네요.
2: 정말 잘하십니다.
4: 다 배웠네요.
2: 다 배웠습니다.
4: 근데 이게 조각조각 내서 배우는 게 이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2: 그렇습니다.
4: 이제 다 한 대 모았을 때는 또 어려워요. 한 조각씩 됐는데. 예, 그렇죠.
2: 예, 거의 글자로 분리를 해서 제가 네. 저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도
4: 네.
2: 글자를 거의 분리할 정도로 해서
4: 네.
2: 퍼즐을 맞춥니다.
4: 그러니까.
2: 그 정도로 어렵기는 해요. 근데 너무 지금 네. 이제는
4: 재밌죠.
2: 예, 잘 뭐 기초를 잘 하셨으니까
4: 네.
2: 그래서 시종일관 계속 춘향 모친의 느낌을 춘향 모친이 되셔서 하셔야 됩니다.
4: 네.
2: 지금은 예, 갈게요. 자, 쌍창문 번쩍 열고 자
0: 쌍창문 번쩍 열고
2: 좋으세요? 쌍창문 번쩍 열고가 아니라 열고 건너가셔야 돼요. 저쪽으로 열고 여기서 띄우지 마시고 열고 쌍창문 자
0: 쌍창문 번쩍 열고
2: 이 모양은 열고가 아니라 열고 그렇죠. 방으로 아니라 방으로
0: 뛰어
2: 없대는 게 아니라 뛰어 더 깎아서 더 밑으로 갈게요. 뛰어 이렇게 갈게요. 자
0: 뛰어 들어가
2: 그렇죠. 하나 둘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자 주먹 또 거기 나셨습니다. 주먹 쥐어 자 천천히 갈게요.
0: 주먹 쥐어 딸 겨누며
2: 그렇죠. 야요년아 쓱 죽어라 자
0: 야요년아 쓱 죽어라
2: 내가 일상말 허기를 자
0: 내가 일상 말 허기를
2: 그렇죠.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그렇죠. 저 아까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렇지만서도 아직도 무엇이라고 여기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내려놓으실게요. 무엇

0: 후회되기에 후회철 끝. 끝머리를 약하고 부드럽게 내쉬면 후회자 후회자예요. 지금은 후가 되시죠? 후 떠치셨죠? 그를 풀어서 후회
1: 후회
0: 훨씬 대기가
1: 대기가
0: 돼서 드는 빼고 에만 굵게 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0: 예.
1: 쉽.
0: 그렇지요. 예. 그래서 쉽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긴 하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쉽.
1: 쉽.
0: 그렇죠. 남는 건 입만 남는 거죠. 그러면 쉽걷기가 아니라 쉽걷기에.
1: 쉽걷기
0: 열심히 과헌맘
1: 대과헌맘
0: 먹지
1: 먹지
0: 말
1: 말
0: 알을 알 하면서 감아주세요. 말
1: 말
0: 고호
1: 고호
0: 고호가 아니라 고호
1: 고호
0: 멋지고 그렇죠. 네. 아, 근데 너무 잘하십니다. 정말 정말 놀랄 정도로 잘하세요. 좋습니다. 먹지 네. 말 감아주시고
1: 먹지
0: 말말말 그렇죠. 고호
1: 오,
0: 오, 그렇죠. 여, 여멀.
1: 여, 여멀.
0: 끄뜬끄뜬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여, 여멀.
1: 여, 여멀.
0: 새 알 녀석.
1: 새 알 녀석.
0: 그렇죠. 지체도 너와 같고.

0: 같은 봉황 같은 봉황 같은 짝을 지어
1: 짝을 지어
0: 지를 조금 뜸들여서 내시면 짝을 지어가 아니라 짝을 지어
1: 짝을 지어
0: 시고 내 눈앞에
1: 내 눈앞에
0: 여기도 또 뜸들이겠습니다. 내 눈앞에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자
1: 내 눈앞에
0: 노는 양은
1: 노는 양은
0: 더도 좋고 나도 좋지야
1: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0: 아이씨
2: 잘하세요.
0: 아 너무 잘하십니다.
2: 그러니까요.
0: 아유 너무 잘하시는데요.
2: 네.
0: 괜찮으실까요?
3: 재밌습니다.
0: 네. 와 재밌어.
4: 지금 네. 궁금한 거 한 점 물어.
0: 예예예. 예.
4: 제가 이렇게 잠깐 하셨잖아요. 좀 대머리는 네. 전 예술인들 하는 거 해가지고 제가 보다가 말할 안 보고 좀 했거든요. 여기 와서 아, 지금 배우니까 아홉 박자에 지금 얘기하고 높이하고 그러잖아요.
0: 아 그렇죠.
4: 근데 새 타령이 나면은 네. 어느 정도 조금 뭐 규율이 있잖아요. 1절, 2절 좀 뭐 규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소리는 처음부터 네. 마지막까지 다 다르잖아요. 아, 무슨 규율이나 아니면 이게 악불로 나가는 노래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입으로 나가는 노래인지
0: 예, 예.
4: 악보 없이 그냥
0: 구전 전승이죠. 저희는 구전,
4: 그러니까 하는.
0: 구두 전승이라고 해서 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려왔습니다. 아. 1674년에 열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네. 명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왔을 때 이미 저희는 구두 전승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 피아노로 우리가 이 악보는 있을 수 있지만 악보가 정리된 것도 있어요. 근데 악보처럼은 저희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리, 식임새, 목 가는 길, 성음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셨던 박에 대해서는 이 소리가 좀 클까 봐 걱정이에요. 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둥쿵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1, 2, 3, 4, 5, 6, 7, 8, 9가 꽃이 맺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10, 11, 12는 불어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소리를 할 때도 기경결해라고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일어날 기 경은 경과경이죠. 그리고 내저줄 결 그 다음에 해는 풀어주는 해거든요. 그럼 소리도 주니 한보 지닌다 온다가 구박이죠. 그리고 하나 둘 셋은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니 한보 지니나 온다 또 풀어주시고 그리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박이 방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옷박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고 또 막 7박에 또 들어갔다가 또 11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쉴 때도 있고 하는데 이 규율은 기경결해로 풀어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4: 딱 교정된 건 아니겠구나.
0: 그렇죠. 근데 흐름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이면을 그려가시면서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딱 이때는 이렇게 철화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번쩍 할 때는 또 그때는 그걸 살려주셨다가 그렇죠? 이걸 딱 반드시 9박에 가서 이렇게 맺어준다. 이것보다는 가끔씩 흘려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것은 소리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소리부 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또 그 학원에 네. 박은정 선생님 네. 소리북을 잘 또 배워오셨거든요. 제가 요거를 또 가지고 가서 한번 예.
4: 구구전화라는 거는 예, 지금처럼 뭐 로운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4: 그냥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4: 그러면 이 전화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래서 쬐가 다르다고
4: 그러니까 다, 개인이 다 자기 특색이 조금씩 있어요.
0: 그렇죠. 그러나 기본 그 뼈대는
4: 비슷하게.
0: 그렇죠. 뼈는 비슷한데
4: 미래도라
0: 그렇죠. 뭐 굴림이나 성음이 가는 길을 살짝씩 서로 파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만정째 그리고 미산 박초월째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김세종제 춘향가 그리고 김세종제 춘향가의 특색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별가에서 나타납니다. 이별가 만정제의 이별가는 막 춘향이가 이게 헤어질 때 막 대문 밖에 나와서 막 퍼버리고 앉아 울거든요. 그런데 둘이 비밀 연애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문 밖에 가서 사설이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울고 네. 울고 안 되거든요. 근데 김세종제는 담 안에서 이별을 한다 해서. 김세종제를 조금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는 좀 사설이나 이면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김세종제의 그 춘향가가 그렇죠. 그리고 미산 박초월제 그 선생님의 소리는 또 수군가랑 흥보가를 보면 또 소리 쓰이는 또 쓰임새가 또 다르세요. 그리고 또 이제 강산제 심청가의 강산제라 그럽니다. 호방하고 박유전 선생님한테서 넘어온 소리거든요. 그렇고 근데 그런 소리를 두루 섭렵하셔서 또 저희 선생님은 또 그거를 총개괄을 해서 또 발성 쪽으로 계량을 더 많이 하셔서 하신 것이 저희 선생님 제가 아닐까. 네.
5: 저희는 강진자째 판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4: 쉬운 노래는 예전에 악보를 쓰잖아요.
0: 예. 예.
4: 이 판소리는 정말 제대로 악보를 쓰기 너무 힘든 부분.
5: 그리고 판소리를 그 판소리를 악보를 달라 하시면은 그걸 내가 이걸 악보를 봐서 아 나는 악보를 볼 줄 안다 해서 판소리를 배워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절대로.
0: 그렇죠.
5: 그리고 민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악보 달라잖아요. 네. 근데 그 악보를 봐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피아노 음입니다.
0: 그런데
5: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방금 우리 지금 서도 민요 배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가서 시김새를 떨림 넣어야 될지 이걸 악보는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판소리 같은 경우는 더 해요. 그 많은 소리를 딸꾹질 소리 그럼 어떻게 표기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예전에 판소리는 구전전승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노래 한마디 하시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으셨다 뿐이지 바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선생님 정말 침방울 튕기면서
0: 그렇습니다.
5: 한마디 한마디씩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내신 게 지금 박소연 선생님 이렇게 잘 배워내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 저희 그 판소리를 배우다 보시면은 아 이걸 정말 악보로 적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적겠습니까? 그 많은 소리.
0: 혼란스러우실까 봐 걱정입니다.
5: 혼란스럽기도 하고 적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라는 거는 그리고 방금 장단에 대해서 얘기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민요의 장단이랑 판소리 장단이 조금 달라요.
0: 그렇죠.
5: 예. 근데 뭐가 같냐면 구박에서 그 우리가 그 곡거리 장단에서도 보면은 아홉 박에 가서 강박이잖아요.
0: 그렇죠.
5: 마찬가지예요. 중머리다 뿐이죠. 중머리도 역시 아홉 박에서 강조되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이 장단이 민요와 판소리의 그 차이라고 하면은 정말 민요는 1절부터 3절, 4절 그냥 천만 부르면 다 잘 풀러요. 근데 판소리는 없어요. 1절, 2절이 없습니다. 만약 이걸 춘향가를 내가 춘향뭐 남은 대목만 지금 들으려고 하면 이 부분이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줄인 거라고요.
0: 네.
5: 그렇죠?
0: 엄청나게 줄은 거죠.
5: 긴 걸
0: 거의 다 줄였죠.
5: 8분, 9분씩 하는 걸 선생님께서 그걸 여러분 소화해내기 쉬운 정도에서 지금 풀이해서 요만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걸 만약 이걸 다 이거 불러라고 하면은 정말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0: 그렇죠.
5: 네.
0: 굉장하죠.
5: 그럼요.
0: 너무 너무 힘들까 봐서 제가 그 앞에 부분에 네. 재밌는 부분을 좀 따서
5: 네. 이렇게 그 장단도 중요해요. 방금 잘 예, 또 궁금한 그렇죠. 부분은 이렇게 제기하는 것도 좋잖아요. 왜냐면 또 장단에 대해서도 이 배우고 계시고 그렇죠. 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궁금한 점이면 서로 또 이렇게 저리도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0: 예, 예, 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 좀 푸는 것도 중요하죠.
0: 더 예. 그런 선생님한테 더 여쭤 좀 예. 보고 제가 예. 좀 아는 만큼 또 와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 예.
0: 그리고 구전 심수라 그래서 구입구로 해서 그 전에서 심수라 해서 마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소리는 예, 구두 전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구전 심수.
5: 네.
0: 마음으로 받아야지 소리가 된다 그러거든요.
5: 그렇죠.
0: 그래서 무릎제자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5: 네.
0: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소리를 하신 분들 무릎에 앉아서 소리를 가르치셨다 해서 무릎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 그럼요.
0: 선생님의 정말 침을 한 동리를 먹어야지 명창이 된다라는
5: 그럼요.
0: 그런 또 소리 있습니다.
5: 네.
0: 그래서
4: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5: 그럼요.
0: 그렇습니다.
5: 그리고 그 장단은 그 판소리 북하고 여기서 치는 부분이 매화각이 있거든요.
0: 예.
5: 매화각하고 장단에서는 이게 다르거든요. 매화각 장단은 장단에는 그 장고에는 매화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5: 네, 근데 그 소리 북에는 중간 부분을 치는 점이 그게 또 포인트고요.
0: 그렇습니다.
5: 예. 그래서 그게 다르거든요. 아유, 시간 다 됐네요.
0: 아, 예. 너무 아쉽습니다.
5: 예. 예. 뒷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려워서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또 훑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잘 배워내셨죠?
0: 네.
5: 네. 아유, 박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5: 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예술학원
6: 네,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7: 이놈다 덥수.

무더우고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두뇌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도대체 이 제품은 무엇을 치료해주는 어떤 방면에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가, 이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그게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의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방면으로 놓고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입니다. 림상표는 무엇인가 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가래가 성하면서 기침을 잘 짓습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오해해서 단순 폐경락에만 문제가 있는 게 단순 이 방면의 치료만 해서는 기본 완치한 이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네. 꼭 심폐혈이 심하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더불어 해야 하는 겁니다.

0: 않고에 혈압이나 어떤 전사가 됐습니다.
1: 아, 그게 보통 효과가 아니네요. 예.
0: 그리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니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아, 그럼요.
0: 기침을 세게 하는 게 기침하지 않고에 목에 가래, 만평에 가래 싹 없어졌습니다.
1: 아, 심폐리심한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셨습니다. 예.
0: 근데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아웃가고 배달받아 또 쓰라고 했나?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지금 좋은 점심하는 먹고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3: 생각지 못하던 효과 너무 잘 보고 너무 좋습니다.
1: 예.
3: 저 퇴진병이 있어서 그냥 많이 헐떡거리고 조금 그럴싸도 숨이 차서 쉬었다는 가구에 또 이렇게 걸어댔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 그 조상이 용차, 어서 수명, 술 탄다. 지금 걸으려면 어서는 또 갈 수 있습니다. 섰다 가지 않고.
1: 아, 예. 그렇죠. 예.
3: 그리고 앉으면 또 한숨을 끝이 없이 했댔습니다.
1: 예.
3: 그리고 입에서 냄새 한숨 쉴 때 입에서 내서 놀러도만 냄새 나는 게 알리고 이랬댔습니다.
1: 아, 예.
3: 그 냄새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심폐리심한 증상이 예. 개선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3: 그리고 가슴이 그냥 침침하고 답답하게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1: 전형적인 심장병 증상이죠. 예.
3: 예. 예. 예. 무슨 관상동맥이 많이 막혔다면서 어떤 때문 병원에 가게 되면 무슨 위험하다면 이랬대다. 근데 어제는 그런 조사 없습니다. 병원 안 가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예.
3: 그리고 가래 자꾸 올라와서 예. 그냥 기침사 하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내 지금 오늘도 더 싸서 먹자고 새가 더 싸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침침하고 이랬습니다. 뭔가 뭐, 이 광고를 듣고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처음 정신만 오히려 쓰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깼거나 그러니까 높다를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이게,
1: 예.
4: 예.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던 증상이 없어지고, 그렇고, 목에 계속 가래가 이제 붙어가고 기침이 붕붕 기쳤습니다. 굉장히 가래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아, 예, 예.
4: 기침이 떨어지고, 아, 이게 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그 다음에 그저 뭐 심혈이 좀 대단히 빨랐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예.
4: 네, 지금 120거든 저기는 가슴이 황황황황하고 그랬습니다.
1: 위험한 심혈인데요. 예.
4: 예예예. 예, 예. 그래도 요즘 검사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예.
4: 예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효과가 좋고 그래서 그 오늘 정말 인가 뭐 아홉 가구 또 주문해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예, 건강기원입니다.
4: 예, 수고하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좋은 점심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1년 넘었었습니다.
1: 예.
5: 왜냐하면, 고저 가슴이 고저 떨리고, 고저 먼하고, 숨이 올라와요. 어떤 때는 정말 열흘이 불러서 두 번이나 병원에가 일어나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
1: 심각할 정도입니다.
5: 또 왔다 가면, 예, 또, 그렇고, 그저 일주일만 지나면 또 그렇고 해서, 오후에 이 약을 써도 안 되고, 누구 그분들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좋은 점심만, 그래, 새각 싸서, 그래, 한 가구 죽겠다. 그런 거, 한 달, 그래, 먹었는데, 야, 냄새도나, 문 하고 앉아서 계속 살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거 먹고 그런 게, 한 달 먹은 게, 입안에 냄새 나던 게 이렇고, 이빨 아프던 게 이렇고, 반듯하게 눕지 못하던 게, 반듯하게 눕고, 그리고 요 열린 게 불룩 가지고 않았습니다. 그리고
1: 예.
5: 돌려가고 얼마 좋습니까?
1: 열린이 불리화할 정도에다면 심각할 정도인데요.
5: 예. 염증에 예. 심했지.
1: 심했습니다.
5: 그래가지고 예. 그저 밤중에도 그저 그래 불리화갔다가는 그저 일주일에 입원하고 또 오고는 또 하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이 이거 먹고 그래도 어제는 많이 났습니다. 어제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1: 그래요? 예.
5: 그래도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까요? 정신하고 좋습니다. 그래 활동에 참석해서 배달 받을까 해서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게 돼서 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이 제품이라서

0: 심장병 치료에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었으니까 뇌성을 따라서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죄송하고.
0: 아, 그래요. 말씀하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예. 예. 나도 이건 먼저서 1년 넉 달에서 넘어요.
0: 와, 이거 잘 견지하셨네요. 어떠세요? 네,
3: 모든 면에서 많이 효과를 봤어요.
0: 그래요?
3: 네, 밥도 잘 못 먹던 게 밥도 잘 먹고. 예. 그럼 머리가 뻥하고 심하던 게 이것도 좀 많이 나가서는 거의 없으나.
0: 아, 그래요?
3: 그리고 저기 입에서 냄새 나고, 예, 썩었고. 입이 많아, 그래도 그거는 어떤 냄새 나는 건 없어진 줄 알아요.
0: 그래요? 예, 예, 예.
3: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다는 게 그것도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그렇죠.
3: 예, 그러나 이 약이 내게 맞기려나 앞으로도 계속 쓰려고 나 지금 하는 거.
0: 예, 예, 괜찮으세요. 이 제품 자체는 알수는 수말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효과 없습니다.
3: 네, 수말은 저거 수말.
0: 예, 기본이죠. 예. 네, 그리고 차수는 조절하면.
3: 동안 한 번도 먹고 그래요.
0: 아, 그렇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예, 예. 이미 1년 넉 달 복용하셨기 때문에 네. 치료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본 제품인가 네. 환자분들이 네, 아주 잘.
3: 반응이 없고요.
0: 그렇죠.
3: 효과가 더 빨라요.
0: 다른 부작용 같은 게 기본으로 느껴지는 바가 없죠. 예. 효과 빠르고 확실하고. 예.
3: 그래, 나는 이게 내게 맞길래 난 앞으로 계속 묵살고.
0: 그렇게 예. 하셔. 예. 건강 예.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이 통원청 심한 우리 옆집에 노인이가 얻은 약은 다 쓰신데, 이거 쓰고 지금 효과가 심장병과 딸이가 또 돈을 보내서 약 쓰라고 돈을 보냈는데, 이거면 이, 저 나하고 진원 두 분이서 얘기해야 될까 두 분 받자겠네.
0: 예, 그렇게 하셔. 이번에 예.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많은 분들이 효과성에 예. 긍정적인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으니까 다른 부작용이 없고 확실하고 이러니까 일단 시작에 복용하시면서 의료성을 따라 잘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4: 꾸준히 써야 되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 심화는 한 곽의 가격이 199원입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신약대학방은 거의 문 열고 나서면 신약대학방이 보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각은 약 12일간 자업 복용하는데 우대 정책으로는 3각을 싸면 한각 그리고 9각을 싸면 3각을 무료로 드리고 18각을 싸면 6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넉 달이 한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9각에 3각을 받게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18각에 6각을 받게 되면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각의 한각은 한 달 반 자업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자업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접수하는데 가격적으로서 접수가 어느 정도 가볍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심할 바가 없고 효과가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 복용하지 않아서 효과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3주 자우면 기본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러면 내가 다 치료됐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효과가 빨라서 효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료성은 넉 달을 기본으로서 심장병은 치료하셔야 하는 건데 이제 위에서 1년 넉 달 복용하신 분은 와, 이 제품이 전혀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신심을 갖고 두 번 복용했다 한 번 복용했다 이거 조절한다고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알수는 수말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차수만 조절하면 됩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니까 때때로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질병인가 해서 심장병 증상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숨이 전형적으로 장기의 심장병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찹니다. 하품을

0: 잘합니다. 뭐 때문에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100분의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혈압약을 끊었다, 가지수를 줄였다, 차수를 줄였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심장박동이 정상으로서 돌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고혈압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재현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을 견제하세요 얘기다면 일거다득의 효과 가운데서 심장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모로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혀끝이 너무 재빨갑니다. 혀끝이 재빨갛다면 심장열로 그럴 수 있고 혀 주위가 재빨갛다면 간열로 그럴 수 있고 혓바닥이 철개가 앉은 것처럼 그렇다가 때로는 재빨개진다면 이것은 위열로 그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너무 가맣게 질리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률이 정상 심률은 1분에 뭐 60차 부서져서 7, 80차 자하면 되는데요.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률이 너무 빠릅니다. 1분에 130차, 그리고 너무 늦게 뛰는 분들 1분에 40차 그 좌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느 순간에 쓰러질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정상 심률은 60차 뻗어져서 7, 80차 좌우면 됩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기도 하면 다른 증상과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서 그런가 하는데요. 바로 심장병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목이나 발등에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쉽게 놀라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들인 같은 이런 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자에서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고동맥은 어느 부위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부위에 있는데요. 여기에 고동맥을 통해서 심장 주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강다짐으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봤는데 기계 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기관의 문제점은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같은 증상이 있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밤에 요일링에 불려가서 주자를 했습니다. 주자하고 한동안 지나가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바로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배가 아픈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죠. 협심증, 왼쪽 앞가슴,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까지, 늑골까지 아파나는 게 협심증에 속할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시점은 신약대학방, 밑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통보와 성당위석의 황강의 회시 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의 시정 실시 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1: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 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식이 용정 해란강 축구문화 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2: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 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20일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통보와 성당위석이 황강의 회시 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 시정 실시 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문제에 대조해 책임을 다지고 엄격히 시정하면서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체계적으로 다스려 착실하고 확실한 시정 성과로 대중 관심에 대답하고 독찰 시험지에 답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환경보호 독찰을 전개하는 것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보호를 강구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우리주는 장백산 중부지역과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핵심 구역에 위치해서 지역 생태안전과 국가 생태안전, 나아가 동북아 생태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점과 약점을 지적하는 바 우리 주 일부 지방과 부문의 생태환경보호 사업에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시정 사업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절실히 증강하면서 정치적 입장에서 보고 처리하며 시정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시정을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수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고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관철실시하는 중대 조치로 삼으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을 만족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삼아 환경보호독찰 시정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하게 잘 작성함으로써 실질 사업 성과로 연변의 록수 청산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의 시정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층층이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가장 견결한 태도와 가장 유력한 조치로 시정 실시와 문책 추궁을 잘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에 대해 한 개 사건 한 개 전담반, 한 개 문제 한 개 방안을 견제하면서 관건 부분을 들어주고 원인을 분석 연구해야 합니다. 기술 규범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시정 책임, 조치, 시한을 명확히 해 조속히 시정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기준에 도달하는 대로 검수하고 종결해야 합니다. 문제 책임을 신속히 철저히 규명하고 규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숙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며 규율과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절대 묵인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첩된 신소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조건이나 리유를 불문하고 일일이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연계 기재를 건립하고 처리 시한을 단축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그치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 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에 종결시켜 모든 일에 대답이 있고 매 사건마다 락착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0: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는 단점과 약점을 검시하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책임을 가지고 사업 허점을 보완하며 질의 효능을 제고하는 계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표본 동치를 견제하며 문제 근원을 깊이 파헤치고 제도 나사를 꽉 조여야 합니다.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개별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통된 문제도 해결해 류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리머미 초원 부문 삼림공업 집단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벌채지 갱신 조림, 자연보호지 법률 규정 위반 문제 정돈 등 전문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함부로 수렵하고 규정을 어기고 개간하며 불법 점용하고 관리보호가 날아가지 못하는 등 문제를 집중 정돈해 림업 초원 생태보호 붉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수리 부문에서는 전주 하천호수 범위 내 규정 위반 모래 채취, 네 가지 혼란 현상 반등, 수자원 관리 통제가 엄격하지 못한 등 문제 정돈을 통괄적으로 잘하고 하호장제 직체 리행 심사, 모래 자갈 자원 감독 관리, 수생태 보호 회복 등 제도의 강성 집행을 강화해 하천호수 관리 질서를 1층 규범화해야 합니다.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광산자원 불법 채굴 단속 및 광산자원 회복 전문 행동을 집중 전개하고 무허가 채굴, 구역 초과 채굴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광산자원 개발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리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촌 생태환경 질의 박약, 농업면 원천 오염 관리 통제 미흡, 가금 가축 사양 오염 방지 미흡 등 잠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업 오염 방지와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깊이 전개, 농촌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에서는 건축 쓰레기 발생, 운송, 수납 처리, 전사슬 감독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규정 위반 투기, 운송, 처리 행위를 엄하게 타격해 도시농촌 주거 환경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부주장, 주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0일 우리준은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1진 곤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훈촌시 1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1건, 도문시 1건, 왕청현 3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염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염변 대표팀 출정식이 20일 오후 룡정 해령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염변과 함께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체육국과 룡정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염변축구협회,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체육국에서 주관했으며 전주의 축구령맹을 응집해 축구 문화관광융합의 세상을 함께 열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희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서 특색 민족 가무와 축구 활력이 어우러져 연변 가무의 고향과 축구의 고향 두 가지 매력을 전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 연변주 축구 경기 일정을 대독하고 2026년 연변 축구문화 추천 소개관 명단을 공포하고 이름패를 발급했습니다. 또 축구 따라 연변 관광 제안서를 대독하고 경기 특별 소비 혜택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선수 대표, 축구팬 대표들이 각기 공정 경기를 치르고 문명하게 경기를 관람할 때 대해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주체육국 관련 책임자가 동북축구연맹전 참가 연변 대표팀의 집결 깃발을 수여했습니다. 윤조희가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을 선포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두지박입니다. 연변주를 대표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을 위해 목적성 있게 훈련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우리의 평소 훈련 내용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연변의 용감한 품격을 보여주렵니다. 단연 내

0: 연변축구팬들은 시종 축구팀과 함께 해왔는데 그들은 연변축구 발전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출정식에서 축구팬들의 뜨거운 열정은 고향 축구팀에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연변축구팬 련의회 회장 고원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100명의 축구팬들을 모아 후코트에 갑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겨 좋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4개 성의 문화교류, 경제교류, 체육교류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 축구훈련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체육, 사회축구를 발전시켜 모두가 축구를 좋아하게 함으로써 축구의 저력을 더욱 두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정한 연변팀은 연변농정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주축으로 현지 우수축구 인재들을 받아들였으며 체계적인 훈련을 거쳤습니다. 5월 23일 연변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 매체 전자상거래 융합 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시된 이래 시장화 운영, 현지화 자원 발굴, 브랜드화 전파를 빌어 사회 효익, 경제 효익, 인재 양성, 농업 조력의 여러 가지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전통 매체 혁신 전환에서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주류 매체 용량으로 연변 특색 산업 인기 상승, 지역 문화 전파, 향촌 진흥에 조력해 매체 융합과 지방 발전 봉사 쌍방향 상생이라는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생방송실 방송인들이 네티즌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문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현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우세에 이탁해 내용 전파와 전자상거래 판매를 심층 융합했는 바 생방송 내용은 미식을 매개로 문화를 내포로하면서 고객들이 좋은 물품을 구매하는 한편 연변의 지역 풍정과 민족 문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연변 우선은 실내 일상 생방송을 완수한 토대에서 한 해 동안 32차례 실외 생방송을 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전 플랫폼 계정 팬이 루계로 129만 명이 늘어났고 생방송 단말과 영상 단말의 루계 루출량이 각기 연 8억 차와 6억 차에 달했습니다. 18명의 종업원들은 전통 방송인에서 능숙한 생방송 판매 달인으로 거듭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다원 발전에 인재 역량을 비축했습니다. 1년간 전반 플랫폼에서 루계로 180만 건의 판매를 완수한 가운데 판매액은 초기에 월 평균 45만 원에서 한 달 한 개 플랫폼에서 최고 55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우선 방송주간 공혜은입니다. 최초의 단일 틱톡 플랫폼 생방송에서 점차 틱톡, 영상 개성, 콰이소우, 소홍서 및 핀도더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생방송 기반 전자상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인 선반 기반 전자상거래로 한창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연변 경제 발전에 봉사하는 면에서 연변 우선은 주류 매체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연변 우선은 30여 개 현지 기업의 증산, 일자리 확대에 조력했는 바 공급 사슬, 물류, 클라우드 창고 등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130여 개 새로 증가하고 왕청 기버섯, 룡정 사과배, 연변 입살 등 특색 농산품이 외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그중 룡정 사과배는 닷새 만에 30만 근을 판매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연변 금강산, 한식부, 도매공 등 기업의 판매액 증가폭이 756만 원에 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시장부부장 로몽영입니다. 연변 우선은 공식 생방송 주진지입니다. 판매량이 집중적으로 늘고 고객 흐름 전화가 강해 현지 플러스 전국 두 가지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연변 우선은 기업을 도와 온라인 판매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브랜드 지명도를 신속히 확대하고 지역 브랜드에서 전국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을 통해서 115만 봉지의 제품이 판매됐는데 판매액이 430만 원에 이릅니다. 방송 매체의 공신력에 힘입어 연변 우선은 업계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는 바 선후로

0: 틱톡 공식 선두 상품 판매 생방송실, 길림성 청년 전자상무협회 브랜드 추천관 및 흥변부민 전문 생방송 인도자 등 영예를 따내면서 전성 매체 융합 발전의 우수 사례로 됐습니다.
1: 5월 20일은 한해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발음이 비슷해 연인들이 결혼 등기를 하는 길로 떠올랐습니다. 당일 연결 룡정 등지의 민정 부문에서는 혼인 등기 특색 활동을 펼쳐 다양한 형식으로 혼례의 새 풍습을 선도하고 문명 가풍을 전파했습니다. 20일 룡정 비암산 건강양생 휴가군의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 찬 가운데 우리 주 첫 결혼 연애 문화 개혁 등기 방문 지점이 이곳에 락착했습니다. 룡정시에서는 혼인 등기처를 풍경군의 백년 고택에 옮겨오고 혼인 등기 새 봉사 모식을 내왔으며 특별히 여러 쌍의 연인들을 현장에 요청해 몰입식으로 규범적이고 온정이 넘치며 간소화된 신식 혼인 등기 전 과정을 체험하겠습니다. 삼일꾼의 안내하에 이들은 차례로 정보 확인, 결혼증 발급 등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장 체험 참가 신혼부부 대표 조희갑니다. 비암산에서 결혼 등기증을 받게 되어 아주 즐겁고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풍경이 아름답고 전경도 낭만적으로 배치했으며 또 조선족 특색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가렵니다. 룡정시 민정 및 퇴역군인 사무국 국장 우리입니다. 향후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상시적으로 특색 등기 봉사를 전개하며 합동 결혼, 혼송 문화절, 결혼 기념일 서약 되새기기 등 활동을 내와 이곳을 사랑을 증변하고 행복을 전달하며 새해 기풍을 인솔하는 연변주의 아름다운 대표적 방문지로 만들어 문명한 혼속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달콤 경제가 룡정의 문화관광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도록 하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 대청에도 기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에서는 따뜻하고 장엄한 의식을 마련해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서 연결시 민정구 관련 책임자가 매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증을 발급하고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결혼증을 받은 신혼부부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신혼부부 장건 맹헌입니다. 우리는 5월 20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의미가 매우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활동도 매우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신혼부부들은 문명 혼속 제안서를 읽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행복 탁본 기념 액자 제작 순서가 마련되는데 신혼부부들은 손을 맞잡고 탁본을 만들어 5월 20일에 달콤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끝내 우리 주에서는 신시대 결혼연애 문화개혁 건설에 초점을 두고 결혼 루습을 타파하고 문명건강 결혼연애 새 기풍을 육성해 광범한 청년들이 문명, 절약, 건강, 향상의 결혼연애관, 가정관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결혼연애 문화 개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문명 새 기풍 전파 경로를 계속 넓혀 문명한 결혼연애 새 기풍이 부단히 전파되고 조화롭고 문명한 사회 새 기풍을 전력 조성해 전주 정신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변 고급 쥐사도구 농기구 그림글 전시가 18일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신석기 시기에서 근현대까지 연변의 쥐사 경작 문명 발전 역정을 전시하고 여러 민족 선민들의 생산생활 지혜를 보여줘 여러 민족 융합 공생의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0: 훈춘시 마천자향 남산촌의 훈춘 모란원이 개화기를 맞이한 가운데 활짝 피어난 모란꽃들이 절경을 이뤘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0: 앞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기증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증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장수시대 방송 이어집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하선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 5월 31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이 원래 5,610원인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이 현금을 감해 줄 수 있죠. 예. 예, 환자분들 약을 쌀 때 현금을 감해 주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본약, 장약 심리방을 거의 5곽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 외에도 다송 비타민 B족을 3곽 더 드리는데 이 3곽이면 반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예, 주요하게 이 B족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몸이 허약한 분들이 드시면 빨리 처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강기향이 있기 때문에 몹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좋은 회복을 가져올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눈이 떨고 넣는 눈약인데 이 눈약이 성분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예. 황금웅담분 추출물하고 금우나 추출물이 또 들어갔고 진주가루에서 추출한 추출물 그리고 또 장홍화 추출물 야생에서 자라는 국화 추출물하고 구기자 추출물 그리고 결명자 추출물 이걸 주요 원료로 만든 이런 눈약인데 이 눈약을 3곽을 더 드립니다. 예. 이 눈약이 아주 훌륭하죠. 예. 성분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예. 예, 3곽이면 석달은 드실 수 있음 석달은 더 눈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예, 36곽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이런 현금을 감해 줄 수 있죠. 예, 총금액에서 예, 현금을 감해 주는 게 얼마 좋습니까? 예, 4,752원이나 감해 주는데 예,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본약 장약 심리방 330원짜리를 14곽 가지고도 현금 132원을 더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건데 이런 야생 해삼 리물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 기간이만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 이 기간만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약 심리방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가치가 3곽이면 990원이 되죠. 예. 예, 이번 이벤트 우리 활동 이 3곽을 드리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예, 이번 이벤트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요해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중리 진찰부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 하게 되면 왼쪽에 중리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요즘 찾아오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측응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리내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예, 예, 환자분들 지금 소개되고 있는 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합니다. 예, 예,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들 전화와서 말씀하시고 있죠. 예, 약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들 꼭 진단을 받아야만 내가 약을 선택할 수 있는가고 망설이는데 지금 우리 방송에서 소개되고 있는 약들을 보면은 OTC 약입니다. 예. 이 OTC 약이라는 것은 약과기 쓰여 있는 주치 공능을 본인들이 잘 그 직접 보시고 본인이 병 증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소개를 듣고 그 약이 어떻게 좋더라고 하면은 자기절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이가 OTC 약입니다. 예. OTC 약은 진단을 받지 않고도 본인이 마음대로 공능 주치를 잘 보고 본인이 증상에 따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나는 꼭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정규적인 병원에 가셔서 현재 선진적인 설비로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 서약을 선택하지 마시고 중약을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저도 이거 조금 잔약 신경 밥 먹고 있는데 나는 혈압 조절이 안 되잖아요. 정말 몇십년에 서약 약점을 먹으면서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약을.
1: 예.
2: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신경 밥 듣고 먹고 있는데 나는 1년 좀 더 먹었습니다. 이 신경 밥.
1: 예.
2: 근데 야접단 먹고 혈압이 엄청 되니까 혈압은 정말 완전 끊었습니다. 나는 예.
1: 끊을 수 있는 약입니다. 이거 몇 달 잡으면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2: 예. 그리고도 나는 예. 경도만 방콸이 있어서 그렇죠. 방콸이 있어서 항상 근심하면 고생했는데 약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효과 없어서 이 심리바 먹고서 예. 넉다반 먹는데 검사한테 방콸이 이게 싹 녹아나가서 살아됐었대다 이게.
1: 예, 어떤 분들은 5달, 6달, 7달 잡숫고 예, 그 방콸이 다 녹아서 없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2: 그러니까 그 약이 허리 염증 정말 센 것 같습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1: 예, 예, 서상약이래 그렇습니다.
2: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계양이 있어서 다들 그저 음식 먹으면 식구물이 올라 속 쓰리고 아리고 이래 고생했는데 이 식내방 먹으면 또 예. 이 정도에서 좀 다 살아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조금.
1: 아, 예. 좋은 일입니다.
2: 예. 그래도 조금 예. 이 식내방에 나는 원래 또 내 태풍 예방하기 위해서 예. 내 원래 내경색이 왔다 갔지 혈압이 전에 높았지 나는 이 심리방어서는 이건 내 일생에 계속 나는 계속 꾸준히 먹자고 합니다 이 약을
1: 계속 꾸준히 드시면은 정말 그 건강해지는 이런 약입니다 이 약이 예. 내 병만 모르고 살고 예 그렇습니다
2: 예, 하루에 세 번 딱딱 먹으면 조금 몸에 아픈 증상이 없습니다 나는 이게.
1: 서약처럼 그 효과를 보는 이야기인데 하루에 세 번씩 딱딱 드시면 사람이 하루에 세 번씩 밥을 잡수잼까 그 세 번씩 잡수는데 그 잡수 구슬이 뭐 얼마 안 돼서 식전에 잡사도 되고 식후에 잡사도 되는데 그 서약처럼 효과를 보니까 나 병이 꽁꽁 눌 병이 지금 머리를 채들고 일어나자 하면은 꽁꽁 눌러놓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2: 그 말입니다. 예. 그래도 이거 나는 계속 꾸준히 먹었었는데 한 가지 뭐냐 합시다. 내가 이거 지금 친구가 정말 가까운 친구 있는데 예.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고혈압성 심장병이랍니다.
1: 예.
2: 예. 이래 이 사람이 예. 심장병을 좀 고생한데 예, 이런 사람이 이게 심장병 먹으면 효과 볼 수 있겠는가 한데도 알아봐 달라게 합니다.
1: 그분한테 효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그 환자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많이 나타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또 두근닥거리고 예. 가슴 통증이 가승해지고 하지가 부조히 생깁니다. 예.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일어나 앉아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지고 예, 이 고혈압성 이 초기에 보면은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뛰는데 이 심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몸을 움직여서 체력활동한다거나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 더 명확해진다. 그리고 심장이 이완기능이 저하되면서 폐부의 혈액이 역류장애로 인해서 층계를 올라간다거나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죠.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장약 심리방이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이런 약입니다. 우리 이 그 약을 보면은 중리는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 다섯 가지 원인 중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치료해 주는 이런 약이고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혈압이 높다 낮다를 그 조절해 줄 수 있는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는 이런 약이죠. 이만큼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또 심장병 치료에서 효과가 좋은 이런 약이 없 습니다. 그분한테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그러면 이 활도에 얼마 좋습니까?
1: 얼마 좋습니까? 이분 활도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활도에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2: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장약심 예방지 먹고 있는데 이거 먹기 전에는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혈압약을 주시하놓고 온 하루 먹었댔습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3: 무척 고생했습니다. 혈압약 먹느라고 정말 신경도 쓰고 그래 면바르 선생님 강의 듣고 장약심 예방 먹으면서부터 혈압 조절 잘 돼서 약달 반 만에 혈압약 끊어버렸지. 야, 정말 혈압약 끊어버린 약에서 뭐 어디 있습니까? 정말.
1: 맞습니다.
3: 그래 이 약은 정말 하루 밥을 할때 먹는 것처럼 세 번을 먹으나 꼭 잊어버릴 수 없고.
1: 없습니다. 그게 밥을 세 때를 잊어버립니까? 아예 잊어버리잼까? 그러니까 밥 잡수고 서리 어떤 사람은 식사 30분 후에 잡수고 또 어떤 분은 전에 30분 전에 또 잡수고 이렇게 잡수잼까?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고 서약처럼 효과를 보는 약입니다. 이 약은 하루에 세 번 드시면서 잡수는 약이길래 그렇습니다.
3: 맞습니다. 세 번 이렇게 먹으니까 뭐 약이 저기 뭡니까 병이 뭐 올라올래 올라올 수 없습니다.
1: 꽁꽁 그래서 치료를 하면 눌러놓는데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3: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약이가 해발 높은 곳에 저 오염은 야생약재를 만든 약이지 산소 저장이 많지 환경선은 또 5,400m에서 살아야 약자라지.
1: 맞습니다.
3: 연 황금으로 된 약이 네 가지나 들어가지.
1: 훌륭하죠. 그러니까 약이 들어만 봐도 훌륭한 게 알기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그걸 받은 약이지. 야 정말 이 좋은 약은 내가 정말 선택을 정말 면발을 얼마나 잘해야 했는지 정말 이런 자부감 느낀다. 이런 약은 면발을 선택 잘한 자부감 좀
1: 그렇죠.
3: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어지럼 지나고 다리

0: 발가락이 그리 얼어서 막 타가봐 지던 게 이승삭이 나아지지.
1: 비력이 보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0: 예, 관절이 안 좋아 걷기 힘들었는데 야, 지금은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다리 아픈 줄도 모르지. 밥이 맛있어 밥을 잘 먹지. 정말 맥이 온몸에 맥이 나는.

0: 그래서 이왕 지금은 먹고 있는지 지금 여러모를 하고 와서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특수 우대 활동에 참가해 약을 쌌다니까 야 자기도 이런 우대 활동에 참가하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이런 우대 활동에 참가하겠는가 하면서 자기도 지금 오늘 체리 여수가 배달 받겠다며 그랬겠다.
1: 예, 이분은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용 책이랑 오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전해주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이 약을 쓰고 있는 환자인데, 주약에 고혈압을 고성 마셨습니다.
1: 네.
3: 몇 년간 계속 그도 혈압약을 좋다는 건 다시 봐도 잘 낫지 않고 반복이 자꾸 생기는데, 선생님과 함께 듣고 이 약이 서장님도 해발 4-5천 미터 꼭대기에서 자란 야생인
1: 약재입니다.
3: 약재, 오염이 없고 깨끗하고 선생님 예. 약재제니까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런 약을 대다가 별로
1: 이게 노안황진 연황금으로 들어간 이 약재가 또 서상에서는 이 네 가지 이 약재를 그 연황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네 가지 또 그 약재가 또 들어갔지 그뭡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수합니다. 이 약이.
3: 예, 확실히 이 약이가 효과가 좋습니다. 네. 제가 원래 걱정하던 게 야습달 반부터 끊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1년 반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3: 다시 반복이 아요가 항상 이 고라니 또 저기 뭔가 그런 뇌경색이 있어서 다발상 뇌경색으로 인해서 항상 어지럽고 휑하고 안 깨낀 것 같은 게 그 증상도 없어지고 혈압을 내 얼마나 근심 많이 합니까? 혈압을 내 모든 병이 다 오고
1: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3: 예, 그거에 힘드니까 다른 건 다 따라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정말도 계속 차서 발바닥에 얼음쌍 갖고 아랫배부터 무릎, 관절, 발목, 발가락까지 다 실해서 어쩌지 못했는데 이 아침에서 혈기가 돌아서 피가 보충되면서 완전히 지금 따뜻해진 느낌입니다.
1: 아, 예.
3: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혜택 많이 보니까 예. 우리는 부부가이자고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아, 예.
3: 내부지기 좋으니까 계속 목소리 효과 보자고 항상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약속해 주셔서.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도 이 약을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얼마나 좋아졌는데 우리 아빠의 하늘에 20-30년에 혈압 약 먹었는데 내가 끝내 노공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1: 네.
4: 그래다가서 이 공상 끝에 마지막에는 방법이 없어서 집에 있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라디오 듣고서 이거 저희나 소장약이 좋다는 말 듣고 이거 딱 공농수제 시에서 중풍 치료한다니까 기본적이 해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나도 딱 쓰니까 난 혈압이 온다니까 혈압약 안 먹습니다.
1: 예, 그렇지.
4: 그래, 손이 쓰여있고, 그 다음에 얼빠나고, 발을 걷지 못하고, 계단에서 바깥에 못 나가고, 밥 잘 못 먹고, 이래된 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밥도 하루 세트 꼭꼭 먹고, 찾아 먹고, 일상생활에서 별로 큰 문제 없습니다.
1: 예.
4: 기억력이 없어서 고상하던 게 지금은 똘똘해졌습니다. 예.
1: 하하.
4: 예, 사람은 모른다, 예. 예. 소변이 진입수 있어가지고 소변을 좀 어떻게 끼끼거리 된게 집은 알려더니 한번 일어나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어떤 게나 일어나고 산다.
1: 예. 아, 예.
4: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1: 좋아집니다. 원래 예. 좋아집니다.
4: 예, 그리고 나도 예, 이거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맥이고 기억력이 없고 얼빠녀서 이제 멍하고 살던 게 무슨 가지려가도 찾지 못하고 이래던 게 지금은 예, 똘똘해졌습니다.
1: 기억력이 얼마 좋아지는데 이야기.
4: 예, 같은 나이에 따라서 나는 못 젊었다고 오늘도 이제 거기 놀아방 갔다 왔는데 예, 지금 예, 아이고 이제 건망에 들어왔습니다. 이 광고 때문에 왔는데.
1: 아하.
4: 예. 노래방도 오라져서 또 갔댔습니다. 거기.
1: 아하,
4: 야식에서. 예.
1: 예.
4: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그렇게 했었어. 여러 곳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얘 얼빤하고 얘 일하기도 싫고 감상하기도 싫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얘 밥도 먹기 싫고 일하기도 싫단다. 예.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니 그렇게 똑똑하니 무슨 씨앗하지 마고 얘 이 약 먹으라고. 나는 달래 똑똑해서 내가 무슨 사람이지 무슨 다른 철로 만들었는가 하고 아이 돈을 주고 약을 이렇게 좋은 거 선택해서
1: 맞습니다. 예.
4: 혹여 그거 물어봐달라고 이랬대다.
1: 이게 뇌위축이라는 거는 뇌조직이 축소되면서 신경세포가 감소되면서 진행되는 이런 병입니다. 예. 예, 이 우리 인체 내에서 대뇌는 산소 소모량이 제일 큽니다. 예. 대뇌는 전신이 산소 소모량이

0: 13%를 차지하죠. 예. 이성상증인 사람이 대뇌세포라는 거는 140억 개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뇌 위축이 와가지고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뇌세포가 30%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리해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예. 예, 기억력도 안 되고, 예. 사람을 어떤 분들은 잘 알아 못 보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예. 그렇죠. 예. 이런 현상들은 다 이 뇌신경세포들이 산소가 많이 부족해서 신경조직이가 신경전달을 정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약재들 자체가 다 이게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이 야생약재입니다. 예. 특히는 그 이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런 약재죠. 예. 산소 저장량이가 매우 높습니다. 예. 예. 이 뇌위축이라는 것은 일종 신경계통 질병이 예, 우리 이 그 장약을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예, 뇌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줘서 또 뇌신경조직이가 뇌신경전달을 정확하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효소는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죠. 예, 그리고 우리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뇌신경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돕고 신경쇠약 증상이랑 이런 좋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는데 홍경천이랑 지룡이랑 담남성이랑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쓰시면 기억력이랑 돌아오고 이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선생님 된다니까 오늘에도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저녁에 우리 또 예, 배달 됩니다. 예, 계속 예, 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2417979.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정기적으로 혈액이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인체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관이 다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예, 예, 직접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늙어갑니다. 예,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예,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하고 함께합니다. 예, 예,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이죠. 예. 좋은 혈관하고 깨끗한 혈액은 신체 건강의 기초입니다. 예. 혈관계는 거미줄처럼 우리 몸 안에 분포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혈관은 우리 성장 발육에 따라 점차 길이와 굵기가 증가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의 과정으로 들어섭니다. 예. 혈액이 흐름 속도가 빠르거나 느른가에 따라서 사람이 수명이 길고 짧음이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우리 나이가 25세 이후부터면은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노화되는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예. 예, 태어날 때 아기 혈관 내배근은 아주 매끄럽고 깨끗합니다. 예.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몸속이 혈액 중이 독소가 점점 많아지고 혈지와 혈점도가 높아집니다. 예. 빗속에 노폐물이 혈관 안에 가라앉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굳어지고 좁아지고 피 공급이 부족해지죠. 예. 오래 쌓이면 각종 심혈관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혈전을 녹여줘서 혈관을 소통시키고 혈액 공급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예. 주로 혈압, 혈당, 혈지, 尿酸이 높은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지표의 균형을 맞춰줘 가지고 스코를 해결해주면서 동맥경화가 온 것을 치료해주고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심근경색을 치료해준다. 예. 심근경색이 치료된다고 약과기 치료 범위에 쓰여있는 이런 약이 매우 희소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라고 저희가 자주 그 강의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장약심리방이 특점이라 할 때 혈관을 이완시켜줘가지고 방송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예. 혈관 안의 노폐물을 강력하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막힘없이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혈관도 자동차처럼 오래 쓰면 결국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죠. 예. 우리 혈관은 출생한 이후로 하루도 쉬지 않고 몇십 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예. 매일 10만 번씩

0: 활동하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는데 1년간 보내는 혈액이량만 해도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이런 분량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 혈관 내벽의 안쪽에는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죠. 마치 10만 킬로미터를 달린 자동차가 공장 대형 정비를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 혈관에도 철저한 연간 대정비가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죠. 혈관도 자동차처럼 1년에 한 번씩 대수리를 해야 줘야 되고 보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혈관이 잘 통하게 하고 혈관안이 혈전하고 플라크의 빵칼입니다. 이 빵칼을 녹여서 소분자로 만든 후 물로 변환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해 체외로 내보내고 대소변하고 그런 대변하고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내보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혈관 내복을 수복해주고 기혈 보충해줘야 됩니다. 혈관을 대수리해주는데 장약 심리방만한 이런 약이 없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이 제일 최고죠.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나를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해서 쌓아갑니다. 네, 그런데 정작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리고 나를 지키게 하는 것들. 때로는 남들보다 내 자신을 더 모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나와 마주하는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개이던대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3, 4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7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7도입니다. 네, 우리 주 산림화재 위험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자, 이어서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겠는데요. 자, 전화로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현재 하북성 연교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현면옥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북성 연교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현연옥 사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반갑겠고요. 자,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2014년 3월 말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0: 야, 일을 한 지도 이제 뭐 10년이 넘으셨는데, 처음에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2004년부터 저는 북경에서 여행사에 출근했었는데요. 여행사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그냥 손 놓고 놀기엔 나이가 아깝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식주행에서 첫자리인 옷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원래 그러면 북경에서 출근하셨는데요. 네. 현재 북경이 아닌 하북 연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 북경에서 했던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생활 성본이 낮은 연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연교가 이 북경보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접수하기 좋고 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또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어떤 일을 꼽고 싶습니까?
1: 몇 년 전 오프라인 상황이 정말 안 좋았을 때 주변 상인들도 많이 가게를 닫았고 저도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0: 네.
1: 그런데 단골 고객님들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게 옷의 스타일과 질감을 좋아하시고 제 성실한 모습을 믿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네.
1: 그런 믿음 덕분에 저는 꼭 참고 버텨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포기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고 한결같이 곁에서 응원해 준 단골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아, 그래요. 그 시간을 버텨오셨다는 건 그 자체말로도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이 손님들의 믿음 덕분에 끝까지 버텨오셨고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또 포기하지 않은 자신이 참으로 대견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꼽는다면 어떤 분을 꼽고 싶습니까?
1: 네, 작년 가게에 와서 옷을 사간 남자 손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가게에 있는 장미꽃 도안을 박은 옷을 가리키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 어머님하고 같이 오시지 않았나 물어보니 어머님이 반신불수로 누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날 그분이 효도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0: 야, 이옷한 벌이도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과 또 사랑이 담길 수 있다는 점이 뭉클합니다. 이 연옥 사장님도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단순히 옷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감정을 함께 나누고 또 마주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어때요? 이제 뭐 베테랑이 됐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좀 어려운 점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1: 네, 어느 날부턴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 구매 열풍에 영향을 크게 받았던 거죠.
0: 아, 그럼 이러한 어려운 점은 지금쯤 극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극복하셨습니까?
1: 네, 제가 신경 써서 모멘트 관리를 잘하고 또 직접 동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단골 고객 확보를 하는 동시에 새로운 손님 레원을 찾았어요.
0: 아, 그러셨군요. 뭐 어려운 시기는 누구나 다 겪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기를 또 슬기롭게 잘 이겨오신 우리 연옥 사장님이십니다. 근데요, 상품은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물건도 어떻게 들여오시는지도 궁금하네요.
1: 네, 저희는 엄마 옷 위주니까 우선 원단 착용감이 좋아야 하고요.
0: 네.
1: 입었을 때 스타일이 이뻐야 하고 옷으로 실한 부위를 커버할 수 있나 꼭 살펴봐요.
0: 네.
1: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옷에 변형이 없어야 하고 옷을 드다르기 쉬워야 해요. 즉
0: 네.
1: 세탁기로 빨아도 주름이 별로 안 가고 유행을 적게 타는 기본 류가 위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옷에는 뭐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이 편안함과 생활감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연옥 사장님 가게 주 고객층은 그럼 어떤 분들이 주요된 고객층이십니까?
1: 90%가 50세 이상 퇴직한 여성분들입니다. 지금은 80세 이상 고객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0: 야, 그래요? 이 연세가 있으신 고객분들까지 꾸준히 찾아주신다는 건이 옷뿐만 아니라 이 사장님 자체에 대한 믿음도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옷을 판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도 쉽지 않다는 이 온라인 옷 판매 참 대단하신데요? 어떻습니까?
1: 네, 작년 말부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단 시작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판매 수량이 점점 늘고 있어요.
0: 그래요. 사실 뭐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직접 방송을 하고 고객들과 소통하시면서 이제는 뭐 온라인 판매량까지 점점 늘고 있다는 게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미디어 계정을 운영하고 계시던데요. 영상을 올리고 난후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1: 제가 꾸준히 동영상을 올리니 한동안 잠잠하던 예전 손님들도 저를 다시 찾아주시고 거의 매일 새로운 손님들이 동영상을 봤다면서 가게에 찾아오고 있어요.
0: 그래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꾸준함이 결국에는 이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욱 사장님이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앞으로 10년 정도는 계속 가게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단골 손님들이 나이를 먹어가는데 제가 가게를 접으면 어디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 입겠나 하면서 신체가 허락한다면 80세까지라도 하라고 저와 농담처럼 얘기하더군요.
0: 그래요. 참 소중한 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는. 네. 자, 오랫동안 가게를 지켜와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에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재 하북성 연계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현연옥 사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청취자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 해주실까요?
1: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미 퇴직하시고 무슨 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이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용감하게 시작하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참여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0: 네, 이상 오늘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에 하복성 연교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현연옥 사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클래식 음악회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하지만 생각보다 잘 모르는 박수 예절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주자의 음악이 절정에 이를 때쯤 가슴이 벅차올라 기립박수를 치고 싶은 순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침묵 속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다 한두 명이 눈치 없이 박수를 쳐서 장내가 싸늘하게 변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 어색한 정막 속에서 시작된 다음 곡은 다행히 마지막에는 모든 청중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 클래식 음악은 서양 역사의 희노애락과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그 아름답고 우아한 세계를 경험하는 동안 청중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침묵인데요. 청중이 만드는 크고 작은 소음은 연주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작곡가가 전달하려는 의도까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재채기, 옷 부스럭 거리는 소리, 그리고 귓속말, 콧물 훌쩍이는 소리 같은 잡음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악장 사이 엉뚱한 박수까지 말이죠.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박수 예절만 익혀두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음악회에서 가장 먼저 박수를 이끌어내는 당당한 청중이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클래식 공연 중 낭패를 보지 않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8세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시절만 해도 클래식 음악은 귀족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음악가들은 상위계층에 소속된 일종의 하인처럼 생활하며 음악을 만들고 연주했습니다. 대부분 궁전 응접실이나 연회장 같은 곳에서 음악회가 열렸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엄격한 박수예절 같은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귀족들끼리 수다가 바빴을 테고 연주자 또한 그 흐름 속에서 연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모차르트는 시가 자신이 연주하는 동안 귀족들이 박수를 보내면 무척 좋아했다고 하네요. 자신의 음악에 대한 호의로 받아들여 연주 중간이라도 같은 곡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주하기도 했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지배 계층의 몰락과 함께 음악가들은 본격적으로 대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궁정 음식 응접실과 연회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연주회를 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아는 클래식 음악회의 예절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청중이 음악을 위해 엄격한 침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음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청중과 연주자 사이에 깊은 연결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주자가 온전히 연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중은 그 침묵 속에서 음악을 더욱 깊이 감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음악가들은 음악의 흐름을 끊는 갑작스런 박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구스타프 말러는 특정곡의 악보에 객석의 박수로 악장과 악장 사이 연결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직접 적기도 했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은 어떤 작품의 초연 당시 악장 사이에 휴식 없는 연주를 강행했고 로베르트 슈만도 피아노와 첼로 협주곡 연주 시 같은 방식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주 중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네,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중요한 말을 하는 도중에 끊기면 매겨 빠지고 어색해지는 경험 다들 있을 겁니다. 음악가들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박수 타임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간단합니다. 연주자가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위해 무대로 걸어 나올 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해당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연주한 후에 다시 박수를 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모든 곡의 끝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죠. 이럴 때는 프로그램 북에 적힌 연주곡과 순서를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무대에서 절대 눈을 떼지 않은 것입니다. 연주자의 동작 하나하나를 주시하는 것이죠. 연주자가 의자에 앉아 연주하는 피아노, 첼로 또는 현악 3중주나 4중주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연주자가 모든 연주를 마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바로 그 순간 박수를 시작하면 완벽합니다. 다음으로 서서 연주하는 바이올린, 비올린 같은 악기가 성악가의 경우 연주자의 자세가 인사를 하려는 자세로 바뀔 때 박수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 연주의 경우에는 지휘자를 주시하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 악장의 마지막 음이 연주된 후 지휘자가 연주자들을 향해 손을 내리거나 고객을 돌리는 순간 바로 그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객석 전체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찰 때 함께 박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오페라인데요. 오페라에서는 아리아 사이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예외로 여겨지죠. 또한 음악회가 끝난 후 브라보 브라바 브라비가라는 함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는 이탈리어어로 브라보는 남성 연주자에게, 브라바는 여성 연주자에게, 브라비는 여러 명의 혼성 연주자에게 보내는 일종의 열렬한 응원입니다. 보통 연주자는 마지막 작품 연주를 마친 후 세 번 정도 커튼콜을 받고 나서 앵콜 연주를 합니다. 하지만 앵콜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객석에서 앵콜 요청이 열렬하게 터져도 다시 무대로 나오지 않은 연주자가 있습니다.

있는가 하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여러 곡을 연주해주는 연주자도 있습니다. 만약 음악회가 정말 감동적이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힘껏 박수갈채를 보내며 앙코르를 외쳐보십시오. 이런 게 바로 음악회를 찾는 또 하나의 큰 재미가 아닐까요? 자, 이제 클래식 음악회에 갔을 때 언제 박수를 해야 하는지 조금은 감 잡으셨습니까? 핵심은 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음악은 객석의 침묵 속에서 완성되며 그 침묵은 바로 우리 청중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박수는 연주자와 작곡가에 대한 예의로서 한 작품의 시작과 끝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간단한 예절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진 프로 청중이 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나를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거, 여러분은 조금이나마 좀 단서를 찾으셨습니까? 아마 정답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얘기는 포기해야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물음표를 품고 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깊이 있게 삶을 마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이 우리를 조금 더 나은 내일로 이끌어줄 겁니다.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희,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3: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예,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대병원 허리질환 무료치료봉사활동은 아쉽지만 이달 말까지입니다. 5월 30까지 그러니까 6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허리질환도 본인이 치료비를 내고 치료하게 됩니다. 이 무료치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는데 이달 말까지 이제 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나머지 시간 잘 이용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무료치료는 다만 허리질환만 허리에 발생하는 흔히 발생하는 척추협착증이나 또는 주간판 탈출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두 가지 병이 주류입니다. 이 두 가지 병에 한해서 무료 치료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검사비하고 혹시 어떤 분들한테는 중약 치료가 필요할 때 이것은 꼭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본 검사는 주로 네 가지 혈상교, 뇨상교, 혈당검사, 심전도 이 네 가지 값이 135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허리에 엑스레이나 CT나 MRI 촬영이 필요할 때 이것도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병에 따라서 어떤 검사가 수여되는지 하는 것은 의사가 결정합니다. 환자 자신이 나는 뭐 어느 검사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 척추뼈의 골질 증식이 나타나는 것은 엑스레이에서 나타나지만 이게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주간판이 좁아지거나 뭐 또 주간판이 밀려 나와서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문제 이런 것은 다 MRI나 CT 촬영이 수여됩니다. 왜 이런 검사를 하는가? 이거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CT나 MRI 이 두 가지도 또 다릅니다. CT 검사로서 비유한다면 그 먼 산을 볼 수 있는 이런 정도가 CT 촬영이라면 그 먼 산에 있는 나무의 잎까지 관찰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MRI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각각의 질병에 따라서 어떤 검사가 수여되는지 하는 것은 전문 의사가 결정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말씀하세요.
0: 예, 제 사촌 언니 동굴 쌓였는데 허리는 무려 출혈을 두 번 하고 다리는 더 내고 했습니다.
1: 예, 다리라니 무릎 관절염입니까?
0: 예, 예, 무릎이 그 태양성 관절입니다.
1: 예.
0: 일을 못했습니다. 이년은 농민인데. 그런데 두번 아치란 게 일을 지금 할 수 있답니다. 일을 저 농민과 일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그렇죠. 예.
0: 일을 한답니다. 그래, 그거 보고서 그 말에서 또 두 사람 오겠는데 세 사람 내일 예약하겠는데 예약 전화를 전화하면 되겠습니다. 예.
1: 2652120입니다. 2652120이고 이 무료 치료 봉사 활동은 이달 말까지 이제 며칠밖에 없습니다.
0: 예, 그래 이달 말까지 한다 알려줬던 게 우리 또 언니 그만 사람이 오겠다는 생각 알려줘서 내일 다 둘이 또 온답니다.
1: 네. 예, 네, 시간 빨리빨리 다그치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3: 네, 이 친구 소개로 지금 듣고 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3: 오늘 저 무료로 치료해준다는 거는 MRI 찍어준가, 요즘 다른 거 뭐 합니까?
1: 그게 그 봐야 합니다. 의사가 보고. 예. 어떤 분들은 여기에 그 척추뼈에 뼈 가시 같은 게 생겼다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엑스레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나 척추 협착이라는 건 이게 추간판이 밀려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황인대라는 게 두꺼워질 수도 있고 이거는 CT나 MRI 촬영으로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다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3: 네. 그거는 제가 MRI도 냄비를 해준다는 얘기인가?
1: 아니, 그건 아닙니다.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3: 그래서 가서
1: 예, 치료비. 여기 그 치료라는 것이 부강주사에, 예, 이 치료비는 검사비에 비할 수 없이 비쌉니다.
3: 오, 네. 그렇습니까?
1: 예.
3: 예, 잘 알았습니다. 내일 지금 가자고 그랬는데.
1: 예.
3: 내일 저 투출한 말입니다.
1: 아, 저, 예, 2652120에 먼저 전화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3: 예, 2520?
1: 2120.
3: 아, 2120, 예?
1: 예, 앞에는 예. 265.
3: 아, 잘 알았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친구가 예, 이 여축하면 탈출인데 이 한짝 그 허리가 옆구리가 뒷단등이 이렇게 붓고도 튀어나왔겠습니다.
1: 예, 육안으로 봐도 뭐가 튀어나온 게 보입니까?
4: 예, 붓고도 나와 한짝이 그렇다 말인다. 그러면서 그게 지네 아파가지고 소리 바로 걷지도 못하고 저기 이래 따라눕기도 바쁘고 이래서 연고상 많이 했습니다. 치료도 여기저기 다니며 침도 맞아보고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저 침 맞을 적에 낫다도 떡이냐 발작하고 발작을 했어요. 이때 그 고생했는데 내 사결 해가지고 저기 현대 병원에 가서 그 부강수사료법으로서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네.
4: 그런 게 지금 많이 낫다지니까.
1: 아, 예.
4: 영 통증 심하고 얘 허리 그 뒤 나와 그런지 이렇게 자꾸 허리 구부렸단 말입니다.
1: 어, 허리 자꾸 앞으로 예, 구부리면 좀 편하다 이런 얘기인 것 예. 같은데 척추 협착증이 왔습니다 그분이.
4: 예. 예. 그래서 두 번 치료를 받은 게 지금 걷기도 영 좋고 다리도 먹어봐 영 좋고 걷기 바쁘게 영 다리에 약간 뛰어나간다 잠깐.
1: 네.
4: 그리고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예. 이랬다 나 허리 조금 껴도 펼만 하다, 잠깐.
1: 네, 펴야 되죠. 정상적이면 펴야 됩니다. 어떻게 자꾸 구부려야. 구부리면, 그 다음에 허리 근육 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4: 예, 이 통증이 있어놓을까나, 그래놓을까, 허리 피해야 되지.
1: 펴기 어렵겠죠, 예.
4: 예. 굉장히 지금 그게 많이 나서지잖아. 예. 허리도 좀 펼 수 있고, 통증도 많이 완화되고, 예. 걷는 것도 이어먹고 많이 흐르다, 잠깐.
1: 네.
4: 예. 그래서 지금 저기 또 치료를 하겠다고 소리, 내일로 예약해달라고 소리,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이번에 허리 질환 무료 치료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예. 예, 예. 이달 말 지나면 6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4: 예, 이런 정도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지.
1: 그렇죠, 예.
4: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5: 여보세요?
1: 예, 말씀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5: 예. 근데 한 번에 이제 저기 와서 하는데 거리로
1: 허리
5: 이제 내일이 또 가져오게 합니다. 사람을 둘 데리고 가져오게 합니다.
1: 아, 이미 치료받아서 효과를 잘 예. 보시고 있겠죠. 예?
5: 예.
1: 네. 이번에 이 무료 치료는 예. 이달 아, 말까지입니다.
5: 예.
1: 예. 예.
5: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맞습니다, 선생님.
1: 네, 말씀하세요.
6: 나 말이 무슨 끝이 납니까?
1: 예, 맞습니다. 무료 치료가, 예, 끝나게 됩니다.
6: 예.
1: 예, 6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예. 본인이 부담합니다.
6: 예, 그러니까, 빨리 할 사람도 다 치면 좋겠어요.
1: 그렇죠. 예, 아직 그래도 한 며칠 있는데, 요즘, 예, 시간 촬영하시고.
6: 예, 우리 노트북에 있는 우리 사촌원이 지금, 이렇게 예약하자고 그러니까 어. 내일이나 모레 지금 오겠단 말이에요.
1: 예. 예. 그분이 무슨
6: 여전바 투수입니다. 여전바 투수. 예. 여전바 투수에 거리 좀 많이 불편하고 무거운 짐 못 짭니다.
1: 아 어, 예.
6: 이제 내일이나 내일에 모레 오겠다고 이제 전화 왔다 말입니다. 단속을.
1: 예. 그 예. 검사비는 예. 본인이 부담했다는 거 꼭 알려드립니다.
6: 그거 압니다.
1: 예.
6: 예. 고마운 게 설명해주지 그래요.
1: 예. 글쎄 네 예. 가지 기본 검사했고 또 엑스레이 예. CT나 MRI 촬영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6: 알았습니다. 예. 예. 들어가죠.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7: 예, 우리 행부가 어제는 예, 내리면 열할리 됩니다. 그래서 예, 요추관 두주 돼서 허리를 펴지 못하던 게 어제 두번 가서 치료받고 나 예, 영 좋아지고 서리. 그래, 걸른 것도 활동한답니다.
1: 예.
7: 활동 못하던 게, 그런 게 없지. 동이가 또 예, 좋아지는 거 보고 서리. 내리 같이 가자고 서리. 그래, 예약한 두분 예약 가자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그, 무료 치료는 이달
7: 예,
1: 말까지.
7: 이달 말까지.
1: 예, 예. 그거 장악하고 예, 빨리빨리 이 시간 다 그치는 게 좋겠습니다.
7: 예,
1: 네,
7: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8: 아, 저는 허리는 너무나 아파서 지병이 짓고 다닙니다.
1: 허리 아파서, 예. 네.
8: 그래서 가서 치료를 지금 두 번 무료를 치료를 받았는데, 아니, 효과가 좋습니다.
1: 좋습니까, 예.
8: 네, 근데, 전번에 내 동생 집에 지팡이 짚고 다니는 아들님, 그, 아까, 내 동생도 내처럼 허리 아파서 그랬는데, 내 동생을 좀 데리고 와서 좀 배우다고 그랬다.
1: 네. 저, 1652120에다가 전화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 거쳐서 이달 말까지만 허리 질환 무료 활동이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8: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9: 예, 저도 지금 이 무릎 관절이, 이게, 이 퇴행성 관절이, 이게,
1: 예.
9: 두 번 치료받았답니다.
1: 예.
9: 그래서 지금 어디니, 그저만 많이 지금 좋아졌답니다.
1: 예, 예전에 아마 걷기 어려웠던 점이 있겠죠. 예. 그리고 많이 아프고,
9: 예. 예, 어디다 다 말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많이 좋아졌는데, 또 한 번 가서 또,

0: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연계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2: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말씀하세요.
3: 네, 예, 현대병원에 가서 무릎이 남아 통증이 심해서 두 번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했는데 완전히 낫습니다. 용도템과 야, 이 무릎을 내서 중순대로 오르고 내려갈 때는 힘들고 다니지 못하고 집에 있거나 있었댔습니다. 북한에서 대리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그 강의라는 걸 열심히 듣고 갔는데 지금 두 번 치료를 했는데 완전히 이롭습니다. 용도습니다 지금.
4: 두 번인데 그렇게 다 났습니까? 예.
3: 예. 그래 이제 내일 가서 어제 가는 날에 한 번 더 치료를 하자고 가서.
4: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예. 보통 한 세 번 치료가 수혜되고 예. 예, 아주 엄중한 분들이라면 네 번, 다섯 번 치료도 수혜됩니다.
3: 그래, 세 번 하고 지금 내 친구 내 이거 쓰고 이랬을까 두 번 데리고 가자고 내일 치료를.
4: 아, 예, 그분들도 무릎 관절염입니까?
3: 우리 친구는 허리야. 한 분은 허리 아프고 한 분은 이 무릎이 아파 걸지 못한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래 내 하는 거 보고 좋다가 자기네들 내일이 내 갈 때 가겠어. 그래 연약하다. 세 분 연약하다.
4: 네.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4: 말씀하세요.
5: 네. 우리 오래비가에 아, 이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예, 허리도 상하고 다리도 아파서 예, 그때 약을 쓰고 이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허리 시큰시큰 아프고 허리 꼬부리기보다 허리 폐자무 영 아파서 예, 현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시키고 예, 아, 선생님이 엽서가방 딱 그런 척추협착 수술을 네. 하더랍니다.
4: 예.
5: 그래서 예, 그래서 부강주사로 맞고 어제 왔습니다.
4: 어, 한 번 치료했습니까?
5: 한 번, 예. 한 번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한 번 예. 맞고 왔을 때다. 그래서 예, 아, 아무튼 효과는 모르겠는데 기분상으로 예, 별로 기쁘다고 합니다. 네, 예,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4: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연길시 현대병원에서 허리 질환에 한해서 무료 치료 활동 진행하는 것을 이달 말까지 해서 5월 30까지고 6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남

0: 남아 있으니까 그간 치료받으러 가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자꾸 미루지 말고 예, 시간 다그치기 바랍니다. 허리 질환에서 가장 흔한 것이 여추간판 탈출, 척추관 협착증. 왜 그런가? 이 두 가지는 물론 똑같은 병은 아닙니다. 예, 추간판 탈출은 좀 중년쯤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예, 척추 협착증은 또 좀 연세가 그보다 좀 높은 분들, 그러나 혼합형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고 정확한 또 이 그 여러 가지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됩니까?
0: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2: 예, 선생님, 저도 저기 현대병원에 가서 무릎 치료를 했습니다.
0: 아, 무릎이 아파서.
2: 무릎
0: 예.
2: 치료를 예, 네 번 했는데 하나도 아예 아픕니다.
0: 어, 예, 하나도 안 아픕니까? 나도 하나도 낫지 예, 않는가 해서 예, 깜짝 놀랐는데 예, 지금 어떻게 걸어 다니는데 예.
2: 예, 걸어 다닌데, 그는, 제가 그래, 뭔가, 변신 됐다 했습니다.
0: 네? 예?
2: 그런지, 뼈 이래, 예? 뼈 마디가 불어나고.
0: 예.
2: 그래고, 예? 뼈가 너무 밤에 통신한 막 오기까지 다 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밤잠 못 잡니다. 지네 아파서. 예. 예.
2: 그래, 몇 번 밤 못 자고 오다가서, 그 다음에 방법이 없어서, 아이, 현대병원은 나도 가보자. 다른 네. 사람들도 치료하고 나섰다는데 내 병이라고 놀아야지겠는가.
0: 그렇죠. 예.
2: 마음 먹고 서리 가서 치료했는데 선생님이 네 번 하랍니다.
0: 아, 예.
2: 그래. 네 번 다 한 게 완전 정말 나사졌습니다. 언제는 치료받은 뒤에 한 두 달이 됩니다.
0: 오, 두 달, 예.
2: 예. 구랭기 한 번도 발달 안 했습니다.
0: 어, 지금 어디 좀 걸어 다니는데 큰 장애 없습니까?
2: 아, 걸어 다니는 데는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중풍 맞아서 얼굴이 온전치 못합니다.
0: 아, 원래 중풍도 있었고, 예.
2: 예. 구랭기 구추사를 맞은 다음에 이 번 맞으니까 아픈 거는 완전히 아픕니다.
0: 예, 우선 아프지 말아야 되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2: 예. 굉장히 예. 내 허리 이런 치료도 예. 이미 두 번 받았습니다.
0: 아, 예. 예, 좋은 기회 많았으니까, 예.
2: 예, 그래, 내 내일이나, 언제 시간 있으면 내 가려고 합니다.
0: 언제 시간 기다릴 때 아닙니다. 이제 이달 말까지입니다. 예, 허리 질환 무료 치료, 돈 받지 않는 예. 치료는 이달까지입니다.
2: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2: 예. 미리 가겠습니다.
0: 예, 두 번 했으니까 적어도 예.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또 예. 오시라 하면 또 가고, 예, 이제 예. 오지 말랄 때는 안 가도 됩니다.
2: 예. 예. 아이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0: 예, 치료.
2: 이런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0: 예, 전 효과 보신 데 대해서 축하해 드립니다. 예.
2: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저번에 우리 고모이 가서 허리 아팠습니다. 그래 한번 가서 예, 저 뭐니까 저번 날에 가서 그 부강 치료를 받은 게 예, 허리 아픈 게 영 좋다더라 말입니다. 예. 해갖고 서로 그 고모 우리 그 아래층 할머니도 영 허리 이렇게 아프고 그다음에 다리 무릎 관절이가 영 아파서 예, 그걸 기도 애나 한다 말입니다. 그래 내일에 제설에 가자고 예약해달래서 제가 지금 전화했습니다.
0: 예.
3: 네. 예약, 부부에 가는 걸로 예약하기
0: 싫어요. 예약 전화는 265-2120에 본인이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3: 아, 네, 알겠습니다.
0: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허리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예. 어느 병원이나 다 같은 치료한다면 왜 하필 예, 그리 크지도 않은 현대병원을 예, 찾을 리가 없습니다. 예,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다른 어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덕투간 치료, 그게 바로 부강주사료법. 예, 부강주사란 어떤 그 격서지를 놓고 치료하는 예, 그런 치료가 아닙니다. 소염제도 아니고 치통제도 아니고 예,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세포재생료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현대병원의 예, 원장이신 리관례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예, 혁신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못 들어봤다. 어디 이런 치료가 있는가에 맞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에 예, 이래서 이 치료는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예, 무료 치료활동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이달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치료에 돈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인데 여기에서 기본검사비용 예, 네 가지 검사비용 그게 뭔가 예, 혈상교, 뇌상교, 혈당검사, 심전도 이 네 가지라 해도 135원 그 외에 또 뭐가 써야 되는가 예, 예, 엑스레이나 CT나 MRI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리질환의 척추협착에 여기에 다만 그 골절 증식이 생긴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 검사로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다 이게 주간판이 밀려 나오고 축 또한 척추를 받쳐주는 황인대도 두꺼워지고 예, 그리고 척추신경관 안이 어느 정도로 좁아졌는지 이런 거는 다만 MRI, CT 촬영으로 알 수 있는데 제일 정확한 것은 바로 MRI 촬영입니다. 정확한 검사가 없이 무턱대고 치료하는 의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한다고 또 예, 이견이 있는 것도 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검사의 비용은 꼭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으로 아시고 예, 병원 찾기 전에 준비해가지고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료 치료 활동도 다만 이달까지고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검사비는 물론 치료비용까지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했으면 합니다.
1: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러시아 교육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20일 오전 습금평 국가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러시아 선린친선협력조약을 연장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잇따라 소규모, 대규모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러시아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러시아 선린친선협력조약을 체결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선린친선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적 형식을 통해 장기적인 선린친선과 포괄적 전략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중국-러시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중국-러시아 관계가 오늘날의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쌍방이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굳건한 의지로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부단히 심화하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정신으로 재분화 협력을 확장하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태연한 용기로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면 국제정치화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자 세계 주요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장원한 견제에서 더욱 고품질의 포괄적 전략협력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진흥에 조력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는 평등 상대, 상호 존중, 신의 중시, 협력 상생을 토대로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정치적 상호 신뢰가 부단히 강화되고 경제 무역, 투자, 에너지, 과학기술, 인문 교류, 지방 간 협력 등 재분야 협력이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민심 교류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보다 더 활기차고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이고 고품질로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이 쌍방의 근본 이익과 세계 발전 대세를 감안해 내린 전략적 선택입니다. 양국 관련 부문은 습금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다잡아 양국 상호 신뢰 기반을 더 튼튼히 하고 협력의 내실을 다지며 진선의 길을 더 넓혀가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쌍방이 발전 진흥 목표에 집중하고 두 나라 협력 기제의 포괄적이고 완비화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전방위적 협력에 대한 통합 기획을 강화하며 경제무역 투자, 에너지 자원, 교통운수, 과학기술 혁신 등 실무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첨단 분야 협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며 신질 생산력으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대 간 진선을 계승하는 데 착안하여 교육, 문화, 영화, 관광, 지역 등 인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진선의 사회적 여론 기반을 단단히 다지합니다. 다자간 협력을 심화하고 유엔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함으로써 전후 국제질서와 국제법의 권유를 굳건히 수호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과 단합해 글로벌 관리체계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선도해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가 굳건하다고 표했습니다. 쌍방 무역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에너지 수급 분야에서 호혜 상승을 실현했으며 교통, 물류, 과학기술 등 분야 협력도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문 교류도 활발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문화의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러시아 중국 교육의회 행사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각종 시련을 이겨내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져 포괄적 전략 협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선린친선협력조약은 양국 관계의 탄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당면 정세에서 더욱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조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전략적 조율과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협력은 혼란스러운 국제 정치 속에서 중요한 안정 요소입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다자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회를 잘 개최하도록 지지하며 상해협력기구의 지위와 영향력을 함께 높여가고 브릭스 국가 기재의 단결과 협력을 증진하며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고 문명 다양성을 옹호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질서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등 주요 국제와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 러시아 총리 정기회담 기재 내 부총리급 협력위원회 양측 위원장들로부터 투자 에너지, 경제무역, 동북 극동, 인문 등 분야의 협력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양국 외무장관들은 지역 상황에서의 양국 조율과 협력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양국 정상

0: 협상은 중화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 포괄적 전략협력 심화 및 설린친선협력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제무역,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0건의 협력문서 체결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방문 기간 양측은 중화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세계 다국화 및 신형 국제 관계 선도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타 분야의 협력 문서 20건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함께 기자 회견도 가졌습니다. 회담에 앞서 습근평은 인민대회당 동문박 광장에서 푸친을 위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푸친이 도착하자 의장대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했으며 초남은 광장에서는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부친은 습금형의 동행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태기, 정설사, 왕이, 하리뽕, 장국청, 심의금 등이 상설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습금평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이번까지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25차례나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 높은 수준과 특수성을 충분히 구현했다고 비유했습니다. 방금 푸틴 대통령과 깊이 있고 우호적이며 성과가 풍부한 회담을 갖고 일련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 전략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설린 친선 협력을 심할 때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여러 건의 중요한 양자 협력 문서 체결을 지켜봤습니다. 양국은 세계 다극화와 신흥의 국제 관계를 창도할 때 관한 공동 성명도 발표할 것입니다. 올해는 중국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입니다. 30년간 빗바람을 무릅쓰고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정에 양국 관계는 끊임없이 격상되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는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형 대국 관계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러시아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입니다. 단연간 양국은 시종 이 조약에 명시된 감행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평등상대, 상호존중, 신의종시, 호혜상생을 견제해왔습니다. 이는 국제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신흥국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세계 100년 변국에서 핵심적이고 항구한 힘이 되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나와 푸틴 대통령의 공동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관계는 이미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비유했습니다. 양측은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시대 흐름에 순응해 양국 관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합니다. 첫째,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튼튼히 다지고 서로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확고히 합니다. 정치적 신뢰는 양국 관계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자 중국, 러시아,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의 취지와 근본 원칙입니다. 나와 푸틴 대통령은 해당 조약을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방은 선인의 위협을 이어받아 서로의 핵심 대립과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히 지지하고 전략적 소통과 재반 차원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밀접히하며 양국 간 정치적 상호 신뢰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합니다. 둘째, 더 높은 수준의 호혜 협력에 힘을 실어주고 각자의 발전과 진흥을 함께 추진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 분야의 상호 협력이 앞으로 매진하고 있고 많은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쌍무무역액은 이미 연 4년째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쌍무무역액이 근 20% 성장했습니다. 쌍방은 기세를 몰아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계획과 러시아의 2030년 전 발전 전략 간 접목을 심하고 재력력 호혜 협력과 질적 량적 제고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각자의 발전과 지능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더 높은 수준의 민심 소통을 추진하고 양국 간 세대적 친선 기반을 다져야합니다. 양국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양국 간 인문 교류가 날로 긴밀해지고 민심 유대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나와 푸틴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에 중국 러시아 교육의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10번째로 진행하는 국가급 주제의 해행사입니다. 쌍방은 교육의 해를 계기로 양방향 유학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학교와 과학연구 플랫폼의 교류와 협력을 심하며 인재 양성, 과학연구, 합동 공략 등 면에서 더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양국 관계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합니다. 넷째, 더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을 전개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가 깊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세계가 정글법칙에 빠질 위험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상리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확고히 履행하고 유엔의 권위, 국제공정과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방적 패권주의와 역사적 퇴행을 반대해야 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를 부정하고 파쇼와 군국주의 망령을 소환하려는 모든 도발 행위에 대반대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의 구축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다며 해당 조약은 양국 관계 포괄적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닦아놓았다고 표했습니다. 당면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놓였으며 양국은 시종 상호 존중, 평등 호조, 상호 지지의 정신을 견지하며 상무 협력이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발전을 추진해왔습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은 강대한 내생 동력을 갖고 있으며 상무 협력은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지연정치 변화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습금평 주석과 함께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중 광범위하고 중요한 이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교류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 미래에 대해서 신심으로 가득 차있으며 중국과 함께 동반자 관계와 설린 친선 관계를 심하고 민심 소통을 강화하며 각자의 발전과 진흥 그리고 인민 복지를 위해서 힘다할 것입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긴밀한 전략 협력을 유지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공동 수호하며 글로벌 안정과 안정을 함께 지켜나갈 것입니다.
0: 습금평 국가주석이 21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중국-러시아 교육의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서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이 먼저 축사를 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국-러시아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에 중국-러시아 교육의 해를 가동한 것은 나와 부친 대통령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착안해 내린 전략적 포치입니다. 교육은 국가 간 민심을 이어주고 우정을 전승하는 중요한 가교이자 당내 공을 세우고 천추의 리익을 남기는 순관사업입니다. 석금형 주석은 교육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을 부단히 심화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중국-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을 풍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러시아 교육의 해를 계기로 쌍방은 협력 공감대를 더 많이 쌓고 협력 분야를 더 확대하며 협력 수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교육이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교육이 강하면 나라가 강대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재 양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국제 최고 수준의 인재 대우와 국가 전략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공동 육성하고 선도적 과학 난제를 함께 공략하며 양국의 혁신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문명 창조 리념을 실천하고 문명 전승과 교육관리 경험과 교류를 추진하며 사업 수준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전통적 친선을 전승하고 교육 분야의 협력 예비를 부단히 발굴하며 양국 민중의 료해를 증진하고 정을 돈독해야 합니다. 교류 속에서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키우고 세대적 친선을 전승할 후계자를 양성합니다. 쌍방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러시아 교육의 해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부진 대통령은 교육 분야의 쌍무 협력은 양국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러시아 중국 교육의 해를 가동한 것은 획기적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교육을 중시합니다. 개인의 발전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서 교육은 초석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중국 교육의 해 행사는 내용이 풍부하고 규모가 방대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 세대가 상호리해를 증진하고 양국 친선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며 양국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러시아 교육의 회장을 공동 제막했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이 20일 저녁 북경 이민대회당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차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단일래 나와 푸틴 대통령은 밀접하게 교류하고 중국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깊이 있고 실속 있게 발전하도록 이끌었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설린 친선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추진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공평정의, 협력 상생의 신형 대국 관계 모범을 보여주고 혼잡한 세계에 소중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나와 푸틴 대통령은 또 중국 러시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할 때 대해서 새로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성공에 이르고 쉼없이 앞으로 나가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끊임없는 노력하에 양국 관계는 기필코 고품질 발전의 추세를 이어가고 더욱 진보하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를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실무적이고 효율적이었다며 성과가 풍성했다고 비유했습니다. 나와 습근평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광범위한 이제 대해서 깊이 있게 이견을 나눴으며 향후 양국의 협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시종 활기찬 발전세를 유지하는 데 유수합니다. 러시아는 계속해 중국과 밀접히 소통하고 전략적 조류를 강화하며 양국 관계 확실성과 안정성으로 세계 평화 번영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 등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나누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5월 20일 저녁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러시아 세대 간 진선 전승 대국관계 본보기 수립이라는 주제의 사진전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수시로 사진 앞에 머물러 설명을 들으면서 최근 몇 년간 양국의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의 순간들을 기쁜 심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국 러시아 진선의 위대한 사업은 역사 대세와 시대 조류에 부합하며 탄탄하게 뿌리를 내려 초유의 흔들림 없이 멀리 안정적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장을 엮어 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화사와 러시아 나스 통신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사진전은 신시대대로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교류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중국 러시아 설린 진선 협력의 굳건한 행보를 전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같은 날 저녁 인민대회당 금색홀에서 푸틴 대통령을 위해 환영 만찬을 열었습니다. 제기, 정솔상, 망이, 하리뽕, 장국총, 심의금 등이 해당 행사에 각기 참석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이 오는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0: 공무원이강 총리가 21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주석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국 러시아 관계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과 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침에 따라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상호 지지를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확고한 의지로 무역 투자, 에너지, 농업, 상호 연결과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호혜 상생을 실현할 것입니다. 양측은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조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관리 장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국제 공정과 정의를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역시 중국과 고위급 왕래를 기밀히 하고 총리 정기회담 기제를 충분히 발휘하여 무역, 에너지, 교통물류, 과학기술 혁신, 인문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함께 촉진할 것입니다. 오정룡이 회견에 참석했습니다.
1: 국문리강 총리가 최근 국문령에 서명하고 중화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광물자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업권 제도를 한층 더 보완했습니다. 둘째, 광물자원 탐사와 채굴 관련 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광산구 생태보건 관련 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채굴권자가 광산 생태복원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하고 광산 생태복원의 완료 시한과 검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넷째, 광물자원 비축과 비상제도를 한층 더 보완했습니다.

0: 전략적 광물자원 제품 비축, 생산능력 비축, 산지 비축 관련 제도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광물자원 비상처치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다섯째, 감독관리 제도를 한층 더 보완했습니다.
1: 신조 23호 요인비행 임무 전 시스템 발사 연습이 20일 조천위성 발사센터에서 원만히 끝났습니다. 5월 21일 오전 신조 23호 요인비행 임무 전 시스템 발사 연습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발사 전 규모가 가장 크고 종합성이 가장 강한 이번 실전 연습은 발사 당일 우주 비행사들이 캡슐에 탑승한 후 시스템 합동 점검부터 발사 초읽기까지의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모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시스템 간의 협력과 응급처치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중국 우주항공과학기술그룹의 우수 씨는 합동연습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전체 로켓에 연료를 주입할 예정이며 조입이 끝나면 발사 초읽기에 들어가 발사창을 기다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상태 확인이 마무리되면서 만단의 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번 합동연습에서 우주비행사 시스템은 승무조의 의학검사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출정식 캡슐 내 상태 설정, 입실 후 과정 등 임무에 대해 1대1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과학연구훈련센터의 왕립지 주임은 이번 연습은 출정 전 기술 준비부터 출정, 입실 후 내부 상태 확인까지 발사 전 모든 과정과 조작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마쳤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승무원들 사이 호흡이 잘 맞았고 지상지휘 요원들과도 원활하게 협조하여 이번 연습을 순조롭게 마쳐 후속 발사 임무 수행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현재 발사장의 시설과 장비 상태는 안정적이며 기상, 측정 제어, 후군 보장 등 제반 시스템은 모두 확인을 마쳤고 이후 도끼를 택해 발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0: 국문 보도 판공실이 20일 세로정에서의 분투자들 중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생태환경분야 대표 5명이 이민을 위한 환경보호를 견지하며 아름다운 중국 함께 그리자를 주제로 중요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원격탐지 관측, 유역감독관리, 대기오염방지, 코크스화학 기업의 전환,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업무 실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신시대 환경보호사업 종사자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태환경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중국을 함께 건설하려는 그들의 책임감과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재정수지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동기 대비 3.5% 성장한 8조 3,400억 원, 증가폭은 1.4분기보다 1.1%포인트 제고했습니다.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 진척은 5년 동기 대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동기 대비 1.3% 증가한 9조 4,800억 원입니다.
0: 국가우선국이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택배 업무량이 동기 대비 5.1% 성장한 루계로 645억 7천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업종 시장 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저녁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은 현재 오만과 협력하고 관련 국제 전문 기구와 조율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기재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새 안전기재는 항행 안전 문제 외에도 해상 안전 원가 그리고 해만 지역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 행동이 초래한 생태 환경 파괴 문제도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이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유조선과 컨테이너 선박, 기타 상선을 포함한 선박 26척이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의 조류과 안전보장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이란과 미국이 5월 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새 라운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미국에 대한 강력한 불신 속에서 이란은 협상을 계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란이 만약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이란의 소식을 며칠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식 협정에 서명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재차 공격하면 전화가 중동 지역 밖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회였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 전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론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진행을 맡은 최울단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종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종합의료계획에서 새 진전을 취득한 정혜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이란이 내놓은 디지털 요충지 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단.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자. 2020년 6월 2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1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당의 과학적 리론으로 전당을 무장하는 사업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조직은 형체이고 사상은 영혼입니다. 당의 조직 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형체도 갖추어야 하지만 영혼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근대 이래 여러 정치 세력이 완수할 수 없었던 어려운 과업을 완수하고 인민을 이끌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시종 막스주의를 행동 지침으로 삼고 시종 막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로 전당을 무장시킴으로써 전당이 시종 통일적인 사상, 확고한 의지, 조화로운 행동, 강대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정당이면 큰 정당다워야 하며 크면 그만큼 어려움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당적으로 공동한 사상과 리론을 토대로 고도의 중앙집권적 통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스주의, 특히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리론적 무장을 강화하여 각급 당 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 특히 지도 간부들이 막스주의라는 리론적 무기를 장악하고 막스주의 리론 수준과 운영 능력을 제고하며 함께 당의 혁신 리론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을 추진하는 실천적 역량으로 전환시키도록 가여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 및 그 조직 부문은 자각적으로 당의 과학적 이론으로 당의 조직 건설을 지도하고 새로운 실정과 결부하여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며 재반사업에서 시대성을 더욱 잘 구현하고 법칙성을 더욱 잘 파악하며 창조성을 더 많이 부여함으로써 신시대 당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 강력한 조직적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당의 조직체계 건설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엄밀한 조직체계는 막스주의 정당의 우위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레닌은 무산계급이 불패의 힘으로 될 수 있고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막스주의 원칙에 의한 그들의 사상적 통일이 조직의 물질적 통일에 의해서만 공고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중앙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을 망라한 엄밀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체계 속에는 3,200여 개의 지방당위원회, 14만 5천 개의 당조 및 당사업위원회, 468만 1천 개의 기층당조직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그 어느 정당도 보유하지 못한 강대한 우위입니다. 당의 중앙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이 모두 강력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야만 당의 조직체계의 우위와 위력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당의 각급 조직이 모두 완비화되고 탄탄한 실력을 갖추며 상하가 연결되고 집행이 강력한 엄밀한 조직체계를 형성하여야만 몸이 팔을 지배하고 팔이 손가락을 지배하듯이 당의 영도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에서 조직 체계 건설을 중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당 건설을 들어줌에 있어서 우선 조항위원회, 조항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의 건설을 들어주고 제반 당내 법규에서 조항 지도자들에게 보다 높은 기준을 제기하였으며 규율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며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리행하는 등 면에서 조항 지도자들이 전당 동지들의 본보기와 모범이 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항 및 국가기관은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첫 1km로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당조 사업 조례와 당사업 기관 조례를 성실히 관철 집행하여 조항 및 국가기관을 정치를 중시하고 규율을 지키며 책임을 짊어지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범기관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방당위원회는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중간구간으로서 중간 폐쇄증이 생겨서는 안 되며 지방당위원회 사업조례를 착실히 관철 집행하여 지방당위원회를 당조항의 지휘에 결연히 복종하고 관리가 엄격하고 감독이 강력하며 지도부가 단합되고 기풍이 바른 강력한 조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은 당조항의 결책과 포

0: 조치를 관철 실시하는 마지막 1km로서 도로 단절이 생겨서는 안 되며 기층을 단단히 들어주는 명확한 방향을 견지하면서 무기력하고 해이한 기층 당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돈하여 당의 조직이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설립되고 당의 사업이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기층 당조직이 기층 관리를 영도할 때 나타나는 각종 취약점을 서둘러 보강하여 재반 분야의 기층 당조직을 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당원 발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당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광범한 당원들이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데서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은 정치적 영도력, 사상적 선도력, 대중적 조직력, 사회적 호소력을 제고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단합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0: 추리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오늘은 종합의료계획에서 새 진전을 취득한 정혜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혜성 종합의료개혁 업무화상회의에 따르면 정혜성은 연도 종합의료개혁 중점 임무를 긴밀히 파악하고 착실히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심화하여 종합의료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혜성은 고수준 의료자원 확장을 가속화했습니다. 국가지역의료센터와 세계성급지역의료센터가 모두 건설을 완료하고 운영에 진입하여 지역효익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C급, 주급, 3급 병원과 응급구조 5대 센터가 전면적으로 보급했고 성내 중증질환 진료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료공동체 구축의 수준과 효율을 높였고 의료공동체가 현역 전체에 보급되어 기층의료 봉사 역량이 꾸준히 제고되었습니다. 고수준 봉사 기층 진입 활동을 착실히 전개했습니다. 성소재지 수준 높은 의료자원을 선영시 4개 구기층의료보건기관으로 하향 배치하는 기재를 구축하고 선영시 가정의사 계약 경험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송 전체 인구의 계약률은 81.6%, 중점인구 계약률은 90.12%에 달했습니다. 주민편리 혜택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검사와 검진 결과 상호인증을 추진했으며 산소성 등 8개 성과 성간 검사 결과 상호인증 기재를 구축하고 성내검사 상호인증 항목은 409개, 영상상호인증 항목은 162개 달해 환자비용 5,709만원을 절약했습니다. 50세계 기관에서 보호자 없는 간병봉사를 실시하여 누적 1만 1,700여 명의 환자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료보장제도가 끊임없이 건전해졌습니다. 2025년 판정혜성 의료보험 약품 목록을 조정하여 목록 내 약품 수가 3,219가지에 달했습니다. 직원 기본 의료보험 외래 공제 보장을 실시하고 개인 계좌 사용 범위를 직계 가족까지 확대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내 타지역 입원 의료비를 DRG, DIP 지불 관리에 포함시켰습니다. 국가 집중 대량 구매 선정 결과를 전면 시행하고 타성과 성간 연맹을 맺거나 성급 구매 연맹을 구성하여 의약품과 의료 소모제 집중 구매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1,202종의 의약품과 127류의 소모제 자금을 조달하여 가격을 55% 이상 인하했습니다. 성 단위로 의료 공동체 약품 목록을 통일하여 1,137종의 약품을 포함시켰고 현역 의료 공동체 센터의 약국 건설률은 62%에 달했습니다. 소장의약을 포함한 중의약 개선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고 동서의약의 협력 대형종합병원 등 중대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염병 조기경보와 감측체계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혜택 보육 봉사를 가속화하여 전성인구 1,000명당 보육정원수가 4.57개에 달하고 3세 이하 영유아 양육보조금을 누적 30여만 명에게 약 9억 4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양로 결합봉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로인

0: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동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이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이란이 내놓은 새 카드 디지털 요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얼마 전 세계적 에너지 요충지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금 디지털 요충지라는 지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란 측은 5월 18일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광케이블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광케이블의 중요성은 무엇이고 미국과의 협상의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이런 신호를 보낸 배경은 무엇이며 해저 광케이블의 관리비를 거두겠다는 이란의 진짜 속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8일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통제를 완수한 후 해당 수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통신 케이블 회사들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감독관리를 접수해야 하며 주관성 수수료 납부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이란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방 과학기술 기업에 요구했습니다. 이란 측은 해저 광케이블 회사들은 통과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고 광케이블의 수리와 유지관리 권한은 이란 측에 기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 구성 부분인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광케이블은 디지털 요충지로 불리웁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통신용 해저 광케이블은 500개 이상에 달하고 전 세계 대륙 간 데이터 전송 작업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소 7개 핵심 노선이 호르무즈 해협과 링근 해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해저 광케이블의 전략적 가치가 해협의 해운 가치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광케이블을 통제하거나 의도적으로 훼손할 경우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인터넷 통신과 디지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CNN은 호르무즈 해협이 싱가포르 등 아시아 데이터 센터와 유럽 일부 해저 광케이블 거점을 잇는 핵심 디지털 통로라고 전했습니다. 이곳 해저 광케이블이 차단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 간의 금융 거래와 국경 간 거래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인터넷이 두절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교착 상황에 빠져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이 시점에 해협 해저 광케이블의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선포한 데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미국을 압박할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이란이 미국을 견제하는 핵심 카드로서 협상이 다시 교착되자 이란은 해저 광케이블을 대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여 해협 카드의 영향력을 한층 높이려 합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포징짱 부연구원은 이란이 디지털 기반 시설이 자리한 지리적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미국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미 힘겨루기 방식의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비대칭적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블룸버그 경제부 중동사무 책임자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이란의 이번 조치가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더 드러내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저들의 역량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은 굳이 해협 해저 광케이블을 직접 장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0: 필요 없이 케이블 운영과 유지 보수 안전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해만 지역 동맹국들의 디지털 경제에 타격을 입혀 힘겨루기에서 비대칭 우세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포징장 연구원은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광케이블에 주권성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수입 통로를 개척하여 전쟁과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이런 행동은 리득과 위험 부담이 공존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운영 방해에 대응하여 대체 통신 노선 구축을 서두를 경우 장기적으로 이란은 고립되고 수세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광케이블 요금 징수 구상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 압박과 억제를 위한 의도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해 서방 기업이 이란의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란이 추진하는 요금 징수 제도 자체의 구축과 운영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제약이 따릅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미 포설 완료된 해저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이란이 당시 체결한 계약을 준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요금 조건을 추가하거나 유지 보수 규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요금 징수에도 걸림돌이 많지만 이란은 여전히 교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라비아 방송은 이란이 해저 광케이블이 취약하고 피해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돌발 사고로 위장해 케이블을 훼손하거나 시공과 유지 보수 허가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해 억제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랍연합추장국 정치분석가 무스타파 아흐메드도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수중 작전 인력과 장비는 해저 광케이블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어 케이블 훼손 위험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복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시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 실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우리 감로 장약이 밝은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장이라 할 때에는 천년이 눈이 덮인 땅에서 탄생한 이런 보물인 장의학을 위주로 합니다. 예, 바로 우리 이런 장의학이라 할 때에는 현대화 상업 길에서 전 세계가 공인하는 이런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의 정상에 자리 잡은 아주 신비로운 문화하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탄생한 이런 장의학은 오랫동안 아주 신비로운 동양의 지혜로 여겨왔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현대 과학기술하고 전통의학이 깊게 심층적인 융합이 진행이 되면서 장의학은 아주 놀랍게 깊고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인제는 더 이상 고전 서적 속의 오래된 전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아주 엄격한 검증을 걸친 이런 현대 복합의학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의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연구 자금까지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장의학이 상업이라 할 때에는 전통적인 작업장에서 현대 산업으로 전면적으로 가속화되는 아주 중대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약은 양천공 25년도 총 생산액이가 통계에 의하면은 33억 1,800만 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이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발전 세계가 매우 빠르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급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은 장의학을 공개적으로 긍정하면서 의학이 주류 무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이 긍정과 의학이 가치는 과학적 발전에 맞는 이런 긍정적인 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우리 감로장약의 연구 성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현대 근거 기반 의학 방법을 활용해서 전통 장약제를 연구한 이런 이론적 접근은 아주 높은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은 중의학 보물 창고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일상적인 질병하고 만성질병 치료에서 아주 독특한 장점하고 막대한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풍습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1: 네.
2: 그래가지고 몸이 욕먹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걸어다니기도 바쁘고 그리고 이 날씨 흐린 날에는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용구레였습니다. 그러다니까 매기도 없으니까 홀 다니다가 발을 곧디딘 게 이 발목을 또 상해가지고 또 용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바이하고 그래서 붙이고 그래서 먹고 이랬는데 낫지 않던 게 아이 선생님 방송 열심히 들었더만 아이 장약은 뭐또 쓰고 그렇게 효과 좋다니까 나도 써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 양대평 찾아갔습니다. 이전에도 조금 무슨 아픈 데 있으면 잘 찾아갔습니다.

0: 그래서 이번에 가서 당대표가 이 얘기를 했더만요. 거기 풍습성관 저리 잘 떨어와 있었는데 약을 또 꼼수 많이 된다고 해서 여성이 따라 써야 된다. 이번에는 이거 희수의 뜸주환하고 을차환 진지대구전황 여기까지도 좀 열심히 써놨더라. 그래서 요거 70일 썼습니다. 썼습니다. 오래 쓰니까 이 무겁던 이 다리가 용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지고 밤에는 통증이 있어서 잘 자지 못한 게 지금은 그 통증이 없어지니까 용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지금 이런 좋은 이런 내가 효과 본 거 얘기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이래 전화 드렸습니다.
1: 맞습니다. 이 풍습 골병이라 할 때는 일반적인 지금 서약이나 중약으로 잘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장약은 이 서장은 누구나 알다시피 환경적으로 이 풍습 골병이 발생하는 이런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 그 방면에 약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 또 덕길 장약방에는 이 치수의 침피전환 또 얼차완 그 외에도 류쇠완도 있고 루샹완, 두쟁완, 서샹완 이런 약들이 다 이 풍습골병에 쓰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 세 가지를 썼지만 또 다른 환자분은 그 환자분이 정황에 맞춰서 또 약을 다른 것도 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자분은 쓰고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 골세포란 거는 이 인체에서 제일 이 재생 주기가 긴다. 그래서 치료 과정이 필요되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시면서리 또 수시로 또 장 대표하고 연계하면서 또 쓰십시오. 이 침피제구 지원량도 아주 좋습니다. 골다공증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에 있는 이 풍한습도 제거하고 골절도 되고 타박상도 되고 용효과 좋습니다.
0: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지. 이거는 진짜 효과 용도도 빨리 났습니다.
1: 그리고 이 얼차와는 전문적으로 풍수골병을 치료하는 밀방 방제입니다. 그래 반드시 치수의 하고 얼차와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침피제구를 쓰고 어떤 분들은 류쇠완 쓰고 또 어떤 분은 서샹완 쓰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풍수골병이 있는 분들은 직접 덕길 장약방 찾아가시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저는 영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좀 밖에 나가서 바람을 좀 맞거나 이러면 눈이 영 침침하면서 눈이 앞에서 뭐 얼른 하고 그런 감이 나고 눈이 아프고 뿌옇고 눈물이 나면서 앞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눈이 영 깔깔하고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서 비비그런도 눈이 붓기고 때로는 눈이 피도 설고 그리고 머리도 막 어지러움이 난다. 눈이 아프면서 그랬는데 선생님 우연히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치수의 전조환하고 러디미모하는 어제는 한두 달 분 먹었습니다. 그런 게 완전히 용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두 달이 말립니다.
3: 그 침침하던 것도 아예 다 없어지고 그런 눈에서 무섭게 딱 앞에 얼렁거린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눈이 깔깔하고 붓기고 진해 앞이 잘 아이 배우던 게 우선 용달 배운다. 그리고 눈에 피도 원래 전혀 하나도 아이 선다. 그리고 이 잠이 잘 저녁에 아이 없대다. 그리고 잠도 잘 오고 머리 그 어지러움이 나는 것도 영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먹던 게 만약 이 치수에 전조하고 로데미모안을 조금 더 먹으려고 한다.
1: 좀 더 써야 됩니다. 이 눈의 질병이라 할 때는 간하고도 관계되고 몸의 전기하고도 관계되고 콩팥이하고도 관계되고 몸의 풍열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여전히 로디 미무완 쓰시면서 치수의 같이 쓰면 효과도 빠릅니다. 이 로디 미무완은 이 백내장, 당뇨병, 결막염, 각막염, 눈피로 예, 그리고 간열이 세면서 풍열이 올라오면 머리가 아픈 분들, 눈이 침침하고 붓기고 아프고 가렵고, 예, 혀가 또 붓고, 이런 질병이 다 됩니다.
3: 아, 예. 그래, 그래, 용서했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그 눈질환은 우리 지금 약은 원래 여러 가지 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쓰면은 눈질환 기본상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으로 이 눈이 불편한 분들은 다 해결합니다.
3: 예. 네. 그러니까 이 머리 흉 하던 것도 다 없어졌어요.
1: 맞습니다. 예. 이 머리 풍열은 내린다 이렇게 딱 쓰여 있습니다.
3: 아, 예. 그래 영조습니다. 예. 감히 자르고.
1: 그래 약방에 그냥 연계하십시오. 전화번호는 아시죠? 예. 5089929번입니다.
3: 예.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예, 어릴 때부터 이 기관지가 안 좋았습니다.
1: 예.
4: 예, 날씨가 좀 차면 그냥 지나가고 지나온 감기는 다 걸리고. 근데 이 기침, 감기와 딱 이 기침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1: 예.
4: 예, 뭐, 뺀지도 그렇게 많이 하고, 뭐, 소염제에다 기침이야 그렇게 먹어도 어째 그렇게 떨어지겠습니까. 특히 밤에 잠들기 전하고 이 새벽 기침이 그렇게 노래하고 또라해진단 말입니다.
1: 폐음이 부족한다. 예. 폐가 예, 좀 음이 부족하다 하는 거는 예, 좀 마르다는 거, 마른다는 거 말한다. 예. 호흡기 점막이라 예,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밤에 기침한다.
4: 예. 선생님 예. 방송 들으면서 모두 장약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약방 찾아가가지고 연신창제하고 후에띵완 두 가지 약을 지금 날짜는 한 80일 먹었습니다. 근데 이 기침이 거의 못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더 먹어야 될지 지금.
1: 한 몇 달 썼단가?
4: 80일째 됐습니다.
1: 80일 썼은가?
4: 예.
1: 그러면 3개월은 쓰십시오. 90날은.
4: 아,
1: 그리고 창제는 그냥 쓰셔.
4: 예.
1: 예. 회빙화르는 이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끊어도 됩니다.
4: 아,
1: 그 다음에
4: 예.
1: 창제는 그냥 쓰셔.
4: 예.
1: 창제는 4월에 한 번 쓰니까, 아니.
4: 예.
1: 예. 쓰기도 간편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인체의 기능을 다 높여주는 작용합니다. 창제가.
4: 예. 예. 창제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4: 예. 약방도 그럼 방문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예, 이렇게 먹으면 예, 그냥 이게 소화 잘 안 됐습니다.
1: 네.
5: 이렇게 밥이 그냥 예, 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예, 하니까는 맥이 그냥 없이 지냈고 예. 그리고서 저녁에 특히 저녁에 잠 잘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1: 네.
5: 저녁에 좀 자고 나면 한 밤중만에 깨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잠 못 든단 말입니다.
1: 네.
5: 그래갖고 아침까지 그래갖고 뒤척이고 화장실 댕기고 그래서 이래다가서 깨나서 일어나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정신도 안 나고 머리 아프고 휑하면서 피곤하고 그리고 맥이 없고 그러니까 예, 밥은 더구나 딱 먹기 싫어서 예,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밥맛이 딱 없어서.
1: 네.
5: 그렇게 오래 그렇게 지냈댔습니다. 그러다가서 서장약이 좋다는 선생님 그 방송 듣고서
1: 네.
5: 약방에 찾아가서 장 대표님을 보이고서 아상모 서요환하고 소주
1: 네.
5: 다시
1: 네.
5: 이 두 가지 약을 가져다 예, 먹은 지 한 50일 됐습니다.
1: 네.
5: 그런 게 요즘은 예, 이제 한 50일 먹었는데 좀 효과를 잘 본 것 같습니다. 잠은 첫째 잠은 잘 잡니다.
1: 네.
5: 예, 밤중에 깨놨다가 뒤에 다시 잠이 들고 예.
1: 네.
5: 그러고 예, 그러니까 예, 잠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아프고 휘잉 하던 게 없어지고 예,
1: 네.
5: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5: 그래 맥이 나면서 예, 일어나기 그렇게 싫던 게 아침에 저절로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1: 네.
5: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약을 먹은 다음에 이게 맥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 파상모 소요환은 이 맥이 나게 하는 약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5: 예. 예. 그러길래 아침에 일어나면 예, 다리 떼는 것도 일어나고 싶고 몸이 무겁고 하던 게 저절로 일어나고 정신 나고 예. 그러니까 예, 예, 아침에도 예, 밥 맛이 짱 기우고
1: 예.
5: 녹임에 소화도 잘 되고
1: 예.
5: 그래 확실히 이 효과를 본 김에 네, 아무래도 더 먹어보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1: 예, 그리고 예, 그 파상모 소요환 뼈가 아프던 것도 안 아파집니다. 예,
5: 아, 예, 그러니까.
1: 첫 번째가 그 파상무 소유환이 작용이

0: 건강에 신장, 콤파치, 예. 신기를 돕아주는 작용합니다. 신장의 정기를 예. 보충해준다. 예, 그러면서 양신 안선도 하고, 예, 잼피 양호이도 하고, 창진구 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오고, 예, 어떤 분들은, 이 파상마 소요화는 쓰고, 아, 생물조에, 그래서, 아, 하게 돼서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 어째서나 용 잠이가 수면의 질이 나쁘던 분들이 아이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자까 자고 깨니까 힘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럼 용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월은 쓰셔 이 파상마 소요하는 이. 그리고 예, 3개월 쓰고 3개월 후에 다시 조절하셔. 그리고 아마 이 파상마 소요한 요즘에 지금 맥이 없어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활동할 겁니다. 예.
1: 예.
0: 예. 예. 그래서 약방에 연계하고, 예. 창제를 쓴다 예. 했은가? 이제 창제하고.
1: 조주 다시.
0: 아, 조주 다시 하고, 이거 같이. 예. 그러면 입맛이 이차 예. 돌아옵니다.
1: 예. 예. 그러길래고 씨. 예.
0: 예. 조주.
1: 대변처럼, 예. 어떻게 예. 그렇게 인차, 예.
0: 조주 다시는 이 전문적으로 이 소화계통 질병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 파상마 소요환은 몸 전체를 조절합니다. 비장과 위 목눈까지 저는 정상적으로 운행시키고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났을 때 조금 더 쓰셔. 지금 요즘에 또 활동 있으니까.
1: 예. 예.
0: 예. 예. 예.
1: 아, 알았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저는 이게 혈압도 높고 머리도 아프고 머리 힘하고 아, 저기 불면증이 심합니다. 지금 전화기 잠은 못 잡니다. 지금.
0: 예.
3: 예. 기꺼야 할 때라 서로 시간 장동은 만동 얻을 때니 꼬박이 나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
0: 예.
3: 그래 나가 막 어지럼 찐하고 맥이 떨어지고 그래 약방에 가서 예 치수에 정도안하고 예 화신 그 후에 이 두 가지 약을 예 한 20날 먹은 게 그지 잠도 잘 오니까 혈압도 온정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럼 찐하던 게 많이 없어진다지
0: 예.
3: 사람 정신한다지
0: 예.
3: 그래 이 약이 그 후에 대해서 가격도 예 저기 싸고 먹기도 그 흡수도 빨라서 효과가 영 빠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화신 그 후에는 이 순저히 그 약방에서 환자분들이 약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들여온 약입니다. 예, 그 지금 어떤 분들은 약을 써도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원 가격대로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환자분들은. 예, 네. 그래서 이번 활동도 좋기 때문에 약방에 그냥 연계하시면 됩니다.
3: 예, 효과하실 때 계속 먹자, 그래요.
0: 이 화신 코 후에는 쓰다 보면은 이 불면증 뿐만 아니라 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 좀 네.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귀에 소리 나고 경추병에도 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메니얼스 중환자 있는 분들, 예, 노공쇠 부주라든가, 예, 이 좀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아, 이런 데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료정에 맞춰서 지금 두 달을 한 개 료정으로 할 겁니다. 예,
3: 네.
0: 두 달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잠은 하고, 이렇게 하셔.
3: 예, 예, 따라.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방가 듣고, 간수치도 없고, 우리 당나땡도 듣고, 와, 음식 먹으면 소화 잘 안 되고, 그래놓고 항상 피곤하고, 특히 길지 음식 먹으면 다소 설사했습니다.
0: 네.
4: 예, 그리고 예, 계란 같은 거 다 먹지도 못하고, 예. 지금 수관전화하고, 렁침망제 먹고 있는데, 이거 한 석 달 먹었습니다.
0: 네.
4: 그러니까 지금 왜, 소화 안 되는 게 지금 소화 잘 되고, 아, 밥을 잘 먹으니 항상 피곤하는 게 지금 맥이 나고, 예. 계란 나 못 먹었는데 지금 먹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게.
0: 네.
4: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석 먹고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도 정상 수치로 다.
0: 네.
4: 끊었습니다.
0: 네.
4: 근데 이 효과 이렇게 좀, 나중에 얘기하고 좀 더 먹자고 그럽니다.
0: 예. 지금 수관전왕이 한 달분을 사시면은 두 달분을 면비로 드려서 석 달, 90날을 드실 수 있습니다. 어. 예.

0: 그리고 이 수가 안전한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 병독성 간염을 치료해 본 분들이 잘 낫지 않는 건 모두 압니다. 예, 근데 이 수간전항으로서 이 병독성 간염 간경화, 예, 이 수치가 다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예.
2: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래서 우리 장의학원은 지금 이 진보급이라는 이 위치만 지킬 뿐만 아니라, 예, 혁신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원은, 예, 형식적인 표면이 아니라, 예, 항염작용이라든가 혹은 항산화, 면역조절 등 이런 양리적인 작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 관점에서 지금 더 큰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 연구 결과에 따른다 할 때에는 많은 장약 복합제에는 다양한 활성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표적 치료라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복합 성분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서양 의학 전문가들이 지금 장약이 보물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의사들하고 임상 의사들하고 환자분들이 장의학에 대한 이 신뢰도가, 예,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족 의학이라는 이런 고전 관념에서 인제는 장약이 벗어나서 현대인들이, 예, 이런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만성병하고 인한병 환자분들이 장약으로서 지금 병도 치료하고 건강을 보존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약은, 예, 이미 고혈압하고 심내혈관 질환 치료에서는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밝혀져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고혈압 치료라든가 심내혈관 질환 치료에서, 예, 현대 의학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혈압하고 심내혈관 질환 때문에, 예, 지금 생명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죠. 때문에 지금 장약으로서는 특별히 이 고혈압 치료에서는 이런 임상 효과가 인증받고 있고 또 많은 이론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이런 현대적 난치병에서도 항염작용하고 항섬유화 작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질환, 예, 우리 지금 대사질환이라 할 때는 전형적으로는 당뇨병이죠. 당뇨병이라든가 혹은 통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대사질환 치료하고 자가면역질환 치료 등 이런 중대한 만성질병 영역에서도 장약이 아주 큰 효능으로서, 예,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지금 장약이라 할 때에는 많은 만성병하고 인한병 환자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에서는, 예, 지금 우선은 4년 되죠. 이렇게 4년 동안 또 환자분들이 실제적인 이런 경험에 의해서도 많은 약품들을 수여되는 것, 지금 육속 좋은 약들을 많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직접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장 대표하고 잘 상담하고 약을 잘 배합해 쓴다 할 때에는 아주 놀라운 이런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좋기는 우리 덕길 장약방에 직접 찾아가셔서 약을 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약방에서는 약을 한 달 분씩 드립니다. 그리고 첫 달하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약을 조금씩 조절합니다. 다 변화에 따라서. 예, 그리고 우리

0: 회복이 있는 분들이 약은 다르기 때문에 쓰시면서 나는 다 나았다 할 때에는 우리 직접 듣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회복기에 쓰는 이런 약품들을 잘 조절해서 쓴다 하면은 치료 효과가 또 오래가고 쉽게 재발하지 않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약속과 신뢰, 우정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도윤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물드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경쾌한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해볼까요? 동요 찰칵찍었죠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는 작은 참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작은 참새 삐삐가 살았어요. 삐삐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죠. 어느 날 삐삐는 친구 꼬리와 아침 9시에 열매밭에서 만나 함께 놀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밤새 강한 바람이 불고 길은 매우 험해졌어요. 엄마는 오늘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걱정했지만 삐삐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라고 조심스럽게 길을 나섰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발도 아팠지만 삐삐는 포기하지 않고 약속 시간에 맞춰 열매밭에 도착했어요. 꼬리는 약속을 지킨 삐삐를 보고 너무 기뻐하며 퐁퐁 뛰었어요. 그렇게 두 친구는 신나게 놀았답니다. 숲속 친구들도 모두 삐삐를 믿고 따르게 됐고 삐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뢰가 진짜 우정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죠. 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마음은 서로를 더욱 믿게 해준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지평선을 들려드립니다.

듣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치아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치아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말을 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부분이에요.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입안에 세균이 생겨서 충치가 생기기 쉬우므로 사탕, 초콜릿, 탄산 음료는 적게 먹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꼭 이를 닦고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어금니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는 한 번 상하면 다시 자라나지 않으므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양치 습관을 들이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서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튼튼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깨끗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샛별 눈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깨끗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바로 양치질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도윤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2학년에 다니는 도윤이에요. 시험을 볼 때마다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자주 해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고 자신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긴장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도윤 친구. 시험 볼때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 정말 잘 알아요. 많은 친구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별이 언니가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시험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긴장이 풀린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할수 있어 라고 스스로 경례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윤 친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훌륭한 거니까요. 네, 별이 언니가 도윤 친구를 믿고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나의 병아리를 들려드립니다.

0: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물드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예요. 친구들, 가을이 되면 푸른 나뭇잎이 노랗게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죠. 왜 그런 걸까요? 네, 푸른 나뭇잎에는 염록소라는 녹색 물질이 들어있어서 여름 내내 푸르게 보였는데요. 가을이 돼서 날씨가 추워지고 햇빛이 줄어들면 나무는 잎에 영양을 보내지 않고 염록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잎에 숨어있던 노란색, 붉은색 색소가 드러나면서 예쁜 가을 단풍으로 보이는 거랍니다.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리고 추위를 이겨냅니다. 친구들, 가을에 공원에 가서 여러 가지 색의 나뭇잎을 직접 찾아보는 건 정말 재밌을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본인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 조 소비환경 총지수는 89.2점으로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2026년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수능상 건강생활기회를 과학보급 선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소비시장 질서 최적화, 소비 봉사 체계 완산, 시장 소비 활력 제고에 주력하고 소비 기반 시설을 1층 튼튼히 하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량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략을 다했습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 조 소비환경 총지수는 89.2점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데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소비혁신지수, 소비만족지수 두 지표는 모두 전성 1위를 기록하며 우리 주 소비환경 건설 성과가 지속적으로 공고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입니다.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은 길림성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 인정을 정식 통과했는데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해당 명단에 선정된 단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주 소비환경 총지수는 3년 연속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시장감독관리,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환경건설사업에 대한 긍정으로 각 풍경과 상가의 성실 경영과 친절한 봉사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우리 주 중점 민속문화관광대상입니다. 민속원은

0: 조선족 민속 문화를 핵심으로 무형 문화재 플러스 관광 플러스 소비 융합발전 모식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조선족 풍정을 체험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심 소비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주미 연결시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지도하에 민속원에서는 높은 기준으로 표준화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을 내오고 소비자 고발 처리, 분쟁 조정 등 제도를 완산해 관광객 소비 만족도를 꾸준히 높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운영경리 손염유입니다. 올해 민속원에서는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안심 소비 환경을 공고히 하는 도대에서 종이공예 무형문화재, 특색향도, 동물소통 등 세 가지 새 경영 모식을 추구하고 다섯 가지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또 몰입형 체험을 통해 민속문화 내포를 발굴해 관광객들의 체험 수준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관광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적극 해결하고 관광객들의 문의의 상세에 대답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남 관광객 전회사입니다. 이곳 소비 환경이 매우 투명하다고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실제 가격 그대로이고 별도의 추가 비용도 없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심 체험은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는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 9곳이 마련돼 경외 관광객들의 안심 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미들리입니다. 중국 옷은 양식이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 벌 샀습니다. 상점 판매원들이 모두 간단한 로어를 할 줄 알아 의사소통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날의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사업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신심 진작, 소비환경 개선 등 중점 사업에 주력해 감독관리 봉사체계를 꾸준히 완산하면서 우리 주 소비자 권익수호 사업이 세 단계로 도약하고 전주 소비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겠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악의적인 고발 행위를 정확하게 단속해 소비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한 한편 온 오프라인 일체와 립체적 소비자 권익수호망을 구축해 권익수호 봉사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소비환경건설지도처 사업일꾼 초성함입니다. 전주적으로 ODR 기업 244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370개가 있으며 관광 관련 플랫폼 시범 단위 14곳을 구축하고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조 민속원은 성내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로 선정됐습니다. 10개의 부문과 손잡고 악의적 고발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 량원 소비 환경을 수호할 때 관한 지도 의견을 내왔고 4차례에 걸쳐 186명을 이상 고발 행위 명단에 넣었습니다.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사업은 길림성 당위 당학교 과제조가 앞장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소비 보장, 소비 품질, 소비 안전, 소비자 권익 수호, 소비 혁신, 소비 만족도 6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 체계를 내오고 소비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 발전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종 공식 평가 보고를 완성했습니다.
1: 5월 21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2진 군종 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종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훈촌시 1건, 종점 사건 1건, 왕청년 2건, 종점 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62.5%를 차지합니다.
0: 원초는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입니다. 단인간 그는 변경의 뿌리 내리고 묵묵히 기여하면서 삼합진의 시설 완선, 산업 흥성, 변경 안정, 변방 공고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는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견고한 목표하에 실천으로 변경촌의 발전 난제를 풀고 조심으로 변강의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초는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건설하며 변강이 기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합진 변경촌 건설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024년 갓 부임한 완초는 기초 선행을 견지하면서 오수 도관망과 배수로 대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공 난제를 해결해 기한 내 준공을 보장했습니다. 현재 삼합촌

0: 북흥초는 이미 오수도관망 전면 피복을 실현했고 대중 주거 환경이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변경촌 기초시설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완초는 정책 플러스 봉사 플러스 문화 조합 조치를 내놓아 74명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에게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11명이 특색산업 발전에 뛰어들도록 추동했으며 삼합동산구에 고모커피 역참을 내와 331국도 연선의 명소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가과입니다. 벽면의 벽화는 모두 완부장의 우리와 함께 그린 것이고 많은 물감들도 완부장의 우리를 도와 구매한 겁니다. 최근 완부장은 우리를 도와 6만 원 자금을 해결해 줬는데 이 돈으로 커피숍 설비를 갱신하고 부분적 기초시설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합진 북흥촌에서 완초는 변경 자원과 조선족 문화에 입각해 기초시설 건설, 가옥 개조 승격, 환경 향상 및 정돈 등의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짙은 향토 숨결과 특색 풍정을 지닌 이 작은 마을이 새로운 활기를 띠게 했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 완초입니다. 근날에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불함 3사 문화관광유한회사를 유치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5월에 착공했고 현재 부문적 민박이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급으로부터 358만 원을 쟁취해 북흥촌 문화관광 재고 대상을 건설함으로써 북흥촌의 전반 문화관광 환경을 제고시켰습니다. 완초는 초심 담당을 견지하면서 실천과 땀방울로 변강 발전의 꽃을 가꾸고 고수와 기여로 변강의 안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완초입니다. 삼합에 와서 사업한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변경에는 작은 일이 없고 모든 일이 민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종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데 기층 간부이면서도 무장부장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변경 안정, 대중의 행복은 모두 조금씩 쌓아가는 실천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일태에 하루라도 있는 한 저는 본분을 다하고 이 땅을 잘 지켜 조직의 양성과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렵니다.
1: 대중들의 과학 숭상, 건강 생활 이식을 높이고 사회 조화 안정을 수호하는 사상 방어선을 튼튼히 하기 위해 주 과학기술협회에서는 일전 성과학기술협회 학회 봉사중심 성반사교협회와 손잡고 연결시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2026년 전국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숭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조당희 당학교 전임 교육장이자 교수인 서군령이 과학숭상 건강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서군령은 전형 사례를 들어 기층 간부와 광범한 대중들이 일상 업무와 생활에서 과학숭상 건강생활의 좋은 습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단옹사회구역 과학보급기지를 참관하면서 불량 정보를 배척하고 과학송상 건강생활을 하는 경험과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활동에서는 건강무료진찰도 동시에 진행해 주민들에게 진료, 상담과 건강지도를 해줬습니다. 연결시 과학기술협회 판공실 주임 류관영입니다. 이번 활동은 권위있고 전문적인 과학보급 강의를 통해 기층 간부와 반사교 사업일꾼, 광범한 주민들이 반사교 본질을 잘 알고 사교를 식별하는 기본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과학을 숭상하고 사교를 배척하며 평안 사회를 함께 건설하는 량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6년 연변주 과학기술협회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숭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활동의 첫역입니다. 다음 단계 주최 측은 대학에서 계열 과학보급 강좌를 전개해 선전면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과학숭상 건강생활이식을 제고함으로써 평안연변, 건강연변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0: 축구의 고향 연변에서 축구는 일반 운동이 아니라 여러 시대 연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정신적 상징입니다. 가베리그 시절 전국을 감동시킨 응원 풍경에서 수박 할머니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오늘날의 동북축구 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의 모든 발걸음은 축구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늘 본 방송국 기자는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몇 명을 찾아 축구에 열정을 쏟았던 뜨거운 세월을 되새겨보았습니다.

0: 왕가은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입니다. 연맹팀 홈 경기가 열릴 때면 이곳은 우렁찬 함성과 환호 소리로 가득합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지만 열정 가득한 축구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연맹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원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동북축구연맹전이 정식 개막하며 연맹 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맞붙게 됩니다. 이른 아침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연맹 회장 공유위는 경기장 25호 상가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축구팬연맹의 거점입니다. 머지않아 그는 연맹 회원 20여 명과 다른 축구팬협회 대표들과 함께 후코트로 떠나 고향팀을 목청껏 응원할 예정입니다.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연맹 회장 공유위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축구팬 복장과 응원 깃발, 현수막, 응원 구호, 응원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또 연변 특산물도 가져가 현지 축구팬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 연변 축구 매력과 연변 축구팬들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연변 축구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자 공유위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20회 넘게 축구를 관람한 오랜 축구팬으로서 그는 연변 축구의 변화를 모두 지켜봤는데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한순간도 식지 않았습니다. 공유입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인 1996년, 1997년부터 연변 5동팀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축구에 빠졌습니다. 2015년 연변팀 성적이 좋을 때 친구의 소개로 축구팬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서 본 경기는 할빈 의등팀과의 홈경기였습니다. 잊혀진 추억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떠오르며 축구의 고향 연변의 뜨겁고 감동적인 모습이 재현됩니다. 공유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직접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고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수박 할머니는 직접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1,000원을 들고 선수들에게 수박을 사준 그 따뜻한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을 줬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 축구팬들도 당당한 모습과 축구팬 문화를 보여주며 축구팀과 축구팬 모두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베 리그의 감동적인 응원 풍경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동북축구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팬들의 축구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유위를 비롯한 연변 축구팬들은 선배들이 이어온 축구 불씨를 이어받아 꾸준한 지지로 열정을 증명하며 행동으로 연변의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근일 공유 자전거 500대가 훈촌에서 운영에 투입돼 주민들의 일상 출행과 관광객들의 관광에 편리를 주고 저탄소 환경 보호의 새 선택에 도움을 줘 도시 여유로운 교통 체계를 1층 풍부히 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DD 청귤 공유 자전거 500대는 도시 중점 구역을 연결하는데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해 변경 소도시의 녹색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현재 공유 자전거는 이미 고속철도 훈춘역, 연변대학 훈춘 캠퍼스 구역 등 장소를 피복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 청귤 연변 총대리 사철생입니다. 공유 자전거가 중국에서 운행된 지 이미 10년이 되며 주민들의 마지막 1km 출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공유 자전거는 도시 교통을 혼잡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에 대한 효과도 뚜렷합니다. 이제 주민 수요에 따라 점차 시내 위치를 추가해 모두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렵니다. 현재 시험 사용 단계에 있는데 세울 자리도 비교적 적기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 자전거가 훈촌에 등장한 것은 녹색 출행에 홍하고 지방 관광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 조치입니다. 이제 운영 측은 주민 출행 수요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세워둘 위치를 최적화하며 운영 유지 봉사를 완성하고 자전거 배치, 검사 보수와 청결 사업을 잘하며 안전 편리를 보장해 공유 자전거가 편민 관광 조력의 민생 도구로 되게 함으로써 훈촌 관광 시즌에 새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동북문화산업교육회 및 투자유치 추천소개 대회에서 2025년 길림성 문화기업 30강, 성장성 문화기업 3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0: 연변 장백산 인쇄위원회에서 연변 완세니 문화관광발전위원회에서 길림호동 서풍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연변 봄날미디어위원회에서가 길림성 문화기업 30강에 연변 당림문화미디어위원회에서 훈춘 방천 삼강국제관광집단위원회에서가 길림성 성장성 문화기업 30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안도현에서는 신용으로 증빙대체 개혁을 심화하고 신용데이터 공유에 이탁해 전용 신용보고서로 여러 종이 증빙을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여기저기 다녀야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0: 2026년 도무시 장간진 제2회 두견화 감상위원 활동이 20일 강릉 양생곡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서화 촬영 창작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도무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예술가들이 두견화 꽃바다에 모여 현장에서 창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필목으로 꽃바다 장관을 그려내고 카메라로 장간진의 생태의 아름다움을 찍어 예술의 힘으로 장간진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1: 5월 20일 도나시 혼인등기처 결혼등기 업무가 도나 백화청사 4층 새 사무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마침 5월 20일 혼인등기 고봉기와 겹쳐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과학으로 증명된 행복한 사람이 되는 10가지 방법, 자주 쓰면 좋은 말들,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비법, 고중 입시생들의 정서 조절 방법, 알아두면 좋은 건강 상식 등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실행 가능한 제안을 제공하며 인류 번영의 토대에 대한 연구를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최근 발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를 연습하세요. 만약 당신이 헬스장에 가서 기구를 들어올리면 근육이 더욱 강해지고 반복을 통해 동일한 무게를 들어올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연구에 의하면 의식적으로 좋은 일을 떠올리는 것은 당신을 쉽게 긍정적으로 만들고 행복해지며 감사에 대해 당신의 두뇌가 활동하도록 합니다. 불평은 반대 방식으로 작동하고 당신의 뇌가 기본으로 우울하게 합니다. 다음, 현재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즐거운 활동으로 보통 공상에 잠깁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 마음이

매는 것은 실제 당신을 불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신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도 웰빙을 증진한다고 합니다. 접시 닦는 것처럼 지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누가 세탁물을 접으면서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을 챙기는 단순한 형태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차단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명상에 가까운 방식으로 과거를 돌아보세요. 셋째로 운동을 더 하세요.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과학은 명백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행복을 강력하게 증진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실제로 우울함을 줄이고 인기 항우울제 졸로푸트처럼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약처럼 땀으로 운동하는 것 역시 우리 뇌에 순환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량을 증가시키고 그것은 또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당신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만약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 육체적 운동을 필요로 한다면 자연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수백만 년을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도시는 진화적 측면에서 보면 단지 눈 깜짝할 사이에만 산 것입니다. 계속된 연구 결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식물을 놓는 것조차 행복을 증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친절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친절함의 포인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나 다른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것도 또한 커다란 행복 증진 방법입니다. 위스콘신대의 헬시 마인드의 창립가이자 당신뇌의 감정적 삶의 저자인 리차드 데이비스는 개인들이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그들은 사실상 웰빙을 증진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에 있는 어떤 회로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다. 그들이 실제로 뇌의 순환으로 움직이며 웰빙을 육성하는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결을 유지하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생활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많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기분이 안 좋아서 힘든 날도 가능하면 친구와 만나는 것이 확실히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버지니아와 하버드대의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성과 미팅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한 친구만 부르지 말고 몇몇 친구를 불러 서로 같이 소개하세요. 소셜미디어를 제한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연결이 당신의 행복을 올려준다면 친구와 모임을 계획하는 것도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활동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세요.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당신의 마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아 보이나 다른 사람의 피드를 보는 것이 동일하게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글들이 주의 깊게 선택되어지고 자주 다른 사람들의 왜곡된 삶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러움과 외로움을 확대해 보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그만두는 것이 웰빙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물질주의를 억제하세요. 수많은 연구 결과는 더 좋은 물건을 갈망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에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고 당신의 소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가능한 광고로부터 많이 멀어져야 합니다.

현명하게 소비하세요. 물질주의가 정신건강에 나쁘다고 하지만 돈을 쓰는 것이 당신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다란 TV를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쁜 생각은 아닌 반면에 며칠만 더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과학은 오히려 물건보다 경험에 소비하는 것이 우리가 힘들게 번 돈으로 더 많은 기쁨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여행에 소비하는 것은 당신에게 여행을 계획하는 즐거움을 줄 것이고 같이 하는 여행자들을 통해 친밀해지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쇼핑몰에서 고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거래입니다. 연구원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활동의 랭킹을 만들 때 리스트의 바닥에 있는 것은 통근입니다. 차가 막혀서 앉아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 속에서 통근으로 인한 불행의 크기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매일 차가 막히는 것은 다른 종류의 지옥이다 라고 하버드 심리학자 다니엘 길베트가 이야기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값이라고 하죠. 그만큼 언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자주 쓰면 좋은 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대의 능력을 2000% 이끌어내는 말은 당신을 믿어입니다. 껌처럼 작아지는 용기를 크게 키우는 말은 넌 할 수 있어입니다. 큰 힘이 되는 말은 널 위해 응원할게입니다. 충고보다 효과적인 공감의 말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호감을 사는 말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입니다. 자녀의 앞날을 빛나게 하는 말은 내가 참 자랑스러워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말은 초심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환상의 짝꿍을 얻을 수 있는 말은 우린 천생연분이다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은 괜찮아 잘 될 거야입니다. 상대에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은 보고 싶었어입니다. 배우자에게 보람을 주는 말은 난 당신밖에 없어입니다. 상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은 역시 넌 달라입니다. 상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은 그동안 고생 많았어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에 눈뜨게 해주는 말은 한번 해볼까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해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좀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잘 파악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면서 많은 말을 했다가 경망스럽다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사귀거나 접하지 않은 사람은 무작정 믿지 말고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아나무인의 태도도 삼가해야 합니다. 천성적으로 교만해서 동료나 상사 앞에서 고상한 척하다가 미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설수에 오르기 쉽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살 버릇은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와 절교하고 나서 반성을 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과 급속히 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 후 같은 문제로 새로 만난 친구와도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잘못된 일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기억합시다.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망각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든 간에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합니다. 스스로 정한 목표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일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과도한 욕심과 의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채무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가 통용되면서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쪼돌리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카드를 잘라버리고 현금만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표현도 금물입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깊은 인상은커녕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쉬우므로 자신을 표현할 때는 성실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단, 이미 저지른 실수를 돌이킬 수는 없기에 그 실수에 얽매여 끙끙거리다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면 난처합니다. 실수를 대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고중 입시 시험이 불과 한 달여 남았습니다. 긴박함과 희망이 뒤섞인 이 시기에 많은 학생들은 불안, 짜증, 주의력 산만, 불면증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는 모두 시험 준비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심리 반응입니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을 과학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복습 효율을 떨어뜨리고 실제 시험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심리학 원리를 결합하여 실행 가능한 심태조절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여러분이 자신의 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여유 있게 시험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불안을 직시하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불안을 느끼면 자신을 부정하며 내 마음가짐이 나빠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의 예르키스 도드슨 법칙에 따르면 불안과 학습 수행 능력은 거꾸로 된 U자형 관계를 보입니다. 적당한 불안은 신체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활성화하여 경계심과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전혀 압박이 없으면 게으름을 부르고 지나친 불안은 사고 정체, 기억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자신의 불안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심태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안절부절 못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내 몸이 에너지를 동원해 도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여기니까 긴장되는 것이니 긴장은 좋은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이 서서히 완화됩니다.

둘째로 목표를 세분화하여 리듬을 장악해야 합니다. 정서적 불안의 핵심 원인은 고중 입시 시험이라는 큰 목표 앞에서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 즉 아직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해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불안을 키웁니다. 이런 내적 소모를 깨는 핵심은 큰 목표를 실행 가능하고 완수할 수 있는 작은 과제로 나누는 것입니다. 몇 점을 올려야지 고민하지 말고 오늘은 2차 함수 두 가지 유형을 확실히 이해하자, 오늘 밤 영어 수거 20개를 외우자처럼 구체적으로 나누세요. 할 일 목록 노트에 준비해 매일 자기 전에 다음 날의 과제를 계획하고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체크하세요. 이렇게 시각화된 진도 피드백은 통제감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게 합니다. 통제감은 불안의 천적입니다. 작은 발전 하나하나에서 서서히 여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규칙적인 생활로 몸과 마음을 달래야 합니다. 정서적 안정은 신체 상태의 지탱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안정된 생활 리듬을 세우는 것은 감정을 위한 안전섬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체의 질서로 마음의 혼란을 달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도 생체 리듬을 깨지 마세요. 수면 부족은 혈중 코르티솔 수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켜 감정 변동과 기억력 저하를 심화합니다. 매일 15분에서 20분간 중간 강도로 하세요. 운동은 뇌가 네르펜을 분비하도록 촉진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담백한 식단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혈당 변동으로 인한 짜증과 집중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을 해소하고 내적 소모를 막아야 합니다. 감정은 마치 홍수와 같아서 억누르면 내적 소모만 커지므로 적절히 해소해야 통제 불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감정 배출 원리에 기반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선생님께 털어놓아 마음속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 해소가 됩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라는 한마디도 스트레스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감정 일기를 씁니다. 문장력을 신경 쓰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쓰면서 막연한 불안을 구체화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매일 15분간 걱정 시간을 정해 그 시간에만 부정적 결과를 상상하고 시간이 끝나면 즉시 다른 일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며 뇌가 불안은 정해진 처리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항상 주의가 분산되고 내적 소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자신에게 집중하고 방해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많은 수험 불안은 무의미한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옆자리는 문제집 세 권을 풀었는데 나는 한 권밖에 못 풀었어. 다른 사람 모의 고사 점수가 나보다 높아 등의 비교는 자아부정의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은 자신만의 전쟁입니다. 사람마다 기초, 학습 리듬, 강약 과목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성장 궤적에 집중하세요. 하루의 이전에는 몰랐던 개념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그것은 실질적인 발전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타인의 복습 진도를 묻지 않으며 떨어지면 어쩌지 같은 부정적 대화를 피하는 등 정보를 걸러내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의 감정 경계를 지켜야 평온한 심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적절한 휴식과 지지를 구해야 합니다. 수험 준비는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복습은 과학적인 휴식과 함께 가족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험장에서의 두려움에 대비해 입시 규정에 맞춰 전모모의 모의시험을 실시하세요. 모의시험에서 일부러 긴장감을 경험하며 4-4-6 호흡법, 즉 4초 들이쉬고 4초 참고 6초 내쉬기를 연습하세요. 여러 번 모의시험을 보면 탈감각 효과가 생겨 시험장에서의 당황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45분에서 50분 공부하고 5분 휴식하며 매주 반나절은 머리를 비우는 시간으로 정해 전혀 공부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뇌를 적당히 이완시키면 오히려 이후 복습 효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부모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자신의 압박과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성적에 대해 많이 묻지 말고 대신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가족의 리해와 포용은 여러분의 수험길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한 달 남짓한 수험 기간 동안 감정의 기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계속해서 완벽한 심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감정과 더불어 살아가며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은 물론 중요하지만 인생의 한 지점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수험 준비 과정에서 길러낸 감정 조절 능력, 집중력,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평생 가는 자산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일 필요

네, 오늘 프로에서는 과학으로 증명된 행복한 사람이 되는 10가지 방법, 자주 쓰면 좋은 말들,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비법, 고중 입시생들의 정서 조절 방법 등 정보들을 들어봤습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0: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만 가끔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나에 대한 애정의 힘을 만끽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앞선 인생길을 걸어본 경험의 힘일 수도 있을 텐데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슬며시 다가와서 툭 건네고 가는 그 손길만으로도 잔뜩 날이 섰던 마음이 둥그스름하게 깎이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다만 서로가 느끼는 마음의 거리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때 다가가고 어느 때 표현해야 할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관계에서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번에 쏟아내지 않고 단번에 헤아리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오늘.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배우자의 언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감정이나 속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고 특히 미안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면 배우자 역시 나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해 주기를 바랄 수 있지만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32 여성입니다. 8살 연상의 남편과 가정을 꾸린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32과 40. 이 8해라는 시간의 간극은 때로는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기 힘든 자존심의 벽이 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의 부부들이 그러듯 사소한 일로 다투고는 해요. 지약 짜는 방식이나 빨래를 넣는 각도 같은 정말 하찮은 것부터 저희의 인생 설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까지 말이죠. 그런데 저희 부부의 다툼에는 살짝 기묘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툼의 마침표를 찍는 방식입니다. 저는 잘못을 깨닫는 순간 혹은 상대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책임감이 들 때면 비교적 쉽게 미안해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릅니다. 남편은 좀처럼 아니 거의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아이를 언제 가질 것인가를 두고 꽤 깊은 감정의 고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35 전에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남편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죠. 대화는 금세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은 아이도 있으면서 왜 그렇게 느긋해? 라는 저의 실언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고 남편은 너는 왜 그렇게 모든 걸 내 계획대로만 하려고 해? 라며 받아쳤죠. 서로를 찌르는 상처되는 말들이 오갔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화를 사귀고 난 뒤 저는 거실로 나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나이가 어쩌고 한 건 내가 말이 심했어. 미안해. 그 말을 뱉고 나서 저는 남편의 입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사과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라고 답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길에 제가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딸기 크림 소금빵을 사들고 왔습니다. 소금빵을 식탁에 내려놓는 남편의 손길은 꽤 조심스러웠고 슬쩍 제 눈치를 살피는 표정에는 분명 미안함이 서려있었죠. 하지만 끝내 미안하다는 네 글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만 미친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 사과를 한 사람은 나인데 빵을 먹으며 화를 풀어야 하는 사람도 나인 상황. 이 모순적인 평화 속에서 저는 남편의 8살 연상이라는 타이틀을 떠올립니다. 혹시 남편은 어린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빠이자 남편으로 권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포로가 그 사과하지 않는 입술인 걸까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주말 내내 약속을 잡아 저를 집안일에 홀로 남겨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폭발해 한바탕 쏘아붙인 뒤 남편은 묵묵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침대에 누워 남편의 사과 메시지를 기다렸죠.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은 말없이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동안에도 남편은 제 등 뒤로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 제 앞에 살며시 놓아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고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제 남편은 100번, 1000번 낫다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남편은 사과 대신 보상을 하고 미안함 대신 헌신을 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적이게도 미안해라는 투박하고 선명한 직접적인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말은 휘발되지만 행동은 남는다고들 하죠. 그러나 가끔 어떤 마음은 오직 목소리를 타고 전달되어야만 영혼에 닿기도 합니다. 남편이 사온 빵과 깨끗해진 싱크대는 화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직접적으로 오르만지는 치유의 손길이 되기에는 2% 부족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8살 차이, 남편에게 저는 지켜줘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완숙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관객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남편이 공들여 쌓아온 든든한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저는 사과를 소통의 요난류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삐걱거릴 때 기름을 치듯 관계가 삐걱거릴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하지만 남편에게 사과는 브레이크인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진행 방향이 멈춰버린다고 믿는 것이죠. 이 가치관의 차이가 저희 식탁 위에 말없는 디저트를 자꾸만 올려놓게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의 미안하다는 말 속에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함으로써 남편도 사과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도덕적 압박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쿨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당신은 어때? 라고 묻는 무언의 시위이죠. 그래서 남편이 사과 대신 선물이나 행동을 내놓을 때 저는 아, 또 나만 사과했네 라는 손해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손해가 어디 있고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나 돌이켜보면 남편은 말로 사과하지 않는 대신에 말로 상처를 되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남편은 토를 달지 않고 그 사과를 온전히 받아주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퇴근길에 사와서 조용히 건넨 디저트의 당도가 남편이 느낀 미안함의 농도였을 것이고 남편이 닦은 싱크대의 청결도는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의 깊이였을 겁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도 죄를 짓지도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말로 용서를 구하는 법도 서투른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남편을 기다릴 때면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남습니다. 행동이라는 번역본이 아무리 훌륭해도 때로는 원문 그대로의 살짝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 아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허물고 쏟아져 나올 투박한 말 한마디와 그 말을 대신해 내밀어진 달콤한 간식 사이에서 저는 오늘도 어떤 진심을 먼저 읽어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사랑하기에 더 간절하고 이해하기에 더 복잡해지는 부부 사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사과했을 때 상대도 사과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면 사과는 소통이 아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내가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만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 했으니 너도 해라는 압박보다 나는 먼저 사과해서 이 관계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남편이 쭈뼛거리며 선물을 내밀 때 말은 왜 안 해? 라고 쏘아붙이기보다 이거 사오면서 내 생각한 거야?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미안하다는 말까지 해주면 내가 진짜 감동할 것 같아 라고 멍석을 깔아줘 보세요. 남편이 아주 작게라도 사과의 말을 내뱉었을 때 말해줘서 고마워, 역시 어른스럽네 라고 칭찬해 주는 게 최고의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찾아올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멋진 아빠가 될 기회를 미리 선물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남다른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보통 사람들한테서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인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내심이 없으면 중도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인내심이야말로 성공에 있어 꼭 필요한 주춧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며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카네기는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참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마음과 삶에 인내라는 뿌리를 내리면 성공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주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사철생의 글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산. 어릴 적 아버지는 내 마음속의 산이었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무엇이나 다 해낼 수 있는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내가 커감에 따라 내 마음속의 산은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는 게 너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무엇이나 다 해낼 수 있을 만큼 유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게다가 고생하기까지 한 평생 농민으로만 살아온 아버지는 어딘가 좀 무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월인데 그래서 난 아버지를 바보로 알았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치른 시험지에는 아버지의 개념을 적어보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별의별 답이 다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할머니의 아들,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부모 중에 남성 등등으로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라고. 아버지는 아버지이다. 왜서인지 그 말이 익숙하면서도 또 어딘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밖에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항상 엄마는 하고 어머니부터 찾았습니다. 어느 한 번 그날도 수업이 끝나서 또 어머니를 찾으며 집에 들어서는 내게 아버지가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집에 없을 때도 나를 이렇게 찾니? 찾았던가요?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 주변에서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느꼈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시험을 보고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언젠가 인터넷에서 아버지는 울 곳이 없어서 슬픈 사람입니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무엇인가? 아버지는 기분

그리고 우리가 다 알면서도 채 느끼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오랜만에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랑도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게 영원한 감동을 주는 추억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학교에서는 자료값이요, 수송료요 하면서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번에도 아주 급하게 600원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받지 할 날은 다가오는데 집에는 그만한 돈이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를 공부시키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여름철에 몇백 원의 돈을 쉽게 내놓는다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며칠 고민하던 끝에 공부하고픈 내 욕심으로 렴치도 불구하고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애꿎은 담배만 피우다가 말없이 집에서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손에는 돈 600원이 쥐어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꼬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에 잠들 수가 없어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근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서 꼬았어요? 리춘이네 집에 가서 빌려온 거요. 그 집도 리춘이 다음 달 식비로 남겨둔 거라오. 그럼 인차 갚아야 되겠군요. 방법이 나시겠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돈은 학교에 제때 바쳤지만 이제 아버지가 무슨 수로 그 빚을 갚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그날은 비가 오기에 저녁 사습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책을 보는데 촌장이 찾아와서 아버지 보고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나가지 말라는 걸까? 영문을 모르는 대화인지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나랑 마주치는 눈빛을 피하며 창밖을 원망스레 내다보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나는 분명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나는 다음날 저녁 자습에 나가는 척하다가 한참 후에 집을 나서는 아버지의 뒤를 몰래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곳이 앞마을 전화선을 묻을 땅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풀숲에서 삽을 꺼내더니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자주 이마에 땀을 훔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파서 돈을 버는 거겠죠. 고요한 밤에 아버지의 흙을 파는 소리와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나는 멀리 떨어진 풀숲에 숨은 채로 내쳐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보였습니다. 퍽 늦어서야 아버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내가 저녁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 직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조용히 따르면서 낮에 밭일에 지친 몸으로 밤에마저 힘든 일을 하여 후줄근해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자신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려고 그랬을까? 아버지는 결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울 곳이 없어서 강하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모습도 많이 변해갔습니다. 내 만화책을 보면서 재미있다고 하던 옛날의 아버지가 아닌 이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내가 들려주는 내용으로만 책을 읽는 아버지였습니다. 내게 그림을 그려주고 글을 배워주던 손도 이제는 이래저래 갈라터진 두박한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약을 잡수어야만 일밭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우리가 자신만의 성장에 기뻐서 당신을 홀씨하던 사이에 훨씬 늙어버렸습니다.

0: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렸을 때 동상을 입은 발 때문에 고생하는 내게 선인장을 찧어서 감싸주며 겨울에 자전거에 앉히고 다녔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을 탓하던 그런 모습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삶을 아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리에 앞서 우리가 읽고 읽어도 채 읽을 수 없는 게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된 자서전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그 글을 읽고 있다가 언젠가 다시 아버지를 새삼스레 떠올릴 때 내 곁에 아버지가 없을까 봐 먼 훗날에 살며시 불러보며 그리워할 사람이 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아버지는 바보인데 왜 이렇게 가슴 따뜻하게 다가오는 이름일까요? 우리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바위라서? 아니면 우리를 감싸주는 울바자여서? 아니,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아버지는 오늘도 내 마음속 산입니다. 큰 산이 아닌 작은 산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큰 나무로 키워주는 작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바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바보 산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

0: 대표 광저 담양 차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북사산 이런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돼 있으면서 그 공능 조치로 놓고 말하겠다면 여러분들 자기하고 연결식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모든 순환은 기혈이 잘 소통되어야만이 피를 밀고 당겨오는 이 능력을 충분하게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면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파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왕왕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서 심폐열이 심하다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림상의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심장병이라 하며 자기 잘라 자기를 검증해 보세요.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병 환자들로 놓고 말하게 되며 왕왕 심폐열이 심해서 기침을 대고 합니다. 너무 가래가 심합니다. 때때로는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나서 대인관계에 많이 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마스크 끼고 나가거나 그래도 자기 절로 자기 냄새에 참 머리가 아플 때가 많이 있었다는 분들 그리고 남들과 대화하자 하게 되면 남들하고 어지간한 거리를 두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기침이 많이 줄었거나 거의 기침 짓지 않는다.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제거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해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이고 한 곽은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으로서 세 곽을 싸면 한 곽을 드리고 아홉 곽을 싸면 세 곽을 드리는 우대 정책 18곽을 싸면 여섯 각을 물어라 드리는 이런 우대 정책이 실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세 각에 한 각이게 되면 한 달 반, 그리고 아홉 각에 세 각이게 되면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열여덟 각에 여섯 각이게 되면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구의 특점으로 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본 제품을 외국에 갖고 나가거나 외국에 붙여나가는 표단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행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책으로 하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우수한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보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초원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지금 두근거리지 않고 앞뒤 가슴이 켜오던 게 지금 켜오지 않습니다.
0: 예.
2: 그리고 숨이 차던 게 숨 차지 않고, 그래,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을 됐고, 예.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0: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셨네요.
2: 예,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것도 지금 아프지 않고, 예.
0: 예.
2: 이거 안에서 냄새 나는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0: 예, 그럼요.
2: 괜히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오늘 아홉 각을 배달받아서 쓰라고 그럽니다.
0: 예. 배달전화 번호 332-5번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돈 조심한 먹는 환갑니다.
0: 아, 그래요?
3: 예, 그 심장이 나빠가지고서 민감 심장이 자꾸 후두두 떨기고 심율이 저 민감은 대다 빨리 뛴다.
0: 예.
3: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신조통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0: 아, 예, 예.
3: 돌아눕기도 바쁘고 가슴 안 너무 아파서. 아, 그랬던 게 그다음에 이 좋은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아, 그래요.
3: 신조통도 나아지고 그다음에 그 심율이 빨리 뛰는 것도 좀 전번에 그 검사를 하니까 나 80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아, 대단하죠.
3: 예, 그리고 가슴 자꾸 후두두 그런 것도 다 나사지고 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좋은 정신은 확실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0: 예.
3: 예, 그래서 내 지금 오늘 활동이 또 저울 측에 9가구 주문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에는 큰 힘을 실어주게 되어있으니까 열심히 잘 장악하기 바랍니다.
3: 예, 없습니다. 부작용이 하나, 두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심장병 정말 오랫동안 해놨어. 예, 환자도 헐떡, 서 댕기도 헐떡, 그저 식은땀 줄줄 내려오고, 그러고 입에서 진해 냄새 나고, 그저 정말 어쩔 바를 몰랐어. 그렇게 돼서 예. 말이, 언니를 예. 모든 데를 가지 못했습니다. 진해 예. 냄새 나고.
0: 예.
4: 거기다가 이빨이 통째 난다. 뭐, 그저 예. 야, 어째 그렇게 동시에 남까? 나가고.
0: 예.
4: 예. 그리고 이분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가슴이 그, 그등, 아예 그릉그릉 하던 게, 그것도 있고, 목이 가랑가랑 하던 것도, 좀 많이 나서지는.
0: 아, 이 제품이 그런 거 관리합니다.
4: 정말, 정말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래, 어젠 감기도 다 나서지고 해서, 그래, 기쁨이 내 감사 인사를 내면 오늘도 배달 받자, 그래.
0: 아, 그렇게 하셔. 열심히 잘 복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4: 예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이 정신만을 지금 먹고 있어요.
0: 예.
5: 예, 처음에 이게 먹기 전에, 이 가슴 세게 키워왔습니다, 앞두에.
0: 예.
5: 예, 그리고서, 이게 숨 쉬다, 뭐, 뒤심 숨은 쉬다, 막, 그리고 아파. 내, 그도 숨 못 쉬고, 서로 푹푹 하고, 서니 내 심만 쐈습니다.
0: 아, 예, 그래요?
5: 용적, 예. 예, 예. 자다도, 예, 돌아서 못 누웠습니다. 돌아는 조금 떡 막히고 와요.
0: 예, 예.
5: 그래고서, 예, 걸어다니다, 뭐, 숨이 차서, 미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0: 예.
5: 금방 못 나가고. 그런데 이 청취만 먹고 나니까 지금이 영 좋아졌습니다.
0: 그래요? 어떻게?
5: 예. 저는 자는 것도 많이 나왔고, 예. 그래서 이제 저기 바깥 구경도 좀 한다, 지금.
0: 아, 원래는 바깥 나가기 힘드셨나 봐요.
5: 예, 바깥에 내려가는 후들후들 떠서 계단을 구르고.
0: 그래요? 예. 예. 예.
5: 선발 다 끈이다 나니까. 예.
0: 그래서요? 어, 내려가시다가 넘어져서.
5: 예, 예. 예 계단을, 나는 제 2층 계단을 내려가다 구르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5: 예, 옆에 사람이 붙잡 대면 계단이라는 거 금방 못 내려갔습니다.
0: 예.
5: 예, 그러던 게 지금 보니 바깥에 나가서 어디 시내도 나가고 이렇게 한다.
0: 예.
5: 얼마나 좋은, 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5: 그리고 밥은 늘만 먹었습니다.
0: 예.
5: 밥상이 또 무식이 한 술, 두 술 또 뭐 숨이 딱 맥히는 것 같은 게 무슨 그저 먹어서 고롱고롱 소리 나면서 이렇게 숨이라도 트림에도 흘러오면 시원하게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경수까지 원래 통세나고 양쪽 다리 다 통세 이따가 통세나서 조금 더 못했습니다. 그러니 동대를 맞지 뭐 그런 병원을 어떻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밥을 용도 안 먹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5: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정신도 나고 맵도 나고 어떤 사람이 걔도 정신이 얼떨어지고 혈압도 절도 잘 되고
0: 예.
5: 그러니까 영 편리합니다 지금.
0: 예. 어깨 아프던 건 어떠세요?
5: 어깨 아프는 것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0: 아,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없어졌다.
5: 예,
0: 그렇죠.
5: 없어졌습니다, 지금. 예, 예, 예. 어깨 밥 그렇죠. 먹다 아프면 이게 참 아팝니다.
0: 예, 예,
5: 지금
0: 그렇죠.
5: 처음에는 한 며칠씩 그러던 게, 그 다음에는, 아, 시원마다 그러

0: 그렇게 됐어요. 예. 내가 지금 보니 그게 없었을 거예요. 밥을 용돈을 먹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0: 용돈을 정말 내서 온지 모르겠어요.
1: 심장이 위로 걸려갑니다. 직접.
0: 예. 예. 그러니까 예. 혈압 조절도 잘 되지 이래나니까 지금 정신도 나고 이렇게 말도 제대로 해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너무 유창하게 편하게 잘 말씀하시네요.
0: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싸서.
1: 그렇게 하세요. 이제 원래 예. 그 증상으로 자체 놓고 말하게 되면 일절석의 해결. 지금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지만 해도 료정을 따라서 한두 개 료정은 치말로 견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
0: 예.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1: 하하, 건강하세요.
0: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거 저기 좋은 처지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3: 예, 나는 저기 저거 폐간 심장이 나빠가지고 저녁에 다음에 숨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게 이거 어전 석 달 남았었는데
1: 아, 예.
3: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래요? 예.
3: 예, 심률도 빠르던 게 지금 심률도 정상이 되고 예. 예, 숨이 찬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3: 계단 오르내릴 적에 올라갈 적에 몇 번씩 내려올 적에도 몇 번씩 했다는데 숨 차서 지금 이거 쓴다면은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서 증명한 겁니다. 열심히 예. 잘 견제해서 완치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4: 네, 아직 무리학이죠.
1: 말씀하세요.
4: 네, 나 지금 심장병 관심병인데 이렇게 뭐니까 저 그런 약을 이렇게 먹는데 효과 크게 아이 보고 또 그 쇼상까요 그거를
1: 아, 예.
4: 심장 아플 때 먹는 게 아닐까?
1: 급하게 먹을 때입니다. 구급할 때.
4: 예. 예. 근데 그것도 그 심장 아픈데, 전도를 아픈데, 뭐도 효과 없습니다. 그거.
1: 예. 그걸로 가서만 안 됩니다. 예, 예.
4: 그런데, 그, 그러니까, 쇼상까요 혈압이 올라갔을 때 그거 먹으면 혈압이 좀 내리고,
1: 그게
4: 머리 아야.
1: 혈압약입니다. 혈관, 예. 혈관을 확장해주는 약입니다. 예, 예.
4: 그러니까 그 혈, 그렇게 자꾸 먹어야 돼, 그거?
1: 그거는 혈압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이 지금 초원 청심환을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4: 예, 안 먹었어요.
1: 아, 그러면 혈압약은 당분간은 끊지 마시고 쇼상간유 같은 건 그대로 드시면서 량을 조절하면서 초원 청심환을 드시면 혈압이 조절받고 숨이 찬 게 해결받고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4: 숨은 세게 찬데
1: 예.
4: 숨은 세게 찬다
1: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개운다 했죠.
4: 목이 아프단 말입니다. 혈압이 자꾸 올라간단 말입니다.
1: 아, 예. 지금 여시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50, 60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60
1: 60대 초반 그러게 되면 빨리 초원 청심환을 시작하세요. 이 제품을 세곽사면 한강수니까 이 정도 복용하시는 사이에 되면 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혈압이 점차 조절을 받게 돼서 이제 쇼상간유
4: 세곽사면 얼마인가?
1: 예, 지금 한각의 가격이 199원인데 세곽을 싸면 한각을 무료로 받아서 이때 한각의 가격은 140원, 150원 차이 됩니다. 1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각에. 예, 그러니까 네. 먼저 이 제품은 다음은 전 그렇다면 얼마라도 싸다 복용해 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금방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4: 아.
1: 전화번호를 33-5번 연락하시면 무료 배달이 가능한가 하면 직접 신약대학방에 가서 사셔도 됩니다.
4: 예, 알았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4: 네. 쇼상간유가 그 혈압약인데요.
1: 혈압약입니다. 예, 혈관을 확장해주는 약입니다. 예.
2: 예. 그래요.
4: 그런데 심장에 나는 또 관계없을 때다.
1: 아, 글쎄. 네. 그래서 이 초원 청심환 네. 드셔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 믿어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세각의 한각 먼저 쓰세요. 예. 지금 당전에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아,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저온 청소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저온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우리 심장병 그 증상으로 놓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꽝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있는가 하면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이렇습니다. 정상 심율은 영호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영호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율은 60차가 1분에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떼서 100, 20, 30차, 늦게 떼서 40몇 차 모두 위험 심율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되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왼쪽 겨드랑이 그 밑으로 해서 절에 나는 분들도 계시고 왼쪽 발까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 오른쪽 발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우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억지로 위에다 힘줘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강다짐으로서 트림을 하게 되어 있거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그리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은 발목이라든지 그리고 장딴지라든지 발등 이게 심장병 부종은 여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고 콩팥체 이상은 상신이 부종 눈덩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여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심장병은 보통 하신이 부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은 다리에 자다가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민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어지간한 소리에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강다짐으로써 치아통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데 어떤 분들은 치아가 흔들면 결국 치아통이 생기게 되면 알터니를 뺀 것만큼 시원한 게 없다는 이런 그 내려오는 그 전설로 해가지고 금방 치과방에 가서 치아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심장병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 게 하면 소화 잘 되지 않거나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수면제 소화되지 않게 되면 소화제 뭐 여러모로서 엉뚱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늦추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치아가 흔들거나 이렇다면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친구 두 분이 치아가 흔들었는데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 한 분은 밤에 열령에 불려가서 주제를 했고 다른 한 분은 아직 주제하지 않았는데 계속 치아가 흔드는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 한 분은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아프던 게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다 해서 주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자라는 것은 평생 심장 혈관에 관상동맥에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MRI 같은 것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치료료법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치아가 흔들지 않는다. 원자국에 들어갔다. 어깨가 아프지 않고 팔이 아프지 않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계시는가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숨이 차지 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이제는 거의 수면제를 놓았다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자체는 관상동맥의 이상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기계 검사를 받아봐도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심장 주사를 하고 나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됐는가며.

0: 관상동맥에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건은 무슨 치료를 하셔야 되는가? 심장병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만 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부정맥 실리부치입니다.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분에 7, 80차, 좌우, 60차 이상 벗어져야 됩니다. 협심증, 심지어통 말하는데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 뒤 잔등이 룩걸거지 아파나는 게 협심증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심근경색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제 40, 70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부터 90% 이 정도를 말해서 중하게 막혔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주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실려가면 이런 연령에 불려가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 제가 추천하는 초원 청심환이 많이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하는데 황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그러니까 심장은 심방, 심실 이렇게 나누는데요. 심방은 좌심방, 우심방 거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심실은 피가 나가는 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방에 들어온 피가 심실로 나가자면 거기에 또 판막이 있습니다. 얼잔반, 산잔반이라는 이런 판막이 있는데 이런 판막은 하루에 심장이 수축이와 나는 차수는 10만 차 좌우에 속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이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좌우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는데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이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진다면 상당할 정도로서 큰 수술을 때로는 받아야 될 경우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부터 이만한 큰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몇십만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오징어나 병원에서 중등 정도도 바쁠 겁니다. 큰 병원에 이렇게 이송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써야 하는 것이지만 해도 펑션도 크게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열심히 견제해서 봉양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여러 가지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어떤 분들이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무 뚱뚱한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부르게 되어 있으면서 100분제 92가 심장병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고 혈압약을 거의 끊었다, 차수를 줄였다, 가지수를 줄였다 이러한 분들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심장병으로서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거나 이랬다면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심폐소생술 가슴에 손을 십자로 하고 심장을 인위적으로 눌러주는 이런 방법은 집안 식구들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좋기는 요일링을 빠른 속도로 불러서 부근 병원에 가서 구급한 다음에 큰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심장병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분은 또 고관절이 넘어져서 상해서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혈을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본 치료에 있어서는 수혈하지 않게 되면 피가 모든 영양성분을 전달하고 약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심장 공능 역할을 이게 모자라게 되어 있으니까 수혈하라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위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초원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저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주아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졌다며 주아에게 옷을 더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배채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 주아는 여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버는 긴장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권했다. 주아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동화와 같다고 말했다. 아버는 두 사람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아는 그날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배채의 몸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고 보충했다. 배채는 주아에게 자신은 할머니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경계하며 묻자 배채는 지금 고양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밤에 고양이 세 마리가 올 것이며 그중 한 마리는 자신을 데리고 갈 것이고 얼룩 고양이 한 마리는 할머니를 먼저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다. 주아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생각했다. 배채는 야생 고양이 세 마리가 계속 이리황과 항포강 옆까지 달려가고 고양이가 울면 자신과 할머니는 강에서 수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는 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배채는 안 믿으면 보라고 하며 할머니 목 뒤에 이빨 자국이 있다고 했다. 주아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오직 머리카락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만 느껴졌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빨리 머리를 감으라고 전하고 자신은 가겠다고 말했다. 배치는 자신은 더 이상 피아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아는 등골이 오싹해 났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얼굴색은 칙칙했다. 할머니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배채의 이름을 불렀다. 주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냥 떠났다. 주아는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 있었던 일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속으로 두 마리의 물고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고양이가 물고기로 변한 배채와 할머니를 물고 상해의 어두운 밤에 계속 남쪽으로 가며 여러 개의 길을 지나 황포강변에 도착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보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 모든 일이 분명 동화 이야기고 신화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비록 주아가 전한 이야기가 신화거나 꿈에서 본 것일지라도 현실은 그 이후로 아보가 할머니와 배치를 다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은 흘러 배치가 실종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해 초여름의 어느 날 기온이 무덥고 야시장 근처에 간장 가게가 하나 있었다. 점원은 소모의 철제 주전자를 받아 맥주를 담으면서 옆에 있는 다른 여성 점원에게 격투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정말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무술을 배우고 주먹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다. 밤 근무를 했는데도 낮에 정신이 넘쳐 술까지 마신다고 감탄했다. 소모는 고개를 돌리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술이 가득 차자 점원은 대나무 껍질로 만든 보온병을 서양주 항아리 옆에 놓고 깔때기를 입구에 꽂았다. 보온병에도 술을 가득 채우고 소모는 돈을 지불했다. 한 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보온병 두 개를 들고 힘있게 걸어갔다. 여성 점원은 소모가 힘이 세다고 칭찬했다. 소모는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허리를 펴고 큰 걸음으로 간장 가게를 나와 선생님의 방으로 향했다. 안에는 격투기 선생님, 건국, 영근, 이도, 소용, 그리고 공장의 소룡흥 등이 조리된 음식을 사와서 기름지로 싼 포장을 뜯고 식탁 가운데 놓았다. 부엌에서는 김매가 채소 요리

모두가 자리에 앉은 후 건국이 선생님께서 먼저 드시라고 권했다. 선생님은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이번에 지휘부에서 양폭으로 3개월 동안 파견받아 몇몇 노동자들에게 기본 동작 훈련을 배워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모는 시간이 나면 뒤로 가겠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그냥 평범한 격투술과 붙잡기 기술일 뿐이고 고리도 멀고 상황도 복잡하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소모는 만약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이 기회를 빌려 제자들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잠자리가 자신의 꼬리를 먹듯 각자 자신밖에 돌볼 수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각자 본인의 가정만 잘 지키면 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마음은 차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람 사는 것은 오직 의 한 글자뿐이고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쳤다. 술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다. 이때 근국과 영근이 자리를 떠나려 일어섰다. 소모가 식탁에서 움직이지 않고 졸고 있자 소룡흥이 그의 모습을 보고 깨우려 애를 썼다. 소모가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영근이 일행을 이끌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으며

김매는 조용히 식탁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때 집 밖에서 쿵쿵거리는 강한 타격음이 들려오며 실내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밖에서 나는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귀를 기울였다. 이 소리를 들은 소모는 졸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지러움도 완전히 가셔버렸다. 모두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펴보니 운동복 차림에 구두를 신은 젊은 남녀 무리가 모여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커피색 가죽통에 담긴 사각 렌즈 카메라를 메고 풍경을 담으려 하고 집 앞 빈터에서는 두 명의 젊은이가 돌로 만든 운동기구를 들고 있었다. 한 사람은 근육이 발달한 큰 체격을 지녔지만 운동기구를 다루는 솜씨는 초보 수준에 불과했다.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라고 경계했다. 군중 속에서 수염을 기른 비교적 젊은 청년이 나와 선생님에게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다. 그는 선생님이 실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며 선생님과 진정한 실력을 겨루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자신의 구역에 와서 물건을 마구 던지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다. 수염난 청년은 사과하며 보상을 약속하고 주변의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 기동정으로 향했다. 그는 선생님을 기동정으로 초대하려 하지만 선생님은 방금 술을 마셨으므로 힘을 쓸 수 없다고 거절하고 건국에게 나서서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했다. 건국은 손바닥에 침을 뱉은 뒤 가볍게 력기를 들어 어깨뼈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한 바퀴 돌리며 석담을 목 주위에서 점차 빠르게 회전시켰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그 실력에 감탄했다. 근국은 몸을 낮추고 구부정하게 숙이며 력기를 어깨뼈에서 허리 옆으로 부드럽게 미끄러뜨리고 다시 목에서 회전시킨 뒤 어깨로 한 번 돌려 두 손으로 가볍게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 수염난 청년은 이 모습을 보고 선생님에게 앞으로 좋게 지내자고 제안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7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시 90년대의 시간선으로 돌아가자. 아보와 리리 왕아씨 일행이 서총재의 화려한 연회에 참석했고 왕아씨가 술을 과도하게 마셔 서총재를 따라 우측으로 가 휴식을 취했던 상황이었다. 그 뒤 이야기는 단총재가 점심연회를 마치고 세 명의 총재를 모시고 이동해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졌다. 강총재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강 부인은 세 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승합차를 타고 쇼핑을 떠났다. 그것은 90년대 상해의 외자 고급 백화점으로 이들은 각자 수많은 물건을 구매했고 큰 가방과 작은 가방을 가득 메웠다. 모든 물건의 비용은 강 부인이 전부 지불했다. 쇼핑을 마친 뒤 이들은 힐튼 호텔로 이동해 오후차를 마셨다. 고부인은 강 부인이 하루 종일 동행해 주어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저녁 일정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강 부인은 겸손하게 인사한 뒤 비밀스러운 봉투를 꺼내놓고 작은 성의이니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전했다. 강 부인이 떠난 뒤

고부인은 즉시 왕 아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30분 뒤 왕 아씨는 우아한 모습으로 호텔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인사를 드렸다. 고부인은 왕 아씨를 보고 오랜만에 뵙는데 더욱 예뻐졌다고 칭찬했다. 고부인은 왕 아씨에게 림 부인을 소개하고 왕 아씨는 림 부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림 부인은 학식이 깊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책에서 고전 문구를 인용하며 물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고부인은 전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림 부인은 이 이야기가 유연함에 대한 의미라고 설명하며 물은 소리 없이 돌을 뚫는 거대한 힘을 지녔고 이것이 바로 여자의 본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남녀가 모두 단단한 돌이라면 서로 부딪혀 불꽃이 튀겠지만 물처럼 유연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육 부인은 웃으며 동의하고 왕아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고부인은 한참 생각한 뒤 림 부인의 이야기가 맞다고 인정하며 배웠다고 말했다. 이때 왕아 씨는 림 부인이 아보를 알고 있는지 조용히 물었고 림 부인은 홍교에서 5년간 생활한 뒤 북방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며 아보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왕아 씨는 세상이 정말 좁다고 감탄했다. 고부인은 식탁 위에 봉투를 두드리며 저녁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림 부인은 기쁘게 응하고 즉시 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보는 직접 지진원으로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림 부인이 전화를 끊자 고부인은 그녀의 말투가 매력적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때 왕아 씨는 잊은 것이 있다며 자리를 잠시 떠나겠다고 일어섰다. 고부인은 왜 자꾸 일이 생기냐고 묻고 만류하지만 왕아 씨는 잠시 다녀오겠다고 반복했다. 고부인은 왕아 씨가 아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왕아 씨는 아버가 예전의 고객이자 오랜 친구이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아버는 약속대로 지진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도착한 아버는 점장으로부터 리디가 잠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실로 들어갔다. 아버는 소총재도 림 부인을 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소총재는 왕아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지의 부인 세 분이 상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예약자 중에서 성 씨가 서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자리에 앉고 소총재는 아버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버는 바빴을 뿐이며 차례로 초대할 계획이었고 지난번 상숙에서의 대접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각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 아이가 제일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포부와 달리 아이들은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네, 먼저 곽고분의 육아에 스며든 족살 한 토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육아에 스며든 좁쌀 한 톨, 곽고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보면서 나도 모든 엄마들이 흔히 내는 욕심을 한번 과하게 내봤다. 그것은 아이에게 좋은 독서 습관을 키워줘야 한다는 육아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책을 한 권, 두 권 사들이는 대로부터 시작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어느새 장난감 옆자리에 묻어놓은 책 높이가 아이의 키보다 더 높아져서 보득이 육아용 책장을 따로 장만하지 않으면 안 될 판국에까지 이르렀다. 눈치를 보다 못해 남편이 한마디 한다. 집이 도서관이오? 뜨끔해서 책장을 쳐다보니 내가 보는 책보다 아이가 읽어야 할 책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겨우 두 살짜리 아이를 놓고 내가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회의가 드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나 역시 천하의 호단 부모들처럼 내게 없어서 회한이었던 부분을 내 아이에게만은 그런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는 대리만족 심리가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나는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안 한 탓으로 지금도 독서에 대해 흥취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지금처럼 내 머릿속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야 할 시각이 닥쳐오면 마치 머리를 감는 도중에 수돗물이 끊기거나 중요한 통화를 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떨어져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지거나 컴퓨터로 한창 작업을 할 때 정전이 될 때랑 비슷한 심정이 된다고나 할까? 그럴 때마다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물을 만난 마른 미역처럼 내 마음속에서 부단히 부풀어나고 있었다. 어쩌면 여태껏 독서를 많이 못한 게 한이 맺혔다고 해도 과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한 아이의 엄마가 제 아이의 훌륭한 독서 습관을 위해 집에다 도서관을 차린다 한들 누가 감히 나서서 말리리. 그러나 내외는 또 있다. 참다 못한 남편이란 사람이 터진다. 책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한 권 한 권 다 읽고 충분히 소화를 했을 때 다음 단계의 책을 사란 말이오. 아직 애가 책 볼 줄이나 아냐고. 남편은 남자의 카리스마로 내게 최후의 통첩을 내렸다. 한 엄마의 공들인 탑이 애 아빠의 질타를 받는다고 당장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이미 사놓을 만큼 사놨으니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도 무방하기에 쉽게 타협이 된 셈이었다. 그날 이후

부터 거의 매일이다 싶게 도착하던 도서 택배가 드디어 수령 완료라는 표시가 뜨더니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책을 구입하는 데 쓰던 정력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대로 몰두하게 됐다. 제목이 좁쌀 한 톨이라는 우리말 전래 동화가 내가 읽어준 중에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다. 한 젊은이가 과거를 보러 한영으로 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서 보침에서 좁쌀 한 톨을 꺼내 주막집 주인에게 보관해달라고 맡겼다. 주인은 속으로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네 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담 너머로 좁쌀을 던져버렸고 다음날 아침 젊은이가 어제 맡긴 좁쌀을 달라고 하자 주인은 깜짝 놀라서 쥐가 먹었다고 둘러댔다. 젊은이는 주인장에게 그럼 좁쌀을 먹은 쥐라도 잡아주시오 라고 하자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잡아 젊은이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젊은이는 처음으로 좁쌀 한 톨을 가지고 쥐 한 마리를 바꾸게 됐고 다음으로 들리게 된 주막집 주인에게는 보찜 속에 넣고 온 쥐를 맡겼다. 살다 살다 쥐를 맡기는 놈은 처음이군 소름 끼쳐. 그 집주인은 젊은이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쥐를 던져버렸다. 다음날 젊은이가 주인장에게 자기가 맡긴 쥐를 달라고 하자 주인은 할 말이 없어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젊은이가 주인장에게 그럼 쥐를 먹은 고양이를 대신 주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하자 주인은 주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젊은이는 쥐 한 마리로 고양이 한 마리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 뒤로 가면서 젊은이는 고양이 한 마리로 말 한 피를 바꾸고 그 말로 또 소 한 마리를 바꾸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소로 인해서 정승댁의 따님과 결혼까지 하기에 이른다. 전반 이야기가 생동감이 있고 마치 연쇄고리처럼 고리에 고리를 물고 진행되는 것이 신선하고 젊은이가 갖고 있던 최초의 자본이 눈덩이 굴리는 식으로 차츰 불어나는 과정 또한 신기하고 재미났다. 옛날부터 전해져온 전래 동화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지금은 알 길이 없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선인의 지혜를 감탄했다. 좁쌀 한 톨은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동화책이라 나는 매일 저녁 한 번씩은 아이에게 읽어주곤 했었다. 두 살짜리 아이가 이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지금 당장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건 아이의 긴 성장 과정에서 부모인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나는 아마 아이에게 최소 원가로 최대리익을 창출하는 생존 법칙 같은 건 한 번에 가르칠 재간이 없을 것 같다. 이미 어른이 된 나마저도 아직 터득중에 있는 어려운 인생 과제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나는 아이에게 세상을 사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세밀한 논리적 사고 능력과 재치는 언변 능력을 키워줄 생각이다. 만약 동화책 속의 젊은이가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면 주막집 주인이 궤변을 늘여놓고 고양이를 주지 않으려 할 때 십중팔구는 본전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고양이로 말을 바꾸고 말로 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말과 소를 가진 주인들이 멍청하지 않은 이상 손해보면서 자기 것을 쉽게 내줄 리가 있었을까? 그러니 젊은이의 능력은 현 시대를 놓고 말하면 적어도 변호사급 정도 실력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두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변수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순찰력과 응변 능력을 련마하게끔 도울 생각이다. 예를 들면 말이 고양이를 발로 차서 죽이지 않았더라면 다음날 젊은이는 고양이 대신 말을 바꾸지 못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소가 말을 뿔로 받아 죽이지 않았더라면 젊은이가 말 대신 소를 획득할 가능성도 없다. 심지어 맨 처음 주막집 주인이 좁쌀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날 그대로 돌려준다면 그 뒤에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계획대로 실천하려면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세 번째로 나는 아이가 담력이 크고 식견이 넓어지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그것은 마치 젊은이가 정승댁에 찾아가 그 앞에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자신의

0: 내일을 밝히는 것과 같다. 젊은이는 정승에게 내 소를 돌려주시오 라고 말했을 뿐더러 정승이 우리 딸이 그 고기를 먹었는데 어쩌겠냐고 하자 그럼 따님을 제게 주셔야지요 라고 대답했다. 정승은 젊은이의 배짱을 알아보고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고 짐작돼 딸과 결혼을 시켰다. 요즘 세월에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기세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림기응변하자면 젊은이와 같은 담력과 식견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네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항상 신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이야기 속의 젊은이는 좁쌀 한 토를 원가로 드리고 여덟짐의 큰 가마가 행차가 없이도 정승댁의 따님과 혼인할 수 있었으니 세상의 많은 일들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쩌면 안 될 것 같던 일도 신심과 희망을 품고 노력하다 보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도리를 나는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 깨우쳐줄 생각이다. 나는 이 동화책 속의 좁쌀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전 1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 어느 직장, 또 어느 어떤 하나의 신분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최초의 자본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끊임없이 당신의 자본을 승화시키고 강대해지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기에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부모가 곧 아이의 가장 좋은 롤모델이기 때문에 아이의 교육을 잘하려면 내 본인이 우선 더 우수해져야 한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이건 누구나 잘 아는 도리이지만 필경 실천에 옮기자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이걸 해내는 부모님들이 참 대견스럽다 생각하고 나도 해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현재 내 아이의 나이는 4살이다. 이제 제법 제잘제잘 말을 잘하는 아이에게 어느 날 나는 무심결에 좁쌀 한 토를 주워들고 왜 이 동화책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아이의 대답은 의외로 간결했다. 동물이 많아서요. 순간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아이의 단순한 대답에 빵 터져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세운 거창한 계획들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서였다. 아이는 나의 모든 상상을 깨고 자기만의 세계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 또한 나만의 세계에서 아이를 위한 교육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동안 내가 간과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아이의 교육은 부모만의 생각과 계획으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육아 교육은 아이와 부모가 각자 평행선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의사와 실제 조건을 토대로 해 아이가 피라미드를 짓는 것을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다시 생각해보면 동화책 속의 젊은이도 좁쌀 한 톨로 처음부터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진행했던 건 아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저 상황이 그리 되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이 아닐까? 물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철칙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가 미리 세운 좁쌀 한 톨의 육아 교육도 그나마 유효한 셈이지 않는가? 다만 향후부터는 남편의 의견도 적당히 참고하면서 절대 모를 뽑아서 키우는 미련한 짓 따위는 더는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아이의 성장 속도를 맞춰가면서 항상 아이의 진심과 기본 능력을 우선으로 간파한 후 아이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고 싶다.
1: 어머니 거창한 육아 계획과 목표는요, 아이의 단순한 동물이 많아서 이 동화가 좋다는 말에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단독으로 육아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게 계획을 잡아 교육을 하는 게 현명한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점촌 씨의 네모라는 것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모난 것, 김점순. 나는 하루 대부분 시간을 네모난 데서 산다. 네모난 담장 안에 네모난 사무실과 네모난 교실을 오가면서 말이다.

네모난 사무실 안에는 네모난 천적, 네모난 벽, 네모난 바다, 네모난 책상, 네모난 컴퓨터가 있고 네모난 교실 역시 네모난 흙판과 책글상들로 꽉 차 있어 그 어디서는 온통 네모난 것들 뿐이다. 나는 하루에 몇 번씩 네모난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조금씩 구경하곤 한다. 바깥 세상은 네모난 것만이 아니다. 가없이 펼쳐진 높고 푸른 하늘, 두둥실 떠있는 꽃구름, 나라에는 새들, 참 다양한 풍경을 이룬 세상이다. 학교 동쪽에는 숲속에 교실이 있다. 도시 애들한테 나무며 꽃이며 곡식을 익숙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숲속에 교실처럼 작은 식물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요즘 나무들이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물들었다가 한입 도입 떨어지었다. 며칠 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잠깐 숲속의 교실에서 산책한 적이 있었다. 그동안 숲속의 교실에서 산책을 하며 풍경을 흔상할 여유도 없이 바삐 보낸 듯하다. 그걸 배경으로 낭만의 동요 사이도 무관심뿐 대화할 겨를도 흥미도 없고 나만의 틀에 갇힌 무덤덤한 생활을 할 뿐이다. 나의 마음을 하소연할 만한 상대가 사실은 없다. 내가 마음을 열 때는 그가 닫고 그가 열고 싶을 때는 내가 닫고 항상 네모남이 틀이 되어 마음을 가둔다. 난 네모난 틀에 갇혀 갑갑정을 자주 느낀다. 그냥 모여 회의를 하고 뭔가 끊임없이 써받치고 공식적인 행사를 같이 해야 하고 그런 네모난 데서 뛰쳐나오고 싶다. 중년의 나이지만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지난 여름방학에 보름쯤 연수를 하는 동안에 내가 석사연구생이 된 기분이 들었다. 교수님들의 재미난 강의도 듣고 가끔은 커피 한 잔씩 마시며 동화 속에서처럼 하늘색 페인트를 칠한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잡담도 마음껏 누려놓았다. 참으로 즐거웠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사치일 뿐 중년의 나이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에 나는 훌이 죽은 모습으로 다시 나의 네모남 속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본다. 한 번쯤이라도 이탈을 해볼까? 하루쯤 땡땡이를 부리고 어디론가 바람 따라 가고 싶다. 나만의 향수에 젖고 싶다. 쭉 보던 가리마 같은 길도 걸어보고 싶고 한 자락 바람과도 살며시 입맞추고 싶다. 이런 상상도 해본다. 우리의 사무상이 타원형이라면 어떠할까? 네모난 것 그건 각이 뾰족을 해서 조금은 아프게 하는 것만 같으니까. 내각이 선명한 네모난 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피하게 한다. 진학열 때문에, 영예 때문에, 직함 때문에 사람 사이에 각이 나고 가까운 사이도 낯설어진다. 가령 사무상이 타원형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빙 둘러앉아 업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와중에도 서로 얼굴도 바라볼 수가 있고 서로 상대방의 감정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타원형 모양의 책상에 한 줄기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위에 커피잔을 놓고 어느 집 아이의 사진도 놓고 빵 조각이 뒹굴고 책들이 널려 있고 물건들이 뒤섞이고 그러하다면 오히려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창문도 네모난 창문보다 가끔은 비뚤어진 창문이라도 괜찮을 것 같다. 빗돈 창문으로 바라보는 바깥 세상이 더 진실할지도 모른다. 세상은 어차피 반듯한 것만은 아니니까. 네모나든 동그랗던 비뚤어졌던 기울어졌던 따뜻한 햇살만 한 줄기 들어오면 그만이다. 삐딱한 건 삐딱한 대로 모난 건 모난 대로 삐죽한 건 삐죽한 대로 각자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야 한다. 반듯한 네모남보다 꾸밈이 없는 진솔함이 묻어날 수도 있다. 가끔 실수도 하고 허물도 보이는 그런 삶이 더 소박한 삶이니까. 공식적이 아닌 캐주얼한 모양새를 연출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이 그립다. 잘난 척, 잘 나가는 척 하기보다 아프면 아프다 하고 외로우면 외롭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며 구석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산말이다. 네모난 공간 속에서 네모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잠깐 꿈꾸어 본다. 네,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살다 보니 우리 주위에 네모난 것이 가득한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아, 이 반듯하고 깔끔해 보이는 대신에 구석과 뾰족한 모서리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기도 하고 또 다치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반듯함과 네모난 모습 속 우리 마음속에는요, 삐죽삐죽하고 둥글기도 한 자유로운 것들이 가득한데 말이죠. 나 이런 반듯하지 않음을 자유롭고 꾸밈없이 표현할 수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0: 다음으로 로인손의 카멜레온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카멜레온, 로인손. 카멜레온이란 파충류가 있다. 이 파충류는 위장도 잘하고 갖가지 재수를 부려 자신을 보호하면서 사는 영악한 놈이다. 카멜레온은 조이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몸 색깔을 다양하게 바꾼다. 환경에 따라 제 모습을 빠르게 바꾸는 것은 그만의 생존 노하우이다. 그 남자를 보면 카멜레온이 떠오른다. 아드레가 학교에서 밤자습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부부는 저녁 9시면 어김없이 아드레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간다. 전날 애를 기다리며 두리번거리던 나는 한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파는

남자를 봤다. 놀라웠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나는 꽃을 파는 남자를 봤다. 아니, 남자가 꽃을 팔다니. 나는 남자가 아내를 도와서 잠깐 꽃을 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튿날도 사흘날도 한 달, 두 달, 매일 저녁마다 그 남자는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팔고 있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꽃을 팔러 나오는 남자. 어느 날 나는 더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꽃을 파는 남자와 몇 마디 주고받았다. 그 남자는 한족이었고 2년째 1년 사시장철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팔았다고 한다. 내가 돈이 없다고 아내가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남자는 쓸쓸하게 말했다.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돈을 버는데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며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꽃을 파는 남자는 추운 날이면 잠깐씩 노래방에 들어가 온몸을 녹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꽃을 판다고 했다. 낮에는 밤에 못 잔 잠을 보충하기도 하고 로력시장에 나가 푼돈 벌이를 하기도 한단다. 노래방에 들어가는 손님들 속에 여자가 끼어 있으면 그는 재빨리 달아가서 꽃을 내민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노래방에 오는 손님 중에 마음 좋은 남자는 선뜻 한 송이, 두 송이 사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살듯 말듯 희죽거리며 꽃 파는 남자의 어깨를 톡톡 치기만 하다가는 결국 한 송이도 사지 않고 노래방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꽃을 파는 남자에게 어떤 아픔이, 어쩔 수 없이 꽃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의 눈길에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파는 남자, 참으로 존경스럽다. 저 남자 참 근사하죠? 내 말에 남편은 씩 웃었다. 지금은 경쟁시대요. 남자도 변화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쁜 거요. 저 남자도 돈이 없으니 결국은 아내가 떠나버린 거 아니겠소? 나는 애를 데리고 그 남자 앞을 지나갈 때마다 꽃을 많이 파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고맙다며 환히 웃는다. 그 웃음은 그 남자의 손에 들린 꽃 묶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카멜레온은 사는 장소에 따라서 몸의 색깔을 그때그때 바꾼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녹색을 띠고 나뭇가지에 천연덕스럽게 매달려 있다. 전적인 새들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나뭇잎과 똑같은 색으로 변신한다. 사막 같은 곳에서는 갈색을 띈다. 모래 배경과 서로 어울리는 변장이다. 카멜레온의 생존 법칙이 오늘과 같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사회는 격변의 시대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간다. 지금은 그 변화와 발전 속도가 예전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변화의 중요성은 커졌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해도 카멜레온은 살아남는다. 인간 역시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언제든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명한 남자는 카멜레온처럼 주위 환경에 적응할 줄 안다. 재빨리 자기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주위 환경에 인차 적응해가면서 나름대로 남자의 위력을 과시한다. 적어도 자기 아내와 자식한테는 자상한 남편과 따뜻한 아버지로, 자기 부모한테는 훌륭한 아들로, 친구나 동료한테는 의리를 지키고 책임심이 있는 남자로 살아간다. 또 다른 한 남자, 그는 떡을 만들어 판다. 그 남자와 아내는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 농촌에서 시내로 올라왔다. 아내는 집에서 설기 떡이며 송편 같은 것을 만들어 팔아 살림살이를 이어갔다. 농촌에서 대장을 하면서 그나마 큰소리치던 남자는 시내에 올라오자 힘과 권력을 잃었다. 하루 이틀 고민하던 남자는 어느 날 땀덩이를 쏟으며 부엌을 오르내리면서 떡을 찌는 아내를 보고 심한 가책을 느꼈다. 남자가 다 뭔데 올병자 틀고 앉아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날부터 남자는 팔을 걷고 아내를 도와서 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부부가 손발을 맞춰 하니 고생은 반으로 줄고 웃음은 배로 늘어났다. 여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송편이며 설기떡 같은 것을 어찌나 맛있게 잘 만들었는지 주문이 끊이질 않았다. 비록 주문량이 많지 않았지만 매일 수입이 있었기에 딸애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런 남자를 어느 아내가 어느 자식이 존경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랴. 이런 남자는 비록 천군만마를 거느린 대장군은 아니지만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간다. 변화하는 남자는 과감히 편견을 버린다. 변화하는 남자는 나쁜 습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쳐나갈 줄 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남자는 편견에 사로잡혀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남자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해 그 습관이 자신을 얽매이는 쇠사슬로 되게 한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많이 더욱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야만이 카멜레온처럼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즘은 눈 깜짝할 새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대인데요. 잠시만 발걸음을 늦추어 숨을 돌리려라면요, 어느새 뒤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요즘은 계획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그냥 느낍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재빨리 적응을 하고 변화하는 게 요즘 제일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학사랑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연요,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맑은 물, 푸른 속, 정신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별무리.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서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는 소중한 친구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친구의 따뜻한 정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용군 가수가 부른 김치 타령. 매콤새콤한 김치처럼 얼큰하고 정감 넘치는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정성, 한 포기 김치에 담긴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신명나는 타령으로 풀어냈습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김치 타령의 얼큰한 재미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여보 여보 고마워 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노래하는데요. 매일 보기에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가끔은 이렇게 고맙다는 말 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따뜻한 멜로디에 실어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멀리 있어도 가슴 속에 살아는 그리운 고향으로 떠나볼까요? 리훈국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고향이 그립습니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향의 산, 고향의 들, 고향의 물,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말만 들어도 가슴 뭉클해지는 그리움을 이 노래 고스란히 담아 전해드립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280원에 해당됩니다.

0: 아니라 사기인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에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중약재 쇠약, 강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어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더 보충해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큰 우대 활동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세신이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천이박사 제품 자체는 498원 한 대와 한 가게 CAMP라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1,500원 행군권을 드린다 했죠. 거기에 오늘부터 많은 고객분들이 홍강 7호이기를 써보신 분들이 입소문하면서 이 7호이기가 너무 좋아서 이 7호이기를 더 보충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그 공장 측에 딱 건의가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오늘은 천이박사 15각에 15각을 드리고 한 각에 498원입니다. 1,500원 현금권을 드리고 홍강 7호이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698원 하는데요. 35일간 봉행합니다. 먼저 번에는 25일 봉행하게 되는데 열흘 더 봉행하셔서 지금 35일간 봉행할 선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각에 12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1,500원 행군권을 드리면서 홍강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특히 건파 치료에 있어서는 홍강 치료기가 남성들이 전열선, 여성들이 요실금, 단백뇨, 혈뇨 이런 데는 콤파츠 딱 조여주게 되면 콤파츠는 항상 그 콤파츠 양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는 콤파츠는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황차 여기에 인체가 딱 수여하는 그 주파수로서 되는 이 파장이 딱 비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 홍강치료의기를 세신이로와 함께 쓴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남성들 여성들 포함해서 와 효과가 너무 빠르고 너무 편안감을 느끼게 됐다 해서 홍강치료의기가 따라갑니다. 눈병치료에 있어서는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선량으로서 되어 있으면서 15가게 15각 1,500원 현금권에 홍강치료의기를 떠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그럼 홍강치료의기는 어디에다 쓰게 되어 있는가 눈병치료 하실 때게 되면 간에 콤파체 그리고 위에 비장에 다 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강치료의기는 안전한 이류 치료의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하나씩 이런 거 마련해 두게 되면 수시로서 특히 골격통 같은 무릎 관절, 뭐 고관절, 허리 관절, 경추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이건 이제 경찰 후출에 혈압도 온정되고 머리 아프고 특히 어젯밤에 세게 나고 경련도 조금 뻑뻑합니다.
1: 예.
2: 예, 그리고도 심장도 안 좋아 여러 가지 약 좀 먹었는데 큰 호도를 못 받아 선생님 가격 듣고 좀 천이박사 먹고 있는데 혈압이 이게 온정되니까 머리 아프고 어젯밤에 조금 많이 납니다.
1: 아, 그럼요. 예.
2: 예, 경력이 좋아지고 예. 그 심장도 항상 구두수 떨림증이 나고 특히 식은땀 자주 나는 게 완전하게 식은땀 걷었습니다 나는.
1: 그게 바로 너무 콤팥이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게 해결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예.
2: 아,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
1: 순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식은땀 납니다. 예.
2: 예. 저신으로 우리 형님 듣고 쓰는데 형님은 아, 음식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자주 설사한다 그리고 예 전립선에서 소변이 가서 조금씩 나간지 그 한참 기도해야 또
1: 예
2: 아 형님께 딱 맞을 것 같은데 머리한테 어떻습니까?
1: 바로 그런 데 쓰는 제품이 세신이랍니다. 이 제품 쓰게 되면 이제 소변이 작거나 전열선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해지거나 야뇨증이 심각하거나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쉽게 추위를 타게 되어 있거나 이러한 분들한테는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을 빨리 쳐서는 제품이 바로 세신이랍니다. 이 녹혈성 사슴이 핍니다. 전녹건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32가지 중약제 이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제품이 설명되고 있지만 해도 이 세신이로처럼 우수한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된 제품 자체는 기본상 아주 적다고 희소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대 활동도 좋고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일선이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홍강치료이기를 또 추가해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세신 1월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이 선이나 빠가지고 선이 이 선이 소변도 나아가고 조금 누고 누운 다음에 또 내려오고 예. 그리고 거기다 또 이 소변이 어제 강치도 많고 영 냄새에서 했습니다. 그래 이 저기 그런 세신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오용 좋습니다. 소변도 시원히 나가고 예. 우선 붓기 빠지니까 사람 몸이 헷갈아진다.
1: 붓기 빠져야 됩니다. 그게 노폐물이 예. 독성물질 노폐물도 씻고 체외 나가야 될 게 체내에 지금 떡 전복되어 있으니까 모든 공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어떻게 이 부석하면서 이래 정시가에 나고 몸이 무겁고 이래된 게 이 소변이 잘 나가니까 나 붓기도 빠지고 허리도 아예 아프고 예. 용 좋습니다. 이 세신이로 써보니까 저기 선이는 용 좋은 약입니다.
1: 특성 약입니다. 여기 이번에 홍강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콤파체 양을 돋아주는 때는 홍강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콤파체 시름 나도 됩니다. 전열성 남성들이 전열성 여성들이 비뇨계통의 문제 해결되지 네.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노독증 위험에 빠지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에 시작하고 노독증이 오는 게 아니라 콤파체 문제가 어떤 분들 소변이 저리고 헛소변이 작고 단백뇨 혈뇨 나가고 남성들의 전열선에 문제 있는 거 제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소변이 빠져나가지만 또 콤파체 다시 올라갑니다. 방광 있게. 네. 그러게 되면 마지막에는 노독증 위험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세신리로 이 제품 자체에다 홍광치료기까지 쓰면 기본 건파한 문제는 해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3: 예, 어제든지 용 좋습니다. 그래, 네, 예, 이 손도 쓰이지만은 또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속이 그런 부어만 보이지 않고 이래서리. 그래도 이 약발 가서 이 눈약 들고 있는 거 들고 있으면은 열 때는 용 시원한다. 예. 그래도 또 이튿날이면 또 그렇고
1: 저, 예, 눈에 들고 있는 약을 잠시성적으로서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염제가 있는 눈에 들고 있는 약이 있는가 하면 리메스 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많게는 안구 건조증으로는 해서 건조할 때 뜨고 있는 거지 그거 장시간 동안 1년 2년 이렇게 쓰는 게 절대 때 아닙니다. 그거는 잘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임시 쓰는 겁니다.
3: 저기 그런 인민소방 지금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내 지금 요 한 서너 달 썼는데 오용 좋습니다. 그렇게 침침하던 눈에게도 영 봐가지고 눈정신이 좀 난다. 오 내 길에 이렇게 약 써야 되지 눈이 들고 약 가지고 된다 해서 그랬대. 대비 눈에 막
1: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되지. 눈병 치료는 중약으로 치료해. 이 명서방 자체는 전반 시장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눈병 치료 제품인데 10년 녹내장이 저희들 이 제품을 쓰고 지금 시력이 들어 올라갔답니다.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백내장이 보약해 보이던 게 보양 그 소려부가 헐 벗겨진 것처럼 반해졌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 가운데서 황반 변성 같은 이거 비뚤게 보이거나 변색돼 보이는 것도 이 제품을 쓰고 물체가 꼿꼿해 배우네. 변색돼 보이 흰 게 노랗게 배우던 게 제대로 배우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떨궈 있는 약은 잠시는 필요합니다. 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도 기본으로는 이렇습니다. 예.
3: 그래 선생님 네 이제까지 오늘이 세신이로도 배달받고 이 면소방 덕분에 좀 배달받고

0: 왔다 했는데 잘 알려서 게 오늘이 두 가지들이 다 배달 받자 그린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선이박살 김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항상 머리 어지럽고 기억력도 없고 해서 예, 여러 가지 약서도 별로 크게 허전 못 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선이박살 쓰고 있는데 이 약쓴 다음에 혈압 조절이 영 잘 되니까 예,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중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순환장애가 풀리는 거죠. 선이박살은 심장과 뇌혈관에는 기본상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견제하게 되면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으니까 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 네, 그래 놓을까 경력도 많이 좋아지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허리 놀라던 증상이 없어지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1: 아 그래요?
3: 네 그래 난 이야 계속 쓰려면 하나 무리할 건 우리 유지 아줌마가 지금 세심히를 문의해달라 그랬는데 그 아줌마는 어때 이지가 예, 밥 먹으면 목이 딱 걸린 것처럼 그저 속이 그저 매지그지 뜬뜬함이 내려와 가서 예, 좋아하는데 밥 요새 몇 안 못 먹는다 지금.
1: 예.
3: 그리고 예 소변 볼 때 자꾸 더리고 아프고 예 그래서 예 대체해서 소변 지그지그 나와서 아이 어디 나가당기면 실수할까 봐 겁이 나다니 이런데 이게 세심이로 먹어도 되겠는가 문의해달라 그럽니다.
1: 아 그분한테 세심이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나는 이거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자처럼 소변에 뭐 자기 그 딱 그 뭐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소변이 차거나 그리고 그건 벌써 콤팥에 이상이 있다는 걸 너 비뇨계통에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거 세신이로는 그런 거 관리하는 데는 또 비할 바가 없이 효과가 확실합니다. 황자 지금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복룡이라든지 닭금백술이라든지 아주 우수한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건비익기 효과를 보면서 그리고 건비익기 이 역할도 합니다. 이 치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들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그 여기 맥동 같은 이런 성분도 들어갔으니까 전반 뭐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제품 바로 세신 1호가 우수한 제품으로서 쓰기만 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실 놓고 쓸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오늘 받아 쓰겠다는 그랬대요.
1: 예, 이번에 우대 정책이 특수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홍광 치료이기 1,500원 빼주고 12가게 주는 세신으로 우대할 때 있으니까 5017766에 연락하세요.
3: 네,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저기 이 명소박는 약은 예, 한 몇 달 썼습니다.
1: 예.
4: 예, 나는 병이가 좀 중간다. 이게 막 네 달이다, 백네 달 지금 재맸단다 지금.
1: 예.
4: 검단계가 예, 그래서 가까나 그랬더라. 그래서 먼저 뭐 말하는 게 그래서 수술부터 해라고 해. 자꾸만 예, 이러면 뭐 안하고 올라니 가고 뭐 이렇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근데 그래 다른 사람들이 수술한 사람들이가 몇 시간 물어보니까 나 수술한 후에도 그래 안 좋다고 그랬다 이게 그래서 내
1: 예.
4: 예, 수술 안 나고 지금 보수적으로 치료를 지금 하려고 그래서 이 냉소만 농약을 지금 선택해서 저는 한 5달 거진 썼습니다.
1: 예.
4: 그런 게 지금 결과에 지금 뭐 좋아졌는가 안압 이 어간에 이 약 쓴 데부터는 안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예.
4: 예,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그래서 24호에 지금 있습니다.
1: 약.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는 그게 보통 약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 제품은 순중초약으로서 안압을 공제하게 되었고 시력이 올라간다는 게 바로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효과성에 충실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농내산이 그렇습니다. 나도 어떤 이게 병 오래 해보니까
1: 이상죠. 절반 이상죠. 예,
4: 안압이 올라가면 기본에 이렇습니다.
1: 농내산은 기려면 기본으로서 해결받는 겁니다. 예. 예,
4: 그리고 지금 백내산까지 지금 개매가 되는데 지금 노이에 앞이 부 이렇게 달라이 되고 그래도 이게 이 약을 지금 어서는 다섯 달 정도 그럴까나에 이 눈 앞뒤 배우기가 있지 않냐. 잘 배웁니다. 좀 옛날에 마에 안개뿌에 이것은 이렇게 그게 부서지는 감이 납니다. 지금.
1: 대단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기법입니다. 예, 예.
4: 볼까나에 시력도 올라가고, 지금 예, 이게 안압도 올라가고 하니까 내 지금 야, 이 약 써보고 다른 약도 옛날에 많이 써봤습니다.
1: 예.
4: 그때 효과는 그렇게 그 당시 못 봤는데, 이번에 이 약은 지금 효과 참 잘 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번에도 나도 야, 요번엔 이 약, 요 좋은 약 만나서 지금 이 약을 좀 꾸준히 오래 써서 예, 좀 시력도 더 올라가고 이렇게 좀 얼마나. 오늘 보니까 또 활동이 또 특수한 우려 활동이 있구만, 예, 오늘.
1: 그렇습니다. 특수한 오늘부터 시작하는 특수한 건강치료의 시술에 대해서는 건강치료의 길을 4,980원에 합니다. 시중에 찾아보면 알겠 겁니다. 이래 좋은 1억 기계를 집에다 하나만 딱 장만해 놓게 되면 중노년 이후에는 수시로 쓸 수 있는, 평생 쓸 수 있는 좋은 1억 기계입니다.
4: 예, 선생님께는 오늘 내가 전화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501-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4: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저는 돈이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5: 예, 이거 쓰니까 혈압 조절 잘 된다.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그런데 지금 혈압 조절 잘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심장과 뇌혈관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치료 효과에서는. 예.
5: 네, 이렇게 심장이 좋아서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했는데 지금 심장이 편안해지니까 그렇다 떴어요 심장이
1: 그러면
5: 특히도 소화가 잘 된대
1: 예.
5: 소화가 안 돼 밥 얼마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는 다음에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다음 달 못 잤습니다 그래도 12시에 1시 깨나면 다시 자지 못했는데 지금도 다음 달 소진하기도 하면 아침에 깨나요 다음 달 좋습니다
1: 예.
5: 그래도 면역력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전에 질환 감기 왔는데 이거 쓴 다음에 1년 내내 감기 안 걸리 됩니까?
1: 아, 예, 예. 그럼요.
5: 이번 대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약에서 그 건강치료기 가져왔는데 이 기계 대다 좋습니다.
1: 아, 그게 너무 좋아서 많은 고객분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 옵니다.
5: 예.
1: 건강치료기를 좀 더 어떻게 뭐 확대할 수 없겠는가 우대활동 가운데서. 예. 예.
5: 이게 소비 다른 데다고 또 변주에 어깨가 아픈데 거기서 치아도 좋고 예. 또 허리 아픈데
1: 그렇죠.
5: 그것도 무릎이
1: 그렇죠.
5: 아픈데 그게 되다졌어요.
1: 끄떡 비추게 되면 금방 나아집니다.
5: 예. 예. 우리 하나 물어보면 그 명서방 있지 않습니까?
1: 예.
5: 저 형님이 시력이 안 좋고 병원에서 안 있고 그래서 그 눈에 떨거내는 물약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5: 그거 심심하면 자꾸 그거 넣는 게 좋습니까?
1: 아니요. 뭐 눈에 떨거였는 약은 몇 가지가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눈이 피로해서 떨거였느냐, 눈이 건조해서 떨거였느냐, 눈이 염증이 생겨서 떨거였느냐 이렇게 부동한 증상에 따라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임시 기근에서 뭐 한 두 주 자오면 족할 겁니다. 그 외에 계속 매일 시간마다 이렇게 했는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이 부분적 약은 떨거였는 게고 근본적인 눈치료에 있어서는 그것으로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런 치료가 아주 필요합니다. 이래서 여기서 명서방 자체는 우리 지구에서 어제는 눈병 치료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우수한 이런 치료 OTC 공약에 속하니까 이 제품으로 달라는 게 기본입니다.
5: 그럼 그 명서방 15개 꽂으면 그 건강치료에 줍니까?
1: 예, 이번에 명서방은 15가게 1,500원 주고 건강치료기를 오늘부터 줍니다.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5: 예, 알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제 지금 전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아, 이거에 노벨상 두 번 받은 게래 그러는지 효과가 특별히 좋습니다.
1: 예.
6: 그래서 이게 내 혈압조절이 아이들까에 만날 코리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에 아이 났는데, 지금 혈압조절이 0달 됩니다.
1: 예.
6: 오늘 아침에도 제가 120에 70, 9배다.
1: 예.
6: 그것도 정상이란 말입니다.
1: 아, 너무 정상이 이상적입니다. 예.
6: 예. 그리고 또 이게 나는 자꾸 목이 말랐습니다. 코이 마르고 목이 마르고 예. 그래서 목이 너무 말라서 그 자는 칸에다가 워서에다가 아무물도 떠놓고 수건도 제쳐놔도 효과 없던데 이 천이 박사 먹은 다음에 목이 마르고 코이 마르던 게 다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6: 그리고 이게 또 이 천이 박사님 우리 인체에서 어디에 마비에 있으면 거기를 따라가면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아보는 약속대로 지진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도착한 아보는 점장으로부터 리리가 잠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실로 들어갔다. 아보는 소총제도 림 부인을 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소총제는 왕아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지의 부인 세 분이 상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예약자 중에서 성씨가 서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보는 자리에 앉고 소총재는 아보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보는 바빴을 뿐이며 차례로 초대할 계획이었고 지난번 상숙에서의 대접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답했다. 서총재는 지난번 술을 과도하게 마신 점을 사과하고 정 사장으로부터 출판 계획에서 아보가 큰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책임감과 인품에 감탄했다고 했다. 이때 종업원이 왕아 씨와 고부인, 륙부인, 림부인을 모시고 개인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향기가 퍼지고 화려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격식적인 인사와 소개를 나눈 뒤 왕아 씨가 자리를 배정했다. 고부인이 앉고 그들을 이어 서청재가 앉으며 왕아 씨의 정면에는 륙부인과 림부인, 아보가 자리했다. 문가에는 리리를 위한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푸짐한 반찬이 차려지고 고부인과 육부인은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짓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소총재에게 집중됐다. 소총재는 낯선 여성 손님을 만나면 의자를 앞으로 당기는 습관이 있지만 이번에는 왕아 씨가 미리 의자 다리를 걸어놓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왕아 씨는 웃으며 서청재에게 다가가지만 서청재는 오히려 차가운 표정을 보였다. 림부인은 서청재를 살짝 살핀 뒤 미소를 지으며 아보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부인은 북방 호트로 두 분 청재가 바쁜 와중에 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한 뒤 먼저 건배를 제안하고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 서청재는 세 분의 미녀가 상해에 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직 사무실에서 덮밥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왕아 씨는 웃으며 서청재에게 반찬을 떠주고 예전에는 상해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섬세함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륙부인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상해 사람인데 작은 월병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 림부인은 자신이 어렸을 때 군촌에서 자랐으며 하북과 동북 강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말했다. 륙부인은 자신이 상해에 처음 왔을 때 파슬리와 양파 가게에서 한 당황한 실수를 얘기했다. 고향에서는 대파를 한 묶음씩 사지만 상해에서는 일전에 파슬리 세 송이만 팔고 또 상해 사람들은 파슬리를 오직 생선 요리에만 사용하는 줄은 모르고 자신이 친구 집에서 파슬리를 먹어버려 큰 소동을 벌였던 일화를 전했다. 소총재는 웃으며 상해 방식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치고 세 분의 미녀가 말만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직접 건배를 제안했다. 왕아 씨는 태연한 모습으로 세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부인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왕아씨에게 건배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이야기만 이어간 점을 반성하며 직접 건배를 하려고 일어섰다. 왕아씨는 웃으며 소청제는 이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또 마시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리고 림 부인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버와 42여년 만에 만나는 설렘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도 챙겨야 한다고 부드럽게 지적했다. 림 부인은 웃으며 아버가 대표로 왕아 씨와 한잔 마시는 것을 제안했다. 왕아 씨는 자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장미꽃처럼 빨개졌다고 말했다. 자신과 아버가 따로 마실 이유가 없으니 그냥 떨어져 앉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소청제와 아버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버는 크게 웃으며 좋다고 답했다. 소청제는 자리를 바꾸려고 일어나지만 옷자락이 의자에 걸려 잠시 몸을 가누지 못했다. 림 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자리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말렸다. 아버는 왜 그렇게 소청제가 무섭냐고 물었다. 림 부인은 아버의 귓가에 다가가 조용히 자신이 겁먹었다고 속삭였다. 여러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덕분에 저녁 식사 분위기는 매우 즐겁고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나타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중에 아버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오후 리리는 밖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었다. 오후 4시 30분경 머리와 손톱 손질을 모두 마쳤을 때 갑자기 식당 관리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소청제와 아보 왕아씨 일행이 곧 식당에 도착한다는 내용의 연락이었다. 리리는 간단히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리리는 미용실 복도에 몸을 숨기고 잠시 망설이다가 소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정말 스파이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았다. 소환은 도와줘서 고맙다고 답하며 정말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저녁에 식당에 한번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리리는 큰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물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안심시키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시끄럽게 하거나 왕아 씨를 때리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령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진원 같은 고급 식당에서는 절대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리는 그렇게 깊은 원한을 맺었을 리가 없다고 말하며 왕아 씨의 인품은 괜찮은 편이라고 변호했다. 소아는 구체적인 상황은 리리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소청제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상해까지 왕아 씨를 찾아왔지만 왕아 씨는 전혀 응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며 연락도 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리리는 만약 할 일이 있다면 왕아 씨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소아는 콧소리를 내며 무정무이한 곳은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저녁에 식당에 가는 것은 단지 소청제와 왕아 씨를 만나 술을 같이 마시려는 것일 뿐이며 이 정도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리리는 계속해서 만류하며 잘 이야기하고 화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아는 안심하라고 답했다. 리리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갑자기 자신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용사도 계속해서 아무리 손봐도 마음에 들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저녁 8시가 거의 다 될 무렵 리디는 급히 지진원 식당으로 향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활짝 웃는 표정을 지운 뒤 실내로 들어섰다. 테이블에는 이미 소총재와 여러 부인들이 상당히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모두가 리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고 왕아 씨는 일어나 리리를 모두에게 소개했다. 정호본이 술을 따르려고 하자 리리는 모든 부인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자신이 예의가 없었던 점을 사과했다. 그리고 왕아 씨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두가 웃으며 함께 잔을 기울였다. 육 부인은 이렇게 술을 마신 상황에서 아범한 미녀들을 보며 혼자 조용히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흥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농담하며 아버에게 적어도 림 부인을 알게 된 로맨틱한 과정을 이야기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물으며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림 부인은 급히 손을 흔들며 안 된다고 거절했다. 왕아 씨는 옆에서 응원하며 로맨틱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림 부인은 수줍은 표정으로 모든 것이 너무 과장된 것이며 로맨틱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냥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북 지방으로 가서 기획 프로젝트를 상담하고 나무도 심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은 남편과 함께 갔고 상해 쪽에서는 아보 총재 일행이 참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보는 웃으며 그냥 일주일 동안의 일이었고 림 부인 남편이 조금 놀랐을 뿐 큰 일은 아니었다고 보충했다. 림 부인은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고 부인은 그만두지 말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니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너무 대충 이야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아 씨와 리리도 함께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아버는 모두의 분위기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길 중간 양옆이 온통 사막이었으며 운전사가 그곳이 청나라 때 금광산이었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림 부인은 정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놀라며 안 된다고 정말 창피하다고 말했다. 육 부인은 림 부인의 입을 막고 빨리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재촉했다. 아버는 웃으며 운전사가 계속 경전을 읽었다고 말했다. 잠시 후 차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속도는 시속 70km까지 올라갔지만 실제 속도는 최대 시속 20km밖에 나오지 않았다. 차가 힘겹게 끙끙거리던 중 갑자기 언덕에서 많은 돌들이 굴러내려오기 시작했다. 부인은 허벅지를 치며 정말 스릴 넘치다고 외쳤다. 림 부인은 얼굴을 붉히고 거의 울 것처럼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말 부끄러우니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버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차가 코너를 돌자 다이아 세 개가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운전사는 예비 다이아 두 개만 갈아 끼울 수 있었다. 운전사는 아버를 데리고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차에 돌아왔을 때 림 부인은 차 안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다고 했다.
닌부인은 아보 총재가 너무 과장했다고 말하며 정말 창피하니 그만해달라고 항의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어 림부인의 남편은 공포감에 온몸이 떨렸다. 운전사와 아보는 급히 림부인을 차에서 끌어냈고 림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 울었다. 림부인의 남편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운전사가 앞바퀴를 확인했더니 아직 살짝 공기가 남아있었다. 모두가 다시 차에 타고 달렸는데 이제는 가속 페달이 제대로 작동했다. 속도가 70을 가리키면 실제 속도도 정확히 70이 나왔고 100을 가리키면 100 그대로 달렸다. 고부인은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봤다. 아버는 그 뒤에 차를 수리하고 림부인의 남편을 병원에 데려간 뒤 호텔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다음 날은 간단히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떠났다고 말했다. 육부인은 옆에서 웃으며 정말 그냥 이렇게 끝이냐고 묻고 아무런 궁금증도 풀리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이때 아버는 리리가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란 것을 눈치챘다. 아버가 이 디테일을 막 발견한 순간 개인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바람이 살짝 불어 들어오며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리리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때 서청재와 왕아씨의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소환이었다. 아버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리리는 뒤돌아보며 약간 당황한 듯 희귀한 손님이라고 말하고 정업원에게 의자를 하나 더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소환은 미소를 띤 채 아버에게 함께 온 손님들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버는 세 분의 부인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만의 인생을 정성들여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임향자 가수가 부른 우리네 인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연변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죠. 안홍천 작사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인생도 고향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류촌 작사 작곡의 여성인창 즐겁게 삽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신나게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야겠죠? 경쾌한 리듬에 몸을 맡기고 여러분도 함께 흥얼거려 보는 거 어떨까요?

즐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조용하고 정겨운 그곳 초가집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수남 작사, 남희성 작곡의 류철혁 가수가 부른 그리운 초가집을 전해드립니다. 흙내음 나는 마당, 푸르른 채소밭, 밤이면 등잔불 아래 펼쳐지던 가족들의 이야기로 사랑꽃 피웠던 그곳이죠. 지금은 멀어져도 가슴속에 살아있는 초가집의 추억을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네, 기계고장으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의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러분. 네, 기계고장으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의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부터의 내일까지 연속 이틀간에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예, 장촌의 명의로 불리우는 서장승 주임이사를 예, 특별히 통해서 예, 광대한 연변의 환자들 위해서 예, 봉사하게 됩니다. 예,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예, 중의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촌시 관성구 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합니다. 아, 최근에는 또 예, 아주 영광스럽게 하늘로 쌍챙크란데 예, 상정과 주임이사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적 생소하겠죠. 무엇을 갖다 써 쌍챙크 이사라 하는가. 예? 저희에게는 말이죠. 예, 정과의학 영역에서 나라에서 수혜라는 말이죠. 예? 고급 직함입니다. 예? 꼬지지청이라 합니다. 그럼 이 꼬지지청을 가진 분들은 어떤 말이죠? 기술을 장악해야 되는가? 예? 정과질병. 정과질병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예? 서취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예? 혹은 림상의학이라든가 예방의학의 강후이쇄 이러한 것을 말이죠. 종합해가지고 예? 사업을 하는 이런 말이죠. 예?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정과 이 이사 자격증을 따서 되면 이런 질병들을 말이죠. 예? 잘 처리할 수 있고 또한 말이죠. 예? 임상에서 나타나는 예, 아주 그 복잡하고 진단하기 바쁘고 예, 치료하기 바쁜 이러한 말이죠. 병들을 말이죠. 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장승 주임이사가 말이죠. 예, 쌍챙크 주임이사 이 자격을 땄다는 것은 말이죠. 이러한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 됩니다. 예. 림상 경험이 당연히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항상 말이죠.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 중의 출신으로서의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 말이죠. 진찰하는데 조약에는 개체화 진료 모식을 차용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할 테죠. 무엇을 갖다 써서 개체화 진료 모식이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당뇨병은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환자마다 정황이 틀리기 때문에 치료 말이죠. 수단이 틀려집니다. 예. 당뇨병이라 해서 말이죠. 다 치료 수단이 한 가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림상 실천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을 높였고 치유율을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림상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예, 진료 범위가 예, 상당히 넓습니다.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예, 상견 질병, 예, 늘상 볼 수 있는 질병, 다발성 질병, 예, 인환자병 이러한 병증들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특히 중이내과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현우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소갈, 흉비, 심통, 기침, 천식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북노

0: 소보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초창이라는데 여드름이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도 도움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신결석이라든가 담결석이라든가 방광결석, 순뇨관결석 그리고 말이죠. 전립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전립선염으로 소변이 늘상 작고 급하고 절연하고 이러한 말조의 증세에 나타내는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하고 낭종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 결절에 유선 결절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잘 발생하는 란소 낭종이라든가 유선 낭종이라든가 이러한 말종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말이죠. 뇌혈관 질병에서 환병률이 가장 높은 말이죠. 뇌경색에 대해서 우리 토론해 봅시다. 하늘로 장시식 노경사라 하는데 또한 말이죠. 노경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하게 되면 창경 하는데 이 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창경이 말이죠. 환병률이가 가히 말해서 가장 말이죠. 높다고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뇌에 있는 동맥이가 말이죠. 폐쇄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경사이라고도 하지요. 노경사를 갖다. 이 폐쇄 현상이 생기게 되면 동맥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뇌조직이가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최쇄에 혈이 모자라다. 피가 모자라다. 하나는 최양 산소가 부족하다. 이것이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괴사현상이 생깁니다. 괴사현상이 죽는단 말과 한 가지입니다. 이럴 때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머리가 늘상 말이죠. 흐릿허분하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픈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얼굴이라든가 팔다리가 말이죠. 마모라는데 마모 현상에 절연하거나 마비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말이죠. 비교적 경한 증세입니다. 그러다가 일단에 말이죠. 중풍이 인기되게 되면 펜탄 현상이 생깁니다. 반신불수가 온단 말입니다. 심할 때는 또 전신탄환 현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제도 어떤 분이 말이죠. 저하고 물어봤지만은 이 말이죠. 노공이 오는 분들을 본다 할 때 그 부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 노공이 온 부위가 그 다음에 면적이 어떠한가 이거하고의 환자의 증세나 말이죠. 증세가 증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월하십니다.
0: 예.
2: 예, 저는 뇌경색이 와서 그 수건자한테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
0: 예.
2: 지금 어제는 여러 번 가서 중약도 쓰고 침도 맞고 한간에 효과 좀 예 보입니다.
0: 예,
2: 오늘 또 치마들 가서 가려고 예약하시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끊겼는데요. 다음 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3: 네,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예. 저는 이 시간에 좀 날씨가 좋으니까 좀 사화를 좀 자주 했어요.
0: 예.
3: 예. 아, 그랬더만 자꾸 이 뭔가 설

0: 숫자가 나고 배가 쌀쌀쌀 아프면서 영 안 좋습니다.
1: 예예예.
0: 예예. 그래가지고 살이 뭡니까? 그런데 올해 저는 올해 좀 장이 있지 뭡니까?
1: 예예.
0: 예. 장이 좀 약하다 합니다.
1: 예예.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살이 조금만 그 좀 뭐 먹거나 춥거나.
2: 네.
1: 말씀하세요.
0: 예. 배가 시간 제일 많아 쌀쌀쌀쌀 아프다 말입니다.
1: 예예.
0: 예. 예. 그래가지고 살이 뭡니까? 또 규태 중이 그 박창호 주민한테 가서 저녁 후에 저담 좀 먹으려고 여행하려고 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락이 예, 다 예. 됐습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임까?
1: 예, 예.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약하자 그랬나, 박윤덕 주임 선생님.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한번 이제 유급서 깨다 먹었습니다. 깨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 또 많습니다. 많이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더 오자고 오늘 가자고 그랬다.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예.
3: 예.
1: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박윤덕 선생님이 요약하자고 그랬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았다고 그럽니까?
4: 예, 심장이 영 침침하고, 예, 가슴도 답답하고, 예, 숨쉬기도 바쁘다 말인다.
1: 예.
4: 기포약을 제가 먹었습니다.
1: 예, 예. 예.
4: 굉장히 많이 아프지도 않고, 예, 좀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 예, 예.
4: 예, 예. 그래서 약을 좀 더 짓자고 그랬다.
1: 예,
4: 운동도 못하던 게 아침이랑 계속 걸고 운동을 합니다, 지금은.
1: 좋은 일입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예, 예.
5: 예. 저는 지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위가 너무 이게 안 좋아가지고 예, 위축성 위염이 있어서 예, 한국에서도 치료받고 했는데 잘 이게 안 돼서 우리 어머니 지금 이번에 왔던 김에 그러면 저 길태중이 워낙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좀 치료받아 보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화 드리는 바입니다.
1: 예.
5: 예약이 가능하시겠습니까?
1: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연락이 다 아. 됐습니다.
5: 아,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5: 예, 예. 오늘의 오전에 가면 좋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가면 좋습니다.
1: 아,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5: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6: 아, 네네, 수고하십니다.
1: 예.
6: 한 가지 문의를 할 거는,
1: 예.
6: 우리 남편이 노공이 돼서, 연변병원에 요도래로 입원하고 나왔습니다.
1: 예, 예, 예.
6: 예, 근데 지금, 주야전에 요 손바닥이 좀 뻣뻣하고,
1: 예.
6: 요 신다리 여기 좀 뻣뻣합니다. 그래서 좀 친구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이사를 보시면 좋을까요?
1: 아, 우리 저 길태중님 문진부에는 예, 친구를 예. 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환자분이 환자분께 한 분을 청결해 드리겠어요. 강철수 전시장 찾으세요.
6: 예, 그 강철수.
1: 예, 다 예. 중의 선생들이기 때문에 친구 다 잘합니다. 예.
6: 강철수 선생님이면 저기 화룡에서 오신 분인가?
1: 맞습니다. 화룡에서 주임했습니다.
6: 아, 네네네네. 그러면 알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토요일 거지 그게 그런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1: 예, 토요일에는 오전만 문진하기 때문에 저 네. 일단 오셔서에 그 네. 주임을 찾아서에 한계하려서 네. 어떻게 등하는가 그 환자의 병정에 따라 결론이 있습니다. 예.
6: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6: 아, 네,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6: 네.
1: 예.
6: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7: 네.
2: 네.
7: 예약합시다.
1: 누구를 예약하겠습니까?
7: 저 부모.
1: 네, 예, 사주님이 네. 그냥 오세요. 예.
7: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네, 여보세요.
7: 가려고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1: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7: 박찬호 스님께서 예약을 썼어요.
1: 예, 예, 예.
7: 효과 보니까 오늘 일단 가려고요.
1: 예.
7: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1: 안녕하십니까?
9: 예. 아, 저번에 그 장천이사에도 내가 위를 봤죠.
1: 예.
9: 이게 지금 위가 많이 나사돼서 다시 이렇게 좀 예약하려고 하는데.
1: 예.
9: 어떻게 예약되는 거예요?
1: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오늘 오십시오. 예?
9: 오늘 될까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1: 예,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는데, 예, 오시면 됩니다.
9: 예, 알았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에, 상식적으로 예, 여러분들께 교대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연변병원이나 조이병원에 다 디자인 중심이 있는데 예, 중요한도에 예, 이 디자인 중심에 가서 예, 신체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말이죠. CT를 하거나 예, MRI를 하거나 예, 이렇게 되면 보고단에 말이죠. 예? 창경이라고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 녹근서를 하게 되면 내가 풍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거는 말이죠. 예? 조금의 오해가 있어요. 물론 예, 중리에서 말하는 말이죠. 풍이 왔다, 중풍을 맞았다. 이것도 말이죠. 예? 이 말이죠. 예? 중풍의 한계 예류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 네.
1: 이 노공이라 할 때는 주약의 말이죠. 예? 최쇄신 중풍에 속합니다.
2: 네, 잠시만요. 중풍. 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네, 수고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10: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10: 네, 내 강수임 때서 이 시간에 지문 몇 번 맞았는데 허리, 다리 효과 너무 좋아서 네, 그랬다. 그래, 오늘은 약도 떨어지고 약질라도 가서 그랬는데.
1: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예, 됩니다. 예, 예,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10: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십니까? 길태중이 전화하겠습니다.
1: 예.
11: 그 저희 친구의 허리와 그다음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길태중의원의 강철수 주인께서 치료를 받으려고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락이 다 됐습니다.
11: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2: 안녕하십니까?
1: 예, 맞습니다.
12: 아,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안녕하세요. 예.
12: 저 박창호 주임 이사를 예약하다고 그랬는데.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12: 아, 별로에, 아, 위장염이 온 것 같아서.
1: 예, 예.
12: 예, 길에 보이다고 그랍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12: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예, 중풍이라 할 때는, 우리 현대약에 결합하게 되면, 최신 중풍이 있고, 예.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장경에, 장시식 녹응서에,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뇌혈전이라든가, 예, 뇌전색이라든가, 예,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예, 추세식 중풍이 있습니다. 중풍에, 예, 뇌출혈이라든가, 예, 주막막 하강출혈이라든가, 예,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말하는 말이죠. 이 녹응을 놓고 본다 할 때, 이 두 가지 유형에서 말하게 되면 예, 최세신 중풍에 속합니다. 예. 중풍 환자들을 우리 예, 관찰해 보게 되면 예, 대략 60% 내지 80%가 예, 노공으로 말이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이 중풍에 말이죠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2: 잠시만요.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13: 네, 저는 지금 전번에는 그 잠이 안 와서 그래 박윤도 선생님을 봤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13: 좋아가지고 또 이 시간에는 또 어지러워가지고요.
1: 그렇죠.
13: 또 내일로 예약을 해줄 수 있나요?
1: 예, 내일이면 예, 토요일이니까 오전에 오세요. 예.
13: 내일 오전에.
1: 예예예. 예.
13: 예예.
1: 예. 예,
1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4: 예, 또은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1: 예예예. 예.
14: 저번 신도 수원장 선생님이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습니까?
14: 예, 심 모든 관절과 이 모든 데 불편해가지고 수원장 선생님이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제 침구료법에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1: 예예 예, 맞습니다.
14: 예, 효과도 영 좋고 그 느낌이 좋은데 저희 그 선생님이 따뜻한 이런 치료 방법과 그 기타 저희 보조 일꾼들이 이 따뜻한 마음에 영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1: 예예 예, 좋은 일입니다.
14: 원장 선생님께 모든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시름 네. 넣으세요. 예.
14: 네, 안녕히.
2: 예.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5: 안녕하십니까.
1: 예.
15: 지금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1: 예,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15: 오전에 한 시간에 한 번씩 밤에
1: 예.
15: 받아내니까 다지 못해서 어느 이사가 더운지 아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오시겠습니까?
15: 오늘 가도 됩니다. 오후에.
1: 예, 그러면 예, 저 우리 장춘의 명의가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 문진을 하는데 예, 서주임을 예. 찾으세요.
15: 서주임이요?
1: 예. 쌍리를 수이라 예. 합니다. 예.
15: 오해도 합니까?
1: 예예 예, 당연하죠.
15: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1: 예,
15: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6: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6: 예 저기 뭔가 박윤덕 선생님이 저기 가호를 좀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예,
16: 머리 저기 혈압이 높고 머리도 어지럽고 싱하고 그리고 저기 뭔가 저기 밤잠도 설치고 그냥 그리던 것이 지금 선생님 약을 몇 번째다 먹고 난거나 조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 그 중에 계속 또 먹으려고 지금 예약하는 중이에요.
1: 예예. 예. 예. 그냥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6: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노공을 놓고 본다 할 때 환백률도 높고 이 노공 환자 중에서 중풍이 오는 말이죠.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대략 60% 내지 80% 차지라는데, 이 병증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노공 진단을 받은 지 몇 해 되는가, 이런 말입니다. 예. 보통 먹이 되면 1년 내에 말이죠. 예. 중풍이 오는 비율이가 10% 내지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5년 낼 때는 말죠. 20% 내지 30% 정도로 말죠.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지만은 환자마다 말이죠. 이 노경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틀려지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머리에 있는 말이죠. 이 노경이가 대뇌에 있는 어느 부위에 발생했는가, 그 면적이 어떤가, 어제도 한 분이 물어봤는데 보통 보게 되면 대뇌 중에 있는 동맥이라든가 노관이라든가 쇼노라든가 지디제라든가 이런 부위에 말이죠. 이 노경이 잘 발생합니다. 특히 보게 되면 어제 분께 교대라고 했는데 노관에 말이죠. 이 노공이 왔을 때는 중풍이 올 위험성이 다른 부위에 온 그, 분들보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짝 말이죠. 치료에 말이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략 우리나라의 정도를 보게 되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 네.
1: 10만 명에서의 200명 정도가 말이죠. 이 중풍이 옵니다. 중풍이 온 다음에 하나는 제때 확진을 해야 되는데 확진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구급을 못했단 말입니다.
2: 네.
1: 치료도 못하고 구급 못하게 되면 왕왕 보게 되면 후유증을 남겨줍니다. 후유증에서 보게 되면 하나는 맞아요. 사지 놀림이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팔다리 쓰기를 바쁘다 말입니다. 중요하게서 펜탄이라 말하는데 어느 한쪽,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에, 어떤 분은 또 왼쪽에, 발다리를 놀리기 바쁩니다. 이 문제를 말이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우리 연기신에서도 자주 보는데, 공릉단련을 하느라고서는, 이 공릉단련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연변병원이라든가, 조회병원이라든가, 중요원이라든가, 여러 번 입원했습니다. 사실 말해서 이번 치료를 했지만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 말이죠. 팔다리 놀림이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어 공능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은 하긴 하는데 본인도 알겠지만 다른 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듣기 바쁘단 말입니다. 말씀이 똑똑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더 심할 때에는 말이죠. 말씀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식도에 무슨 병변이 생긴 것처럼 중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돈인곤란 현상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말이죠. 삼키기 말이죠.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렌즈 공능이라는데 하나는 말이죠. 집을 나가게 되면 제 집을 말이죠. 찾지 못합니다. 이러한 렌즈 공동 장애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풍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렸는데 하나는 치료고 더 좋기는 예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실의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17: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 조 소비환경총지수는 89.2점으로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2026년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수능상 건강생활계를 과보급 3종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날의 우리 주에서는 소비시장 질서 최적화, 소비봉사체계 완산, 시장 소비 활력 제고에 주력하고 소비 기반 시설을 1층 튼튼히 하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량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 주 소비환경 총지수는 89.2점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데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소비혁신지수, 소비만족지수 두 지표는 모두 전성 1위를 기록하며 우리 주 소비환경 건설 성과가 지속적으로 공고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입니다.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은 길림성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 인정을 정식 통과했는데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해당 명단에 선정된 단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주 소비환경 총지수는 3년 연속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시장감독관리,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환경건설사업에 대한 긍정으로 각 풍경과 상가의 성실 경영과 친절한 봉사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우리 주 중점 민속문화관광대상입니다. 민속원은 조선족 민속문화를 핵심으로 무형문화재 플러스 관광 플러스 소비 융합발전 모식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조선족 풍경을 체험하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안심 소비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주미 연결시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지도하에 민속원에서는 높은 기준으로 표준화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을 내오고 소비자 고발 처리, 분쟁 조정 등 제도를 완산해 관광객 소비 만족도를 꾸준히 높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운영경리 손겸유입니다. 올해 민속원에서는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안심 소비 환경을 공고히 하는 도대에서 종이공예 무형문화재, 특색향도, 동물소통 등 세 가지 새 경영 모식을 추구하고 다섯 가지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또 몰입형 체험을 통해 민속문화 내포를 발굴해 관광객들의 체험 수준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관광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적극 해결하고 관광객들의 문의의 상시에 대답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남 관광객 전혜사입니다. 이곳 소비 환경이 매우 투명하다고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실제 가격 그대로이고 별도의 추가 비용도 없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심 체험은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는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 9곳이 마련돼 경외 관광객들의 안심 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미들입니다. 중국 옷은 양식이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 벌 샀습니다. 상점 판매원들이 모두 간단한 로어를 할 줄 알아 의사소통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날의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사업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신심진작, 소비환경개선 등 중점 사업에 주력해 감독관리 봉사체계를 꾸준히 완산하면서 우리 주 소비자 권익수호 사업이 세 단계로 도약하고 전주 소비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겠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악의적인 고발 행위를 정확하게 단속해 소비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한 한편 온 오프라인 일체와 립체적 소비자 권익수호망을 구축해 권익수호 봉사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소비환경건설지도처 사업일꾼 초성함입니다. 전주적으로 ODR 기업 244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370개가 있으며 관광 관련 플랫폼 시범 단위 14곳을 구축하고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성내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로 선정됐습니다. 10개의 부문과 손잡고 악의적 고발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 량완 소비 환경을 수호할 때 관한 지도 의견을 내왔고 4차례에 걸쳐 186명을 이상 고발 행위 명단에 넣었습니다.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사업은 길림성 당위 당학교 과제조가 앞장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소비 보장, 소비 품질, 소비 안전, 소비자 권익 수호, 소비 혁신, 소비 만족도 6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 체계를 내오고 소비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 발전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종 공식 평가 보고를 완성했습니다.
0: 5월 21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2진 군종 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종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훈촌시 1건, 종점 사건 1건, 왕청년 2건, 종점 사건 1건, 안도현 2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62.5%를 차지합니다.
2: 원초는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입니다. 단인간 그는 변경의 뿌리 내리고 묵묵히 기여하면서 삼합진의 시설 완선, 산업 흥성, 변경 안정, 변방 공고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는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견고한 목표하에 실천으로 변경촌의 발전 난제를 풀고 조심으로 변강의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초는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건설하며 변강이 기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합진 변경촌 건설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024년 각 부임한 완초는 기초 선행을 견지하면서 오수 도관망과 배수로 대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공 난제를 해결해 기한 내 준공을 보장했습니다. 현재 삼합촌, 북흥촌은 이미 오수 도관망 전면 피복을 실현했고 대중 주거 환경이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변경촌 기초시설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완초는 정책 플러스 봉사 플러스 문화 조합 조치를 내놓아 74명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에게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11명이 특색산업 발전에 뛰어들도록 주동했으며 삼합동상구에 고목커피 역참을 내와 331국도 연산의 명소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가과입니다. 벽면의 벽화는 모두 완부장이 우리와 함께 그린 것이고 많은 물감들도 완부장이 우리를 도와 구매한 겁니다. 최근 완부장은 우리를 도와 6만 원 자금을 해결해 줬는데 이 돈으로 커피숍 설비를 갱신하고 부분적 기초시설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합진 북흥촌에서 완초는 변경 자원과 조선족 문화에 입각해 기초시설 건설, 가옥 개조 승격, 환경 향상 및 정돈 등의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짙은 향토 숨결과 특색 풍정을 지닌 이 작은 마을이 새로운 활기를 띠게 했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 완초입니다. 근년래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불함3사 문화관광유한회사를 유치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5월에 착공했고 현재 부문적 민박이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급으로부터 358만 원을 쟁취해 북흥촌 문화관광 재고 대상을 건설함으로써 북흥촌의 전반 문화관광 환경을 제고시켰습니다. 완초는 초심 담당을 견지하면서 실천과 땀방울로 변강 발전의 꽃을 가꾸고 고수와 기여로 변강의 안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완초입니다. 삼합에 와서 사업한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변경에는 작은 일이 없고 모든 일이 민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종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데 기층 간부이면서도 무장부장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변경 안정, 대중의 행복은 모두 조금씩 쌓아가는 실천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 하루라도 있는 한 저는 본분을 다하고 이 땅을 잘 지켜 조직의 양성과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렵니다.
0: 대중들의 과학 숭상, 건강 생활 이식을 높이고 사회 조화 안정을 수호하는 사상 방어선을 튼튼히 하기 위해 주 과학기술협회에서는 일전 성과학기술협회 학회 봉사중심 성반사교협회와 손잡고 연결시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2026년 전국과학기술

0: 일꾼의 날 과학숭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조당위 당학교 전임 교육장이자 교수인 서군령이 과학숭상 건강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서군령은 전형 사례를 들어 기층 간부와 광범한 대중들이 일상 업무와 생활에서 과학숭상 건강생활의 좋은 습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다농사회구역 과학보급기지를 참관하면서 불량 정보를 배척하고 과학송상 건강생활을 하는 경험과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활동에서는 건강무료진찰도 동시에 진행해 주민들에게 진료, 상담과 건강지도를 해줬습니다. 연결시 과학기술협회 판공실 주임 류간영입니다. 이번 활동은 권위있고 전문적인 과학보급 강의를 통해 기층 간부와 반사교 사업일꾼, 광범한 주민들이 반사교 본질을 잘 알고 사교를 식별하는 기본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과학을 숭상하고 사교를 배척하며 평안 사회를 함께 건설하는 량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6년 연변주 과학기술협회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숭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활동의 처력입니다. 다음 단계 주최 측은 대학에서 계열 과학보급 강좌를 전개해 선전면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과학숭상 건강생활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평안연변 건강연변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1: 축구의 고향 연변에서 축구는 일반 운동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연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정신적 상징입니다. 가베리그 시절 전국을 감동시킨 응원 풍경에서 수박 할머니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오늘날의 동북축구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의 모든 발걸음은 축구 팬들의 진심어린 응원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늘 본 방송국 기자는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을 찾아 축구에 열정을 쏟았던 뜨거운 세월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2: 여기는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경기장입니다. 연변팀 홈경기가 열릴 때면 이곳은 우렁찬 함성과 환호 소리로 가득합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지만 열정 가득한 축구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원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동북축구연맹전이 정식 개막하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맞붙게 됩니다. 이른 아침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위는 경기장 25호 상가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축구팬 연맹의 거점입니다. 머지않아 그는 연맹 회원 20여 명과 다른 축구팬 협회 대표들과 함께 후코트로 떠나 고향팀을 목청껏 응원할 예정입니다. 연맹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축구팬 복장과 응원 깃발, 현수막, 응원 구호, 응원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또 연변 특산물도 가져가 현지 축구팬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 연변 축구 매력과 연변 축구 팬들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연변 축구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자 공유인은 이야기 보따리를 부렸습니다. 20회 넘게 축구를 관람한 오랜 축구 팬으로서 그는 연변 축구의 변화를 모두 지켜봤는데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한순간도 식지 않았습니다. 공유입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인 1996년, 1997년부터 연변 5동팀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축구에 빠졌습니다. 2010년 연변팀 성적이 좋을 때 친구의 소개로 축구팬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서 본 경기는 할빈 의등팀과의 홈경기였습니다. 잊혀진 추억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떠오르며 축구의 고향 연변의 뜨겁고 감동적인 모습이 재현됩니다. 공유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직접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고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수박 할머니는 직접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1,000원을 들고 선수들에게 수박을 사준 그 따뜻한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을 줬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 축구팬들도 당당한 모습과 축구팬 문화를 보여주며 축구팀과 축구팬 모두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베리그의 감동적인 응원 풍경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동북축구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팬들의 축구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유위를 비롯한 연변 축구 밴드는 선배들이 이어온 축구 불씨를 이어받아 꾸준한 지지로 열정을 증명하며 행동으로 연변의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근일 공유 자전거 500대가 훈촌에서 운영이 됐대 주민들의 일상 출행과 관광객들의 관광에 편리를 주고 저탄소 환경 보호의 새 선택에 도움을 줘 도시 여유로운 교통 체계를 1층 풍부히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DD 청귤 공유 자전거 500대는 도시 중점 구역을 연결하는데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해 변경 소도시의 녹색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현재 공유 자전거는 이미 고속철도 훈춘역, 연변대학 훈춘 캠퍼스 구역 등 장소를 피복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 청귤 연변 총대리 사철생입니다. 공유 자전거가 중국에서 운행된 지 이미 10년이 되며 주민들의 마지막 1km 출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공유 자전거는 도시 교통을 혼잡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에 대한 효과도 뚜렷합니다. 이제 주민 수요에 따라 점차 시내 위치를 초과해 모두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렵니다. 현재 시험 사용 단계에 있는데 세울 자리도 비교적 적기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 자전거가 훈촌에 등장한 것은 녹색 출행에 호응하고 지방 관광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 조치입니다. 이제 운영 측은 주민 출행 수요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세워둘 위치를 최적화하며 운영 유지 봉사를 완선하고 자전거 배치, 검사 보수와 청결 사업을 잘하며 안전 편리를 보장해 공유 자전거가 편민 관광 조력의 민생 도구로 되게 함으로써 훈촌 관광 시즌에 새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2: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동부문화산업교육회 및 투자유치 추천소개 대회에서 2025년 길림성 문화기업 30강, 성장성 문화기업 3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위원회사, 연변 완선이 문화관광발전위원회사, 길림호동 서풍과학기술위원회사, 연변 봄날미디어위원회사가 길림성 문화기업 30강에, 연변 당림문화미디어위원회사, 훈춘 방천 삼강국제관광집단위원회사가 길림성 성장성 문화기업 30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안도현에서는 신용으로 증빙 대체 개혁을 심화하고 신용 데이터 공유에 이탁해 전용 신용 보고서로 여러 종이 증빙을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여기저기 다녀야 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도무시 장간진 제2회 두견화 감성위원 활동이 20일 강릉 양생곡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서화 촬영 창작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도무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예술가들이 두견화 꽃바다에 모여 현장에서 창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필목으로 꽃바다 장관을 그려내고 카메라로 장간진의 생태의 아름다움을 찍어 예술의 힘으로 장간진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0: 5월 20일 도나시 혼인등기처 결혼등기 업무가 도나 백화청사 4층 새 사무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마침 5월 20일 혼인등기 고봉기와 겹쳐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3: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이미란입니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개이던 대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도나에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7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9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등급 4급,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 우리 몸을 시원하게 지켜주는 푸른 보석 녹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녹두는 그 색상처럼 몸에 열을 내려주는 대표 식품입니다. 녹두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해열과 해독입니다. 하여 예전부터 더위를 먹었거나 독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녹두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녹두는 몸속의 독소와 로폐물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예방입니다. 녹두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사포닌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와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녹두의 껍질에 많은 폴리페놀이 세포로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가라앉혀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있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녹두는 영양 보충과 다이어트 친구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녹두는 녹두차, 녹두죽, 냉국 등으로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체질이 매우 차가운 분들은 과다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녹두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미룬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지체하는 행동 이상입니다. 네, 지금 할까? 아니,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나중이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미루는 것은 인생의 대부분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심리 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미루는 습관을 개변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 적잖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지라는 유혹에 빠지는데요.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이번 주말에 꼭 정리할 거야.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미루는데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미루게 되는 걸까요?
1: 네. 뇌에 즉각적 만족 선호 때문이랍니다.
0: 네.
1: 뇌는 미래의 보상보다 눈앞의 편안함을 더 선호합니다.
0: 네.
1: 그래서 미루면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나 불안이 완화됩니다.
0: 네.
1: 그런 편안함의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좀 미루게 됩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완벽주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0: 네.
1: 결과가 내 생각보다 잘 안 나올까 봐 예, 그러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자기 조절력 부족 또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근육이 약합니다.
0: 네.
1: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좀 모호하게 지루하게 생각하면서 뒤로 미루게 됩니다.
0: 네.
1: 네 번째는 거짓 희망 효과입니다.
0: 네.
1: 즉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일에 의욕이 더 생기겠지.
0: 네.
1: 내일 오늘 좀 쉬고 나면은 내일에 더 좋은 상태에서 하자.
0: 네.
1: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예,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서 조절 전략입니다.
0: 네.
1: 네, 미루기는 본질적으로 지루하고 불안하고 자책감 같은 그런 부정적 감정이 예, 생기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0: 네,
1: 네 그래서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면
0: 네.
1: 그냥 무조건적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0: 그럴 것 같네요. 네, 만족도 즉각 선호도
1: 네.
0: 뭐 완벽주의
1: 네,
0: 그
1: 네.
0: 실패 두려움 같은 이런 다섯 가지 면으로
1: 네.
0: 얘기 주셨는데요.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완벽하게 해내려는 사람일수록 막상 시작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와 미루기는 어떤 관계이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그
1: 네.
0: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완벽주의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0: 네, 네.
1: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0: 아.
1: 특히 학생들 중에서
0: 네.
1: 완벽주의가 있는 아이들이
0: 네.
1: 아, 무엇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의 에너지를 너무 쏟다 보니 행동을 못합니다.
0: 네.
1: 그래서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은 엄청 높은 곳에 있어요.
0: 네.
1: 그런데 내 현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부모님들 보시건데 쟤는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적만 바란다고
0: 네.
1: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높은 곳에 있는데 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의 차이로 인해서 우울에 쉽게 빠집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0: 네.
1: 우울증이 오는 이유 중
0: 그렇네요.
1: 하나가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0: 아.
1: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조금이라도 뭘 해야 성적이 오르지 생각만 해서 어떻게 오르냐 이러는데
0: 그렇죠.
1: 네, 이런 아이들한테 그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이걸 이해를 시키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그래서 완벽주의는 우리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0: 네.
1: 사실 이럴 때 한 발 내디디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이런 아이들에게. 네, 그런데 뇌는 이걸 또 이용을 합니다.
0: 네.
1: 너 완벽하게 못할 바엔 아예 하지 마. 하지 않으면 핑계거리는 있어.
0: 그렇죠.
1: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 저거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해서 이럴 뿐이야. 이렇게
0: 네.
1: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려는 사람일수록 막상 일을 계속 미루게 되는 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0: 네.
1: 이런 것을 완벽함의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0: 네.
1: 해보는 것보다 안 함의 0점이죠.
0: 네.
1: 근데 하면은 10점, 20점, 30점은 맞을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너 그냥 안 하면은 그냥 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0인데 정말 돈으로 넣고 말할 때 10원, 20원, 30원이라도 갖는 게 나을 건지
0: 그렇죠.
1: 아니면 아무것도 안 갖는 게 나을지
0: 네.
1: 네. 그러면 아이들은 또 용돈으로 넣고 말하면 또 금방 이해돼요. 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그리고 첫 시도는 그냥 우리가 시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0: 네.
1: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든지 그래도 우리가 그 작은 시도를 해보는 용기를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큰 덩이를 우리가 뭘 하기는 힘들어요.
0: 네.
1: 큰 바위를 움직이기는 힘들어도 그걸 쪼갰을 때 조금 조금씩 날아가는 건 가능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쪼개서 해보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바꿔야 합니다.
0: 네.
1: 그냥 완벽하게 해내야 될을 그냥 일단 우리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0: 그렇죠.
1: 네, 이렇게 자신한테 이야기를 네. 해야 합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3초의 용기의 법칙을 실행해야 됩니다.
0: 3초 용기.
1: 네.
0: 네.
1: 단 3초만 해보자.
0: 네.
1: 그리고 이 3초를 할 수 있는 것도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
0: 네.
1: 이렇게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사실 3초가 너무 쉽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너 선생님하고 3초만 약속할 수 있어? 이 3초만 네. 하면은 너는 그 용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0: 네.
1: 아무나 이 3초의 용기를 낼 수가 없어 하면은 씩 웃어요.
0: 그러네요.
1: 그러면서 3초를 누가 못합니까? 이래요.
0: 네.
1: 그래서 근데 그 누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0: 네.
1: 근데 선생님은 너가 3초의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 하면은 3초로야 못하겠냐 하면은 3초는 할 수 있대요.
0: 네.
1: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소통하면서 3초의 용기 법칙을 실행하고 특히 완벽주의가 있는 부모님들이 완벽주의가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그래서 부모님들부터 이 3초의 용기 법칙을 실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네요. 완벽주의 경향이 네. 어찌 보면 좀 고치기 어려운
1: 그럼요.
0: 부분인데
1: 네.
0: 3초 금방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네. 신심을 네.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발자국 내디디기 어려운 이런 완벽주의 경향이 네.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루는 사람은 종종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에서 시작한다고 하죠.
1: 네.
0: 자신감이 낮을수록 미루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자신감을 높이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저는 제가 사실 좀 완벽주의도 있고
0: 네.
1: 예, 그리고 항상 내가 이걸 왜냐하면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했을 때 완벽하게 될까? 이
0: 네.
1: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너무 하다 보니 저는 저에게 어떤 네. 처방을 내렸냐면
0: 네.
1: 나는 일단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본다.
0: 네.
1: 먼저 행동을 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심리극 하는 것도
0: 네.
1: 제가 작년에
0: 네.
1: 6월 달에 심리극 1탄을 할 때
0: 네.
1: 제가 관중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0: 네.
1: 네. 저희가 또 준비해서 다음에 심리극 2탄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그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0: 그렇죠.
1: 나 이거 약속한 거 지켜야 되는데
0: 네.
1: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계속 우리의 자신감을 건드립니다.
0: 네.
1: 왜냐하면 제대로 못했을 때 거기에서는 그 모든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네.
1: 자꾸 미루게 돼요.
0: 네.
1: 그래서 첫 단계는 완공을 하는 걸 생각하기보다 시작 자체를 성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0: 네. 시작 네, 자체.
1: 시작 자체를 성공으로 인식하는
0: 네.
1: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시작이 절반이다 하죠.
0: 그렇죠.
1: 네. 여기서 보면은 2분 규칙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까는 3초 연기죠.
0: 네.
1: 그래서 3초 연기로 2분 규칙을 실행해 보는 것인데
0: 네.
1: 첫 2분만 시작해 보는 것은 사실 2분 동안에 우리가 결과물을 내기는 힘듭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실패와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2분 지난 다음에는 그만두셔도 됩니다.
0: 네.
1: 제가 아이들에게 야 3초 연기를 내고 2분 시작하는 건 못하겠냐?
0: 네, 그렇죠.
1: 선생님 너한테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
0: 네.
1: 실패해도 돼.
0: 네.
1: 근데 2분을 시작을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만으로 너가 너의 뇌한테 야 2분 시작을 했어 하면은 너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생겨.
0: 네.
1: 그것이 성취감으로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해줍니다. 아이들한테도 실제로 엄청 많이 사용하는 예, 방법인데
0: 네.
1: 2분 안에 몇 개 단어만 써보는 거.
0: 네.
1: 예, 뭐 저 문장 같은 경우는 제목만 써보는 거.
0: 네.
1: 간단하죠.
0: 네.
1: 예. 그래서 이렇게 2분을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성공 일기를 매일 쓰게 합니다.
0: 네. 네,
1: 아주 작은 거.
0: 네.
1: 내가 가만히 앉아서 미루고 싶었는데 나 이걸 이 생각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였어. 움직였잖아요.
0: 네.
1: 움직이는 걸 목표로

0: 난이도를 설정합니다. 그냥 네. 내가 한 60% 70% 정도의 에너지로 완성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완벽주의를 내려놓기입니다.
1: 네.
0: 그다음 이전 성공으로 적극적으로 회상하는 겁니다.
1: 네.
0: 내가 예전에 성공했던 경험.
1: 네.
0: 네. 그런 성공했던 경험을 친구에게나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걸 다시 회상했을 때 뇌에서는 그때와 똑같은 도파민이 막 생깁니다.
1: 네.
0: 아니면은 어떻게 맨날 친구랑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은
1: 그렇죠.
0: 내가 글로 한번 나의 성공했던 순간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내가 해냈던 어려운 일 세 개를 떠올려 봅니다.
1: 네.
0: 네. 오, 나 살면서 이런 일 어려운 일 세 개를 해냈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인정해 보는 겁니다.
1: 네.
0: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네, 이런 부분에서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3초 용기 2분 네. 규칙 오늘 잘 알고 갑니다.
0: 네.
1: 저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미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던데요.
0: 네.
1: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무엇일까요?
0: 네. 이걸 도파민 예열이라고 위러라고 말합니다.
1: 네, 네. 도파민 예열.
0: 네. 악순환을 끊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도파민 위러입니다.
1: 네.
0: 네. 이것이 딱 5분만 견지해서 행동하기.
1: 네. 네. 5분 견지.
0: 네. 아까 3초를 3초 용기 그리고 2분은 시작입니다.
1: 시작.
0: 그런데 5분은 견지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집중했음에 인정하는 겁니다.
1: 네.
0: 5분만 견제하기 위해서
1: 네.
0: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미루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1: 네.
0: 그래서 악순환이 됩니다.
1: 네.
0: 그런데 5분 견지는 최소한의 행동으로 의외로 할 만한데 이런
1: 네.
0: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0: 네, 이를 미루는 것은 변도체와 전두엽이 갈등해서 시작됩니다.
1: 네.
0: 변도체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요.
1: 네.
0: 감정 기억을 기억하는 저장 장소인데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입니다. 이마
1: 네.
0: 쪽에 전두엽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나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감정은 나 지금 하기 싫어. 그게
1: 네.
0: 잘못되면 어떡해? 이런 감정으로 나를 브레이크를 겁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나아가야 된다와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같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요말하고 싸车를 동시에 못하잖아요.
1: 네.
0: 그것까지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요말하고 싸车를 막 바꿔바꿔하면 이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삶이 이런 것으로 갈등을 하기 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1: 네.
0: 근데 이걸 5분만 견지하는 걸 습관하면
1: 네.
0: 이것을 예, 다시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1: 그러네요.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1: 네.
0: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나는 할 것이다.
1: 네.
0: 이걸 가상해보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그 만약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1: 네.
0: 그러면 내가 할 것인가?
1: 네.
0: 이걸 안에다 넣어보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행동을 하면 우리 뇌의 대상 피질의 활성화가 되면서
1: 네.
0: 불안이 줄어듭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애들일수록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만약에라는 질문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1: 네.
0: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1: 네.
0: 그러면
1: 만약.
0: 이 아이가 여기에 만약에를 답을 하는 과정에서 뇌는
1: 네.
0: 그 답을 한번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나서 그 상상으로 인해서 계속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누군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1: 네.
0: 만약에로 계속 아이를 자극을 하면은
1: 네.
0: 이 아이는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면서 뇌에서는 또 도파민이 발생을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만약에를 질문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0: 우리의 감정을 재해석을 합니다.
1: 네.
0: 예. 통제 이렇게 통 재해석을 하면은 네. 이 일은 통제 가능한 퍼즐이 됩니다.
1: 네.
0: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한꺼번에 쫙 맞추지는 않잖아요. 하나하나씩 네. 핀토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을 미루는 습관이 있을 때 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끊는 행동은 첫째 호흡은 견지하는 거.
1: 네.
0: 그래서 도파민으로 위로하는 과정.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의 질문으로 상상을 해서 해보는 거.
1: 네.
0: 세 번째로는 나의 감정을 재해석을 해서 통제 가능한 퍼즐부터 내가 알 수 있는 퍼즐부터 맞춰가는 것이 악순환을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1: 네. 호흡은 견지.
0: 네.
1: 참 좋네요. 이 책상이 지저분하고 집안이 어수선하면 뇌도 정리되지 않아 행동을 미루기 쉽다고 하던데요. 이 환경 정리가 미루기 습관 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며 최소한의 정리만으로 효과를 보는 요령 무엇일까요?
0: 네. 이것을 환경 디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1: 네.
0: 예, 환경을 다시 디자인하면 우리 뇌는 인지 부하를 낮춰줍니다.
1: 네.
0: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의도치 않는 자극으로 우리 뇌가 산만해집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이 환경을 다시 정지를 하는 것은 우리 방해 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환경 정리가 미루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1: 네,
0: 아까 행동. 행동해라 그랬잖아요.
1: 그렇죠.
0: 환경을 재디자인하는 것은 행동을 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필요한 도구가 눈에 보이고
1: 네.
0: 바로 닿는 곳에 있게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방해물은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면 2주 안에 우리의 산만함들이 감소합니다.
1: 네, 2주
0: 네,
1: 안에요.
0: 2주 안에요.
1: 네.
0: 그래서 방해 요소가 적을수록 일 자체에 집중하기 쉽고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1: 네.
0: 그리고 자존감 유지가 되는데 깔끔하지 않아도 좋지만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 하나 있다는 느낌이 우리의 자신의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1: 네.
0: 우리가 사람은 통제하기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 사람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좌우지할 네. 수가 없는데 환경은 내가 좌우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환경을 다시 디자인했을 때 우리는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1: 네.
0: 아주 쉬운 방법이죠.
1: 네.
0: 그래서 이것은 청소의 법칙 심리학이라는 그런 것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네. 눈에 띄는 것을 1분이라도 정리해보고 한 가지 도구만 앞에 두고 작업 공간을 정리해본다면
1: 네.
0: 뇌는 그 물건 정리를 통해서 뇌 안에 사고 정리를 해줍니다.
1: 네.
0: 네, 뇌 안에 생각 정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리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행동하기. 이메일 한 통 보내기, 핸드폰 문자 확인 등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바로 하는 2분 규칙이
0: 네.
1: 미루기 습관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던데요. 이 규칙이 왜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떤 일에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얘기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2분 규칙의 핵심은 시작의 문턱을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1: 네. 네.
0: 단순히 어떤 기준이 아니라
1: 네.
0: 시작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제거하는 거죠.
1: 네.
0: 네. 뇌에서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1: 네. 네,
0: 우리는 이것을 큰 목표보다는 네, 큰 목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죠.
1: 그렇죠.
0: 그런데 큰 목표를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나눴을 때
1: 네.
0: 네, 거기서는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2분 시작은 존재만 하지 결과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류가
1: 네.
0: 야, 뭘 하기 전에 동기가 있어야 행동하지.
1: 네.
0: 이렇게 생각하죠.
1: 네.
0: 그런데 이거는 좀 거꾸로 되는 생각입니다.
1: 네.
0: 행동을 하면 우리 뇌는 동기를 생각한대요.
1: 그렇네요. 네.
0: 그래서 뇌는 먼저 행동을 해야 동기가 따라옵니다.
1: 네.
0: 2분 행동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도파민 분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회피와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우리가 미루는 것이 회피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그 회피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걸 얻기 위한 것인데 그 다음에는 더 악순환이 돼서 더 큰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미루는 사람은 할 일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1: 네.
0: 정말 사춘기 애들이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1: 네.
0: 네. 이야기하면 아 내가 좀 이따 해.
1: 네.
0: 내일부터 할 거야. 내일부터 학교 잘 갈 거야.
1: 네.
0: 네. 그리고 뭐나 다음부터래요.
1: 네.
0: 그런데 그것을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저러놓고.
1: 네.
0: 근데 어떤 때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애들이 또 말대로 안 해요.
1: 네.
0: 그래서 사춘기 내는 생각은 아주 멋있게 하는데
1: 네.
0: 행동은 잘 안 따라가는 때입니다.
1: 그렇죠.
0: 그럴 때 우리가 큰 요구를 하지 말고 그냥 아이한테 야 그럼 일단 연필 한번 쥐었다 놓자.
1: 네.
0: 그건 쉽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연필 한번 쥐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 자기는 놀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0: 근데 설명은 해주면 됩니다. 우리네는
1: 네.
0: 너가 연필을 한번 쥐었다 놓는 것도 작은 성공으로 인지한대.
1: 네.
0: 설명해주면 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이에게 아주 쉬운 것부터 시켜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2분 규칙을 반복하면 5분 견지가 쉬워지는 네, 핵심입니다.
1: 네.
0: 그래서 2분 규칙을 반복해서 전두엽 피질이 과도하게 우리를 자책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이런 것을 예, 방지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망설이는 단계를 뛰어넘게 하는 좋은 방법이 2분 규칙 실습입니다.
1: 네. 25분 집중, 5분이 휴식이에 포모도로 기법은 미루기 습관 개선에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법이 그 실제 생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실제적으로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런데 25분을 집중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5분부터 15분을 먼저 목표로 하고
1: 네.
0: 아이에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1: 네.
0: 시간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고정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1: 네.
0: 5분 집중하기.
1: 네.
0: 그러면 5분을 집중하면은 이 아이는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을 맛보게 되죠.
1: 네.
0: 우리가 25분이라면 어떤 분들은 절에 포기합니다. 아, 얘가 5분도 집중 못했는데 25분 집중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1: 네.
0: 5분 집중하고 5분 놀면 돼요.
1: 네.
0: 네 처음에는.
1: 네.
0: 그럼 1대1이잖아요.
1: 네.
0: 쉽게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5분 휴식하는 것은 뇌로 하여금 다시금 집중할 수 있는 그 키를 열어 만들어주는 겁니다.
1: 네.
0: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4주를
1: 네.
0: 쭉 하거나 아니면 4회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또 5분씩 또 느려도 됩니다.
1: 네.
0: 네. 단순히 타이머를 켜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1: 네.
0: 초점 하나의 작업에만 고정시키는 것을 자꾸 훈련했을 때 완성보다는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1: 네.
0: 네. 그 5분 휴식하는 것은 전두엽의 피로를 풀어주는
1: 네.
0: 시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인체에 어떤 많이 하게 되는 압도적인 그런 압력으로 받는 이런 것보다는
1: 네.
0: 우리가 그 타이머를 활용해도 됩니다. 시간을 딱 놓고
1: 네.
0: 시간이 딱 울리면은 5분 딱 쉬고
1: 네.
0: 그러면 한 몇 번을 하게 되면 뇌가 이걸 인지합니다.
1: 네.
0: 기억해둡니다.
1: 그러네요.
0: 이걸. 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하다가 25분 하다가 5분을 쉬어주면 뇌에 휴식이 딱 되어서 충전하는 거. 우리 전화 충전하는 거랑 같죠.
1: 네.
0: 그래서 충전이 되고 나면은 뇌가 그 다음번에 또 더 몰입해서 예, 뭔가를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신호를 뇌가 스스로 전달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5분 휴식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 후 뇌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리적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이죠.
0: 네.
1: 딱 5분만 해보자고
0: 네.
1: 마음먹으면 실제로 5분이 지나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최소 시작 조건 전략이 심리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시작의 벽을 허무는 환상적인 속임수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걸 5분이 최소 5분만 해보자는 첫째 회피 신호를 끕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두 번째 접근 신호를 켭니다.
1: 네.
0: 회피 신호는 끄고 접근 신호를 켜고 네. 세 번째는 자기 신뢰를 회복하게 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네. 내가 너를 믿을만 하구나.
1: 네.
0: 이걸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네 우리가 이 5분 지나도 5분만 해보자는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활성화하는 이런 치료의 원리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1: 네.
0: 미루기를 극복하는 것에서 효과를 보고 회피 반응을 끄고 접근 행동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예, 이 앞에 두 가지를 하면은 자기 신뢰 회복은 네. 자기절로 된다는 거.
1: 네.
0: 이것이 5분 해보자 해서 오히려 그 뒤에 5분이 지나도 야 할 만한 데냐 좀만 더 하자.
1: 네.
0: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 그렇네요. 해야 하니까 한다는 그 외적 동기보다 내가 원해서 한다는 내적 동기가 훨씬 지속력을 높이죠. 미루는 일에 대해 내가 진짜 원하는 이유를 발견하도록 돕는 질문이나 네. 방법 무엇인가요?
0: 네, 이 일이 끝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약속을 지킨 사람일까?
1: 네.
0: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
1: 네.
0: 이런 걸 물어보고 이 일이 내 삶에 어떤 가치와 연결될까?
1: 네.
0: 네.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1: 네. 네.
0: 그리고 이 일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에 나는 무엇을 할까?
1: 네.
0: 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
1: 네.
0: 이 일을 완벽하게 안 해도 된다면 지금 시작하는 게 얼마나 쉬워질까?
1: 네. 네,
0: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러면 미루는 나와 해낸 나에게 예, 다시 또 좋은 질문이 오고 가면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한다면 예, 우리에게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이다. 또 이번 주부터 운동 꼭 한다. 다짐만 하고 미루는 패턴.
0: 네.
1: 건강 관련 목표를 자꾸 미루는 사람에게
0: 네.
1: 심리학적으로 효과적인 접근하는 네. 방법 무엇인가요?
0: 이거는 우리가 여성분들이라면 엄청 고민하는
1: 그렇죠.
0: 문제죠. 맨날 내일부터 네. 다이어트 한다 하는데.
1: 안 됩니다.
0: 네. 마지막 만찬이라는 유혹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마지막 만찬.
0: 마지막 만찬.
1: 네.
0: 오늘까지만 먹고 나 내일부터는
1: 네.
0: 다이어트 할 거야.
1: 네.
0: 이것은 편도체가
1: 네.
0: 지금의 나에게 쾌락을 추구하고
1: 네.
0: 미래의 나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내일의 너는 이걸 책임져야 돼.
1: 네.
0: 오늘 나는 일단 자극을 내 만족을 채울 거야.
1: 네.
0: 네. 그래서 내일의 만찬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내일의 나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1: 네.
0: 네. 우리는 좀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더 잘할 거야.
1: 그렇죠.
0: 네. 지금의 의지가 약한 것은 나는 지금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1: 네.
0: 내일의 고통은 내일의 나에게 떠넘겨줍니다.
1: 네.
0: 이걸 이겨야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금단이 균열이 깨집니다.
1: 네.
0: 네. 3일을 잘 지켰는데 약속이 생겨서 정말 너무 그 맛있는 음식 앞에서 유혹을 못
1: 그렇죠.
0: 넘기고 내가 깼을 때
1: 네.
0: 그러면 어찌입니까? 오늘 어차피 망했는데 일단 오늘 하루 폭식을 하자
1: 네.
0: 이렇게 하죠.
1: 네.
0: 네. 그래서 이럴 때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1: 네.
0: 우리는 폭식을 하고 나면은
1: 네.
0: 또 실망해서
1: 그렇죠.
0: 또 며칠 또 먹습니다.
1: 네.
0: 근데 그거보다는 그랬을 때도 또 다시 작은 것부터 2분 규칙부터 시작합니다.
1: 네.
0: 거대한 목표를 쪼개서 운동화를 신는 것부터
1: 네.
0: 건강식을 만들어 먹자면 냉장고에서 채소를 선택해서 내오는 것부터
1: 네,
0: 네 이렇게 1%만 작은 시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0: 매 한 번이 1% 개선이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1: 네.
0: 1%씩 유지했을 때 반년이 지나면 나의 아름다운 건강한 몸매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견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답변해야 할 메시지, 해야 할 전화, 잡아야 할 약속을 계속 미루면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죠.
0: 네.
1: 사람관계에서 미루는 습관이 생기는 심리적 원인과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개선 방법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한번 미루면 상대의 뇌의 섬엽이라는 곳에 이 사람은 불확실한 사람으로 기억이 된대요.
1: 네.
0: 그래서 편도체는 자동으로 그 사람이 또 연락을 오면은
1: 네.
0: 자동으로 경계를 한답니다.
1: 네.
0: 그리고 원인 오류를 너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로 네. 인지해버린답니다.
1: 네.
0: 그리고 감정의 기억이 누적이 되는데 그런 감정이 누적이 되면 죄책감이 커지고
1: 네.
0: 예, 회피를 하는 사람으로 된답니다.
1: 네.
0: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죠.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3분 응답.
1: 네.
0: 즉 처리 가능한 약속부터 3분 안에 내가 먼저 처리하는 거.
1: 네.
0: 실제로 어떤 분들이 위챗을 보면은 몇백 문자가 몇백 통의 문자가 읽지 않아 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것을 미루는 것부터 내가 일단 어느 문자부터 확인할지 예, 쓰딩 해놓고
1: 네.
0: 그런 것부터 처리를 한다면 이런 것은 예, 우리 관계 감정 일지를 써보는 것으로서 내가 오늘 관계를 잘 처리한 것을 기록해 보는 하는 것으로부터 예, 네. 조금씩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행동 한 가지 무엇일까요?
0: 네. 최소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1: 시작을
0: 네,
1: 해보는 것. 네.
0: 그래서 그것이 편도체를 속이다. 우리가 네. 이렇게 말합니다. 편도체가 경보 울릴 틈을 안 주는 겁니다.
1: 네.
0: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네. 3초 용기, 네. 2분 시작, 5분 견지입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딱 명심하신다면은
1: 그렇죠.
0: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데 너무 좋은 네,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3초 용기. 2분 시작 그리고 5분 견지
0: 네.
1: 네, 오늘 이 핵심만 아마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미루는 습관을 개변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네, 미루는 습관은 결국 오늘이 나아가 내일이 나에게 짐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미루어 온 일 하나를 떠올려보면 어떠세요? 그리고 그 일의 첫 발을 지금 내디딜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작더라도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미루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